0: 5월 13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진미령의 말해줘요 함께 들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모두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괜히 뻣뻣하게 굴고 일부러 뾰족하게 말하고 속을 박박 긁어 놓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은 나중에 꼭 후회로 가슴에 남아요. 부모님께도 아이들한테도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면서 모두가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춘님, 저는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첫 딸이 먼저 저희 품으로 찾아와서 짧은 연애에 아, 신혼도 없이 아기 키우느라 아둥바둥 살아왔네요. 세월이 갈수록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지더라고요. 지금 잘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우, 구자치님, 그래요. 근데 또 그 신혼 때 둘이서 알콩달콩 이런 그 기간이 참 아쉽기도 해요. 그죠? 그렇군요. 이민자님께서는요,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어요. 66살에 검정고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와우. 오, 이민자님. 교복 입고 하게 다니는, 그쵸. 참, 때를 놓치면, 그렇군요. 구자춘님, 이민자님, 두 분에게 모두 흑염소 스티커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언제나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제가 아침마다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식 전해주시고요. 방송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0: 1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부자의 꽃타령 박선옥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아유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네 좋은데요. 온갖 꽃들 네 최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이렇게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해 주세요.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7780님께서는요.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 꼭 몸살을 앓는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컨디션 난조로 몸과 마음이 축축 처지네요. 친정아버지께서 예전에 봄이 되면 꼭 보약을 한 제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영양제 꼭꼭 챙겨 먹어야겠어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요. 7780님 그렇죠. 좀 약간 봄 탄다 그러잖아요. 저도 약간 그 봄을 좀 봄에 조금 난조를 겪긴 해요. 비염에다 막 낮 밤 길이가 또 달라지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7780님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요즘은 꽃가루가 좀 약간 잠잠해졌는지 비염이 저는 많이 나아졌답니다. 7780님도 좋아지시길요. 2600님께서는요. 현미님 드디어 우리 김밥집 선풍기 오늘 깨끗하게 닦아서 꺼냈습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네요. 주방장 남편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디 김밥집이에요? 오, 김밥은 아하 언제 먹어도 맛있죠. 이제 더워졌어요. 맞아요. 근데 주방에서 일하면 더 덥잖아요. 선풍기가 싱싱 잘 돌아가게 깨끗이 닦으셨다고요. 1600님 선풍기 화이팅. 주방에 계신 주방장님 남편분도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4947님 사연이에요. 새벽 첫 기차 타고 서울 놀러 왔어요. 우 성수동 맛집이랑 거리 구경하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이뻐요. 예뻐요. 그리고 서울이 부산보다 덥네요. 친구와 잼나게 놀다 갈게요. 아 그래요? 원래 부산이 더 덥지 않을까요? 근데 서울이 그렇군요. 부산은 또 바닷바람이 있어서 시원하죠. 재미나게 놀다 가세요. 성수동 먼저 들으신 거 보니까 엄청 네 좋아요. 좋습니다. 유행 하는 것들 많이 접하시고 재미있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8904님께서 함중아와 양키스의 조용한 이별 신청곡 주셨고요. 이창섭님 김학래의 세장 속의 사랑은 싫어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십니다. 114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저는 강릉에서 수제 만두 가게를 운영 중인 백혜원입니다. 오, 혜원 씨. 지금 매장 온도는 29도입니다. 6시에 출근해서 만두 빚고 만두 쪘더니 와우, 찜기 열기로 벌써 땀이 줄줄이네요. 그래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만두 납품 문의 전화가 와서 열심히 샘플 만두 만들고 있거든요. 큰 식당에서 샘플 만두 드시고 납품 신청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 작은 기대해 봅니다. 오, 아니, 혜원 씨 만두가 맛있을 것 같아요.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세상에나 6시부터 출근해서 만두 빚고 찌고, 아우, 혜원 씨 만두 먹고 싶네요. 강릉 어디에 있는 수제 만두 집인가요? 요즘 수제 만두 하는데 별로 없는데. 아이고, 매장 온도 그렇게 이제 더워서 덥다 덥다 할 텐데 오늘 하루 일찍부터 화이팅입니다. 저도요, 큰 식당에서 샘플 만두 드시고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납품 요청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이 빌어드릴게요. 혜원 씨 화이팅. 아, 강릉 참, 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참,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러브레더 가족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8578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예쁜 동생과 제주살이 왔습니다. 아, 현미 언니 러브레터 들으면서 지금 제주 서귀포에 있는 보름왓으로 가는 중인데요. 제주는 언제 와도 멋지고 예쁜 곳이네요. 우리에게 멋진 추억에 남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오호, 여유가 이렇게 살다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제주살이 뭐 어디 좋은 사람과 함께 어디 좋은 데 가서 한동안 살아보는 거, 아, 이건 참 로망이죠. 8578님 그걸 실천하시는군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보름왓이요? 어허, 서귀포에 있어요? 아, 종종 소식 주세요. 언제까지 머무실 건지. 커피 한잔 드릴게요. 2190님께서는요. 현미님,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소정입니다. 어? 어허, 오늘은 차를 놓고 광화문에 가야 해서 교통이 안 좋은 관계로 11시 30분 약속인데 벌써 지금 집에서 부지런히 출발합니다. 빨리 도착하면 혼자 광화문을 오랜만에 싸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귀여워. 싸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친구들아, 11시 30분에 곧 만나자. 수정, 은진, 현진, 선화야, 그리고 성심여고 26회 졸업생들 화이팅! 아하,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네요, 오늘. 근데 정말 일찍 서둘렀네요. 김포에서, 잠깐만, 지금 몇 시간 전에 지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부지런한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싸돌아다닌다는 이 말 되게 정겹죠? 뭔가 요즘 잘 안 쓰는데 이 싸돌아다닌다 하면은 뭔가 그냥 할 일 없이 이곳저곳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다닌 듯한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요. 아, 네. 2190님, 소정님, 오늘 모임 잘 가지시고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싸돌아다니세요. 저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병철님, 김하정의 금산 아가씨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 정말 정겹죠. 5315님, 3832님께서는 문주란의 돌지 않는 풍차 청해 주셨습니다. 와우, 네, 두 곡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전옥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종종 찾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현관 앞에 물건들이 척척 배달되지만 저는 좋은 물건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고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잘 다듬어져서 보기 좋게 진열된 것들도 많지만 대체로 다 포장이 돼 있는 것들이라 제가 직접 구경하고 고르는 재미가 덜하고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을 더 좋아하는데요. 오늘 장보기 목록에는 며칠 전 바닥을 보인 고춧가루가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직접 고추 농사를 지어서 보내준 지인의 덕을 보며 살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 제가 직접 나서서 고춧가루를 사야 했는데요. 고춧가루를 직접 사는 것이 처음이라 안양 중앙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일단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방앗간에는 출신지가 적혀있는 빨간 고추들이 커다란 포대에 담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고추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떤 것이 좋은 고추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빛깔이 유난히 고와 보이는 예쁜 고추 앞에 발걸음을 멈췄더니 방앗간 주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눈이 보배시네요. 좋은 고추 잘 보셨어요. 몇 근 드릴까요? 순간 몇 근을 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 넉넉하게 네 근을 갈아달라고 말했고요. 그러자 주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중간 매운맛이랑 매운 고추를 조금 섞어서 갈아드릴게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씨를 뺄까요? 아니면 그냥 갈아드릴까요? 고춧가게 주인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머리가 꽉 막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근데 씨를 빼는 게 좋을까요? 좋은가요? 그러자 주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 씨를 빼면 색깔이 곱고요. 안 빼면 양이 많고 영양분도 좀 더 많아요. 대답을 들으니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몰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빛깔이 고운 것도 좋은데 영양분이 많은 것도 좋고 제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주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씨를 다 빼지는 않고요. 조금만 빼서 갈아드릴게요. 드디어 고추를 빻는 기계가 드르륵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굵기를 조절해가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계를 돌렸고 그렇게 힘들게 완성된 고춧가루는 눈으로 봐도 빛깔이 너무 예쁘고 매콤한 향기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씨를 조금 섞은 덕분에 양도 제법 넉넉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고춧가루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고 당장 먹을 것은 따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아본 것은 제 생전 처음이었는데 출처 모를 고춧가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놓이고 친절한 고춧가루 주인의 설명에 아는 것도 많아졌고 보람도 있었고 뿌듯합니다. 이런 맛에 재래시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 빛깔 고운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글 때마다 오늘의 추억이 떠오르며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영남의 화개장터였습니다. 서해남님께서 재래시장은 삶이 숨쉬는 곳입니다.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요즘 또 시설도 엄청 잘 돼 있어서 재래시장 네 가면 좋죠. 3735님께서는 저는 들깨 농사 지어서 방앗간에 가서 직접 짜와요. 깨를 볶고 기름이 짜서 내려오는 걸 보면 신기하고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춧가루도 직접 가져가서 빻아오고요. 어유, 3735님 농사 지으시는군요. 아 참 가을에 이 작업하면 정말 뿌듯하죠. 뿌듯해요. 맞아요. 장영수님께서는 방앗간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저도 전통시장 자주 나가요. 어제도 깡통시장, 국제시장, 남포동시장, 오 자갈치시장 한 바퀴 돌았어요. 아니 이 시장을 다 도셨어요. 부산이네요. 그죠? 영수님 시장에 돌 때마다 손에는 검정 봉다리가 하나씩 생겼지요. 흐흐. 아, 저는 여기서 깡통시장은 못 가봤어요. 가봤을까요? 국제시장 가봤고 남포동시장도 가봤고 자갈치시장도 가봤습니다. 장영수님 뭐 사시는지 궁금한데요. 주부들은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좋은 이렇게 고춧가루 가득 빻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정말 뿌듯하고 안심이 되죠.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방앗간에서 참기름도 직접 짜면 더 고소하게 느껴지고요. 싱싱한 채소들, 물 좋은 생선, 그리고 이 과일들 고르는 재미. 이게 바로 시장 보는 재미죠. 특히 시장 상인분들이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요 생선은 이렇게 조리해 먹으면 좋다. 뭐 잘 익은 수박은 요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설명을 듣고 살림의 지혜를 배우는 재미도 참 좋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전 옥자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8318님 신청곡 주셨어요. 오늘 꼭꼭 이 노래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오! 어제 언니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대박나서 웃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지금 가게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노래 들어야죠. 저도 어제 가게 오픈한 언니 가게 대박나도록 대성의 대박이야 들려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331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과 김수찬 씨의 사랑만 해도 모자라를 좋아하는 애청자입니다. 어쩐지 오늘 문자 한번 보내고 싶어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 좋아요. 이 어쩐지 이런 게 이 감이라는 거죠. 저도 오늘 김수찬 씨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 왜냐하면 요즘 통 못 만났어요. 서로 바빠서. 듣고 싶네요. 저도 3310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주현미의 러브레터. 0132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미 이모. 우리 집안은 할머니 건강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한답니다. 할머니는 꼭 현미 이모 방송으로 하루 시작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모 방송을 듣고 있을 건데요.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우리 가족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 아,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마음 전해주세요. 그렇군요. 여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아유, 아이고 이뻐라. 0132님 뒤에 남동생인가 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인가요? 저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벽에 할머니 건강하시죠? 네,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해요. 6236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현미 누님, 저도 전북 익산에서 동생과 누나가 삼겹살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대박이야 노래 나올 때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생도 러브레터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익산의 쌈짓돈 가게에도 대박 나라고 현미 누님이 외쳐주세요. 저도 윤수현의 손님이 온다 신청합니다. 하트 뿅뿅뿅뿅. 좋아요 좋아요. 아, 대박에 손님이 온다 좋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신청곡 일부 끝곡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6236님 커피 한잔 드려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손님.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작업과 돌발 소식이

0: 많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원릉 분기점 쪽으로 서행하고요. 반대 성수 쪽 월계 1교 부근 3차로와 구리 쪽 강변북로 구리 시계 부근 3차로에 고장나자 처리가 길어지면서 뒤로 정체입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 부근 4차로 작업 여파, 올림픽대교부터도 크게 봤고요. 청담대교 남단 방향으로는 북단인 도로 진입부 3차로에서 사고 차량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대전에서 회덕 분기점 사이 2, 3, 4차로를 막고 작업 중인데 이 대전 부근으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나 현재 갓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3km 구간 여파 크게 봤고요. 대구 부산선 대구 쪽 고정대교 1차로도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김정수의 가슴이 떨려 함께 들었는데요. 김종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서주희님께서요. 현미님, 저는 버스 타고 창덕궁 가고 있어요. 저는 틈만 나면 고궁에 갑니다. 아무리 좋은 대저택 마당이라고 해도 고궁만큼 산책하기 좋고 고즈넉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흐흐. 김밥 싸서 가는 길 햇살도 좋고 구름도 좋아 더 기분 좋아요. 아니 서주희님 혼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창덕궁에요? 아니면 좋은 사람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좋은 날 창덕궁 고궁 산책 아 좋습니다. 여유 있어서 좋아요. 서주희님 오늘 산책 잘 하시고요. 장착형 세탁기 자동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리니까요.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도전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윤재철 시인의 삶은 계란입니다. 기차는 모두 완행 한 가지뿐. 단지 2등칸, 3등칸 나누고 똑같이 가다 서다 그랬던 시절. 회덕인가 신탄진인가 찜통 같은 더위에 차창이 고정이 안 되고 자꾸 내려오니 열차가 점거한 틈에 아버지는 기차를 내려 철로 옆 산비탈을 차고 오르더니 쌀이 남은지 뭔지 막대기 하나 꺾어와 차창을 받쳤다. 기차는 다시 천천히 달리고 목이 막히니 천천히 먹으라며 사이다 그 단물과 함께 사주신 홍익회 삶은 계란. 양약첩처럼 접은 굵은 소금 펼쳐놓고 의자 팔걸이에 탁탁 부딪혀 까먹던 그 삶은 계란. 아버지도 하나쯤은 드셨을까? 그 삶은 계란 깨물며 아버지와 나는 무슨 얘기 했을까? 아버지도 드물게 알고 있는 서울 얘기 해주셨을까? 기차 타고 처음 서울 가는 길.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방주연의 생각해보세요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윤제철 시인의 삶은 계란 함께 만났는데요. 아, 그리운 옛 시절의 완행열차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죠. 지금은 기차 안에서 자판기로 간식을 살 수 있지만 옛날엔 홍익회, 아, 그쵸. 홍익회 아저씨가 밀고 다니던 간식 카트. 그거 엄청 기다렸잖아요. 뭐 전기 오징어도 사먹고 삶은 달걀에 사이다도 먹고 그때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리가 없어도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리에 앉혀줬던 승객들의 인심도 참 그립습니다. 7138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창원인데요. 버스 타니 여기사님이 러브레터 틀어놨네요.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는데 버스에서 나는 방송보다 제가 이어폰으로 듣는 것이 한 박자 늦게 들리네요. 오! 별거 아닌데 그것도 웃음이 나네요. 이 좋은 날씨에 모두 행복하세요. 하트 주셨는데요. 아, 버스에서 듣는 러브레터 어떠신지요? 우리 러브레터를 선택해 주신 여기사님 감사드리고요. 그거 참 정말 좀 신기하죠. 한 박자씩 늦게 들리는 거. 이런 경험도 웃음이 난다고 하셨는데 7138님 오늘 하루 아주 좋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6333님께서는요. 엄마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지난주 안과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오래전부터 불편하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괜히 엄마한테 화를 냈네요. 미리 챙기지 못한 제가 잘못인데 말이죠. 엄마 미안해. 그래요. 오늘 하시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 금방 끝나고 또 결과도 좋아요. 이게요. 이게 참으려고 참은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부터는 많이 불편한데도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6333님. 어머니, 네, 백내장 수술하면 엄청 좋다고 하실 거예요, 결과. 커피 두 잔 드릴게요. 어머니와 커피 데이트 하세요. 백인숙님, 이태종의 화양연화 청해 주셨습니다. 강연경님, 김선정님, 6591님,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청해 주셨고요.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는 권현진님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922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60세 되기 전에 자격증 한번 따보려고 시험 보고 나오는 길인데요. 점수가 글쎄 39점이더라고요. 60점만 되면 합격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프던지요. 이제 다시 공부해서 될 때까지 도전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아, 4922님 뭐 어떤 자격증인데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처음 도전해서 물론 합격하면 좋겠지만 자꾸 공부 더 하고 그럼 좀 더 전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 이론입니다. 다음엔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39점 너무 귀엽네요. 아, 나중에 도전하시고 결과도 꼭 또 전해주세요. 궁금해요. 4922님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귀여워요. 39점. 오. 631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버이날에 딸 집에 놀러 왔다가 여태 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다 해 주었더니 집안 일은 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못해요. 그래서 딸 집에서 일해주니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그래도 내일이면 드디어 집에 간답니다.

지금도 설거지가 산더미인데 오늘까지만 하면 돼요. 크크. 집안일. 아휴, 요즘 아이들 못해요. 그쵸? 저도 어쩌다가 아이들 이제 예, 집에 가보면 정말 아 그냥 네 점점점점 6316님 아, 그렇게 또 다 치워놓고 가면 나중에 엄마 가고 난 뒤에 그 따님이 그 정리된 거 이런 거 보면서 엄마 생각할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만 네. 장착형 세탁기 자동청소기 자, 선물로 드릴게요. 9890님께서는요. 두 돌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지금 뱃속엔 둘째가 다음 달 출산 예정이네요. 와우! 벌써 만삭이 되니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아프고 제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요. 말 안 듣고 자기 주장 세지는 첫째 때문에 배도 많이 뭉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둘째 나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서 더 많이 안아주고 놀러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둘째는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여왕 놀이도 못하네요. 웃프네요. 현미님이 저한테 힘내라고 위로와 응원 해주세요. 아구. 아이고, 지금 엄청 힘들 때예요. 두 돌 된 아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출산. 아이고야. 9890님, 제가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네요.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태어나면 정말 큰아이는, 큰아이도 아직 애긴데도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많이 안아주고 네 놀아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큰아이는 오빠가 되는 건데 9890님 힘내세요. 지금 많이 몸으로 힘들고 그래도 지치고 그래도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스틱굴 선물로 드릴게요. 순산하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아기 만나고 또 이게 또 좀 시일이 지나서 안정이 되면 아기 잘 자라고 있다고 문자 소식 한번 주세요. 2272님께서는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발가락 골절로 물리치료 받으시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현미언니 방송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골절 되신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발가락 뼈가 붙지를 않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날씨가 더 덥기 전에 빨리 쾌차하셔서 동네 산책도 하시면 좋겠어요. 현미언니도 건강 잘 챙기시고 기쁜 하루 되세요. 이지리님, 아이고 어르신 모시고 참 이 그거 기분도 맞춰 주셔야 되고 건강도 살펴 드려야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죠. 저도 친정 엄마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관리를 받고 계신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지리님 감사합니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원미희님,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1452님, 박지현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1년 신중현 씨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라는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는데요. 그 결과 신중현 씨가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장에는 경찰들이 나와서 장발 단속을 하고 온갖 통제를 하면서 공연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통제에 대항해서 신중현 씨가 반항심에 만든 노래가 바로 요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곡 아름다운 강산인데요.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노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담은 노래가 무려 10분이 넘는 대곡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이 노래는 1972년 10월에 발매된 장현 and the Man이라는 앨범에 수록됐는데요. 앨범의 일면에는 미련을 비롯해서 석양과 안개 속의 여인 등 장현 씨의 노래 다섯 곡이 수록됐고요. 이면에는 6인조 락밴드 The Man의 두 곡 아름다운 강산과 잔디가 수록돼서 지금도 음악 팬들 사이에선 명반으로 손꼽힙니다. 장현 씨는 1970년 신중현 씨가 작사 작곡한 기다려주오로 처음 데뷔한 다음 신중현 사단의 대표적인 가수가 되었고요. 가수 박인수 씨 그리고 더 맨의 리드 보컬이었던 박광수 씨와 함께 당대 최고의 소울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통 신중현 씨의 음악은 현란하고 화려한 사운드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요. 장현 씨는 신중현 스타일의 음악을 장현 스타일로 소화해낸 가수였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하지 않도록 담백하게 부르는 장현 씨의 노래는 오히려 사람들을 노래에 더 몰입하게 만들었는데요. 생전에 장현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현 선생의 곡조는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격정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울고 있을 때의 감정보다는 한참 울고 난 후 허탈할 때의 감정, 그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970

1972년 아름다운 강산이 수록된 명반에서 장현 씨가 노래했던 마음의 소리를 함께 감상해 볼 건데요. 신중현 씨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신중현 스타일과 장현 스타일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장현 씨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서울

0: 학교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0: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2: 주현미의 러브레터 6157님 사연입니다. 저는 65세로 실질적 은퇴자입니다.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도시에선 할 일이 없어 시골 고향에 가는 중입니다. 고향에서 저의 할 일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하, 네. 그래요. 고향에 가시는 것도 저도 약간 네 좋은 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로 진립 고향에 가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꼭 소식 주세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5월 13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박우철의 세월에 던진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아침 행복했고요. 이 편안한 느낌 그대로 오늘 하루 계속 이어가 보아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달리는 도로 위에선 한 개 차로만 막혀 있어도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북상주를 앞두고 2차로가 추돌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어서 부근 정체가 극심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도 대전 부근 3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인데 2km 정도 더 올라간 지점 갓길에선 화물차 화재 사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차량들 지체 서행합니다. 더 올라가선 부산 쪽 경부선 천안 호두유계소 지점

0: 진입지점과 안전지대에 걸쳐 화물차 사고 수습 중이고요. 영동선 강릉 쪽 서창 분기점과 서용인 분기점 일대로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집니다. 더 가서 강원권으론 원주 분기점 1, 2차로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받고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은 고장난 버스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297님이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30도 나는데 제 몸은 드러낼 준비가 안 되거든요. G-Park은 준비가 되셨나요? 아, 저는 뭐 사시사철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예, 워터밤에 나가도 바로 단추 두 개 풀 수 있으니까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이 너무 없네 지금. 예. 자, 아,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초대 손님이 나옵니다. 누군지 안 그렇게 주지. 자, 좀 창피하긴 하다. 좀 옛날 건데 미안해. 여기 감독님 계신 미안해. 예.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spirit of a new generation. 이 노래도 선곡을 잘 안 할 텐데 노래는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하리수의 노래입니다. Temptation.

0: 너무 터진다, 너무 터져. 예, 너무 터져요. 예. 예전에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예, 그때는 흥청망청 여기저기 막 경기 좋을 때 팡팡 터졌거든요. 예, 샴페인 뚜껑 터지고 생일 파티 풍선 터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는데, 아, 그런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서로가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즐기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 여수 워터파크 또 오시죠? 라고 하셨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고. 내일부터 낮 기온 30도 넘어요. 김지연님, 최미선님 보내주셨고. 아, 취팍, 지금 우리 딸이 KBS 방송국 견학 중이라고. 염현주님. 예, 밖에 누워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가지고요. 자, 오늘 수요일 진짜 오늘 저 진짜 좋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전설의 고수 준비했는데, 아, 이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라디오쇼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능계의 블루칩이에요. 자중해 지혜은양, 지예은양 SNL 통해서 요새 너무 진짜 전성기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저 함께하게 된 회사, 예, 또 쿠팡엔터와 함께하는 회사인데 거기 또 같은 우리 또 연기자로 있어요. 예, 오늘 나오게 됩니다. 문자번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실물 너무 예뻐요. 예,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자, 전설의 고수 우리 지예은 양 바로 모시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본

0: 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이분이 저 자중해를 외치며 라이징으로 떠오를 때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잘 될 줄. SNL 코리아로 날개 달고 런닝맨 대환장 기안장의 유재석 캠프까지. 아우 정말 부럽다. 아 부러워. 2026년 5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3위에 빛나는. 야, 나는 없어. 지혜은 씨 나와 주셨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귀엽게 하실 필요 없고 편안하게. 예, 예.
1: 그냥 본체가 그런.
0: 그래요? 네. 예. 연기는 연기할 때도 확 바뀌잖아요.
1: 네, 연기자니까.
0: 그래요?
1: 네, 배우.
0: 근데 왜 이렇게 실물이 이뻐요? 저는 실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화면보다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키도 너무 크고. 인기 폭발이겠네 진짜.
1: 인기 폭발.
0: 왜 너무 옛날 멘트예요?
1: 인기 폭발.
0: 보기 안 좋았어요?
1: 아니 좋았어요.
0: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 좋았어요. 인기 폭발.
0: 인기 폭발.
1: 정겨워요. 예.
0: 대환장.
1: 네. 예. 대환장.
0: 라디오는 좀 네. 근래에는 자주 할 기회가 없었죠.
1: 네, 진짜 요 근래에는 진짜 자주 안 해가지고 너무 또 떨리네요.
0: 네네. 떨려요?
1: 네.
0: 편하게 생각하시고.
1: 네.
0: 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새롭게 또 함께하는 우리 또 CP 엔터, 쿠팡 엔터 가족끼리 다 모였잖아요.
1: 네. 예,
0: 같이 이제 얼굴 보고 식사를 했는데, 아, 분위기 좋았죠?
1: 네, 엄청 예, 예. 명수 선배님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0: 네, 제가 좀 주접을 떨어가지고.
1: 네, 예. 진짜 재밌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뒤에서 욕한 거 아니고요?
1: 아니요. 진짜 똑같으셔서 재밌었어요.
0: 그죠?
1: TV랑.
0: 예, 예. 네. 근데 예은 양은 TV보다 얼굴이 더, 실물이 더 예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 네. 저도 기사로 봤어요.
0: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1: 제가요?
0: 예.
1: 아니, 제가, 전 아직, 엄청 좋았죠.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예. 이상형이 형이 누구죠?
1: 유재석이요.
0: 정말입니까? 또 한 얘기 있잖아요. 이상형이 유재석이에요?
1: 네.
0: 근데요. 그게 다요?
1: 네네네.
0: 알았어요. 좋아하는 개그맨은요?
1: 박명수요.
0: 이야 참나.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 좀 다른데
1: 네.
0: 방송 끝날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네.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어디 가도 지혜은 많이 찾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어린 친구들도 너무 네. 좋아해 주시고
0: 본인이 어린데 뭘 어린 친구예요?
1: 초등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0: 예,
1: 그래서
0: 예,
1: 놀랐고
0: 예.
1: 또 예. 어르신 분들도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0: 예.
1: 좀 놀랐어요.
0: 행복해요?
1: 행복해요.
0: 어젠가 동상이몽에 잠깐 출연한 것 같은데
1: 네.
0: 거기는 부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원래? 아니 근데 거기 이제 제 런닝맨 담당 PD님이
0: 네.
1: 동상이몽 쪽으로 옮겨가셨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달라 한번 이래가지고 근데 또 마침 거기 배성재 선배님의
0: 최고의 아나운서
1: 네,
0: 예.
1: 그걸 보는 거였는데
0: 예.
1: 또 제가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0: 네.
1: 그래 갈게 했죠.
0: 예.
1: 그러고 나서 열애설이 터진 거.
0: 그러고 나서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1: 네 그러고 나서
0: 그러고 나서
1: 네,
0: 열애설이 터진 거예요?
1: 네.
0: 그 열애설이 터졌기 때문에 전혀 안 물어보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1: 네.
0: 잠깐 여쭤보면 네. 댄서 바타 씨랑 만나시는 거예요?
1: 네.
0: 예, 바타 씨를 제가 잘 몰라서
1: 네.
0: 좋은 분이죠?
1: 좋은 사람이에요.
0: 예, 예.
1: 근데 또 이제 막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랬는데
0: 네.
1: 물어보는데 어떡해요, 그쵸?
0: 그쵸.
1: 뭐 숨길 수도 없고.
0: 그러니까 있는 그 편하게 본인이
1: 네.
0: 얘기할 수 있는 것만큼 말씀하세요.
1: 네.
0: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1: 네. 그렇죠, 당연하죠.
0: 너무 그, 좋아요.
1: 그,
0: 예.
1: 네.
0: 좋은 친구예요.
1: 좋은 친구고.
0: 예, 예.
1: 또 이제 또 유명한 지코 세핑 또 라이크제니 이렇게 만든 라이크제니
0: 예, 예.
1: 만든
0: 예.
1: 안무가예요.
0: 그러면은 저도 지금 신곡을 제가 지금 댄스곡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안무 좀 부탁하면 좀 싸게 해줄 수 있나요?
1: 당연.
0: 건너가니까.
1: 근데 예. 진짜 그 친구가 무도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무도를 계속 돌려보고.
0: 진짜.
1: 무도 그것도 사고 수첩도 사고 스티커도 사고
0: 예,
1: 무도
0: 예.
1: 달력도 사고.
0: 제가 뭉탱이로 줄게요.
1: 진짜요?
0: 지금 다 있어요.
1: 근데 진짜
0: 예.
1: 거짓말이 아니라
0: 네.
1: 최애가
0: 예.
1: 하하 선배님이랑 박명수 선배님이었어요.
0: 예.
1: 둘의 같이 자기 최애래요.
0: 최애예요.
1: 네, 최애.
0: 남자친구 우리 저 바타님이 최애가 박명수예요?
1: 네, 진짜로.
0: 그럼 지혜은 씨 이상형은 누구예요?
1: 유재석이요.
0: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네. 미치겠네. 같은 가족인데도 안 넘어오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요새 광고도 많이 찍었어요?
1: 광고 요새 요새는 아직 네,
0: 그냥 그래요?
1: 네.
0: 예, 예. 근데 광고 찍으면 좋죠?
1: 좋죠, 좋죠.
0: 예, 예. 어버이날 어떻게 좀 부모님께 좀 선물 좀 했어요?
1: 아 선물 못했고
0: 어그저께인데 예.
1: 아 저도 이게 요즘은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엄마한테
0: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이가 지은이 벌이가 안 좋으면 여기 손가락 빨 사람도 한 줄이 아니에요.
1: 아 요즘엔 이제 좀 이렇게 모아야 된다. 엄마 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그만 용돈. 조그만 용돈.
0: 아 부모님께는. 네네. 아 그건 이제 지은 씨가 모으고. 네. 어 그냥 저 보통 이런 질문은 저만 하거든요. 네. 본인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까?
1: 어 제가 관리해요.
0: 아 부모님 못 믿는군요.
1: 네.
0: 야 잘한다 우리 예은이 예은아 너 잘해 네. 아, 네. 너 얼굴 딱 봤을 때부터 네. 잘한다 예예 아, 예. 아 진짜 우리 지혜은 양을 알게 된 게 저한테는 또 행운인 것 같아요
1: 어 진짜요
0: 예 왜냐면 제가 아 뭔가를 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네. 둘이 둘도 얘기한 게 있잖아요
1: 그쵸.
0: 음악 프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저 예전에는 이제 개콘을 통해서 이제 개그맨 시험 사실 예은 양은 개그맨은 아니에요. 그죠?
1: 네, 네.
0: 그냥 뭐 엔터테이너라고 얘기할
1: 엔터테이너,
0: 수 있겠죠.
1: 네, 그냥 예능인.
0: 예, 예능. 예, 예. 이제 그게 엔터테이너인데
1: 아, 그래요?
0: 정식으로 이제 개그맨을 이제 꿈꾸고 시험 받은 건 아니고.
1: 네.
0: 아, 한예종 출신이고요.
1: 네.
0: 요새 한예종이 최고도 많아요, 보니까.
1: 예, 그래도 요즘 이제 천재들만 가는 학교. 아,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그냥 제 학교.
0: 아니. 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요.
1: 네, 예, 학교를 예. 사랑하는 마음.
0: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게 또 좋은 학교에서 또 연기를 공부하셨죠?
1: 네.
0: 예, 공부하셨고. SNL에 어떻게 처음에 이제 어떤 꿈을 갖고 있었어요, 예은 양은?
1: 아, 저는 원래 코미디 배우가 꿈이긴 했어요.
0: 코미디언은 아니고?
1: 네, 코미디언, 아까 그러니까 코미디언을 하기에는 아. 제가 너무 소심하고 아. 내성적이에요.
0: 그냥 코미 연기?
1: 네, 연기. 아. 연기를 좋아하지. 제가 막. 그 코미디 예능인처럼 막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0: 아, 그래가지고.
1: 그냥 코미디 연기를 하겠다 이래서 코미디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0: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배우 뭐 주연이 되겠다.
1: 네.
0: 그죠?
1: 네.
0: 뭐 여주인공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코미디 연기를 하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1: 완전요.
0: 있었어요.
1: 완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플을 받은 적이 있어요.
0: 아.
1: 코미디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 학교에서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정극을 해보겠니? 이러면서 애플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극만 했어요.
0: 비극만.
1: 네.
0: 아. 그래서 SNL을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본 거예요?
1: 오디션 봤죠.
0: 의도적으로 이제 보고 싶어서?
1: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0: 아니, 아,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1: 네.
0: 아, 잘한 친구가 있다 해가지고?
1: 네,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진짜 밤새서 준비했어요.
0: 아.
1: 한숨도 안 자고 이제 연습실을 계속 빌려가지고.
0: 진짜?
1: 네. 계속 아, 뭘 보여드려야 되지? 이 짧은 시간에 뭘 보여드려야 되지? 하면서 진짜 계속 연기를 했어요.
0: 실제로 많은 분들이 SNL 오디션을 보고 싶어 하고
1: 네.
0: 또 준비를 하는데 예은 양이 오디션 때 뭘 했고
1: 네.
0: 어떻게 해서 붙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1: 예, 예. 오디션 때 그때 한창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되게 인기였었거든요.
0: 알아요. 알아요. 헤어질 결심.
1: 네, 근데 제가 친구가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나 진짜 뭐 해야 되지? 아,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연기는 이제 또 연기 그게 있으니까 대본이 있으니까 또 다른 저만의 뭐 특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0: 그렇지. 왜냐면 대본 플레이 하다가도 그저 개인적으로 뭐 잘하는 거 이거 네, 물어보거든.
1: 그러니까.

0: 거든요. 그래서
1: 거기서 웃기면 네. 터지면 그냥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같이 이제 보다가 그 막 헤어질 결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너 탕혜인님 한번 해봐.
1: 탕혜인. 어.
0: 너 약간 느낌 있어. 그래서 아 진짜 할까 해서.
1: 그래서 어떻게 그 했어?
0: 계속 연습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1: 어떻게 했는데 한번 보여줘.
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너 탕혜인 만나 혼난다. 너 탕혜인 만나면 그러니까 탕혜인 혼난다.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1: 재밌다.
0: 좀 오버해서 좀 더 재밌게 연구를 해가지고.
1: 그래 그걸 했어?
0: 네 계속 막. 그냥 지어서 했어요. 계속 그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를 가지고 내가 뭐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래서 그 계속 막 뭐라 계속했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반응 터졌구나.
0: 네, 그때
1: 되려면 되는 거야.
0: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온 것 같다.
1: 아, 근데 된 거야. 느낌이 확 와?
0: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빵빵 터졌고.
1: 그럼 된 거야.
0: 그래서 근데 아니야 할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2차 오디션을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갔죠.
1: 그래가지고 2차도 된 거고.
0: 네.
1: 그때도 저내 탕혜 했어요.
0: 아 그때는 다른
1: 뭐 했어요?
0: 남은희 선생님.
1: 남은희 선생님 한 번만.
0: 진짜 안 비슷한데.
1: 아 괜찮아. 왜냐면 많은 네. 분들이 제2의 지혜를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죠.
0: 근데 예. 그때는 이제 기세로 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똑같다는데 진짜 기세로 밀고 나와가지고.
1: 예은이가 방송 그러니까 뭔가를 예능을 아는구나. 네.
0: 그래서 그냥 진짜 막 준나야.
1: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0: 준나야.
1: 아 준아야.
0: 네.
1: 아 그 기세 민 거야?
0: 네. 그리고 이제 남은희 선생님 추는 세핑도 추고.
1: 됐어. 그래서.
0: 네. 준아야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이러면서 진짜 엄청
1: 잘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신선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되려니까 된 거예요. 지은이라는 그런 배우의 네. 거기 코믹적인 것들이 가미되면서 얼굴도 너무 예쁘고 호감이고 귀여운 그 모습에. 또 연기를 공부했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어떤 개인기가 붙으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도 이제 당연히 합격을 줬겠죠. 신동엽 씨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때는 안 계셨는데.
1: 예.
0: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저 붙고.
1: 아 붙고 나서.
0: 네, 붙고 나서 좋아했어요.
1: 예. 야 잘했다 진짜. 초반에는 SNL 자체에 네.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연기로는 진짜. 정말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0: 아 진짜
1: 신세대들 중에서의 그 최고.
0: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그 크루에 들어가서 주눅 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진짜 못해요.
1: 얘기 좀 해보세요. 처음에 어땠어요?
0: 처음에는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들
1: 기가 막히잖아.
0: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주눅이 드는 거야.
1: 처음에 뭘 보고 이렇게 주눅 들었어요? 하는 걸 보고
0: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냥 막 애드립도 막 하시고 무대에서 그 모습들을 막 하시니까. 와 저런 사람이 연예인 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이거 하는구나. 나는 아직 그 깜냥이 안 된다. 나는 아직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심하고 나는 아직 이 바닥에 못 들어온다. 진짜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막
1: 울었어? 화장실에서?
0: 주님 찾으면서 울었어요. 진짜
1: 화장실에서?
0: 네 화장실에서.
1: 이렇게 잘하는 재현이 화장실에 울었어?
0: 네 계속 진짜
1: 기가 눌렸구나.
0: 눌렸어요. 나는 애드립도 못하겠고 아무런 그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 엄청 그 저를 단련시킨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1: 네. 그 사실 이제 연예인들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에 눌거나 기싸움에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0: 진짜 맞아요. 완전.
1: 세계적인 코미디언을 만나도 저는 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0: 맞아요. 아 진짜.
1: 이수지 씨가 그 자료 줬죠.
0: 네, 엄청 그래가지고 초반에 수지 언니도 사실 저한테 엄청 선배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선 이제 수지 언니가 이제 보고서 제가 이제 귀에 눌린 걸 보면서 이제 아니 막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용기를 얻었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모르는 걸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엄청 조언도 많이 줬어요. 진짜
1: 수지 씨 진짜 잘하죠.
0: 진짜 잘하죠.
1: 거의
0: 천재죠.
1: 거의
0: 천재.
1: 그냥 이쪽에 천재죠. 천재.
0: 천재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쁜 역할도 할 수 있고.
1: 그렇죠.
0: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1: 캐릭터인 역할도 할 수 있고.
0: 캐릭터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언니는 못하는 연기가 없어요. 예. 그게 폭이 엄청 넓어가지고.
1: 그렇죠. 스펙트럼이 넓죠.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SNS 들어가면 네. 어떻게 할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0: 솔직하게.
1: 예, 솔직하게. 괜찮아. 저는 여기서 솔직해야 돼요. 망할 것 같다 해도 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은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근데 한 번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 한 번은? 네.
0: 명 선배님이 그 애드립도 예. 진짜 예. 기대가 되고요.
1: 애드립만 합니다. 저는 애드립.
0: 그게 웃길 것 같아요. 웃길.
1: 그래요?
0: 만약, 뭐 다들

0: 당황할 것 같아요. 뭐지? 뭐지?
1: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기로 이길 수 없어요. 다 내 후배들이었고 옛날에 내가 속담을 갈고 뜬 친구들이라서 뭘 봐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가서 폭망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0: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1: 폭망도 경험해봐라.
0: 네,
1: 그것도 MG로서.
0: 네. 근데 또 폭망이란 없거든요.
1: 그렇죠. 편집도
0: 또 어떻게든
1: 있고.
0: 또 살려내요.
1: 어린 친구한테 배우네. 어린 친구한테 배워. 이제는 어린 친구한테 배워야 돼. 늙은 친구들한테 배울 게 없어.
0: 아니요.
1: 그러면 네. SNL은 그 사실 이제 매주 호스트가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혹시 초대가 된다면 생각을 해볼게. 근데 울렁증 있어가지고 제가 못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만나고 싶어도 호스트가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0: 아 근데 다들 너무 엄청 유명한 되게 엄청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1: 대체 저분이 여기 왜 나왔지? 이런 것도
0: 네,
1: 있죠.
0: 네, 그 있죠. 그래서 진짜 저는 비 선배님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 어렸을 때 그 풀하우스를 보고 진짜 좋아했는데 네. 또 나와주시고 그 너무 많아요.
1: 효리 씨도 나왔잖아요.
0: 안 나왔어요.
1: 아, 안 나왔나?
0: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뵙고 싶은 김우빈 선배님이랑 이효리 선배님이었는데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1: 뭐가 궁금해요?
0: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
1: 진짜? 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0: 네.
1: 예. 자, 예은 씨. 지석진 씨하고 네. 제가 뉴스를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석진이 형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석진 씨하고 냉면 불렀대요. 저번에.
0: 네, 냉면 행사가서.
1: 그 노래 내 건데 왜, 그러니까. 왜 가서 지석진 씨하고 왜 불러요? 저랑 불러야지?
0: 행사 돈 벌려고.
1: 아니 그런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냉면은 제 노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저랑 같이 네네. 한번 불러주실 생각 있어요?
0: 당연하죠.
1: 차가워나 내 파트예요.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 내 파트라니까요. 공다

0: 목소리가 조금 뒤집어진다.
1: 예능 예능.
0: 너도 너무
1: 아침이잖아요. 선배.
0: 너도 너무 의욕이 앞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1: 아침이라 가지고
0: 목소리 너무 뒤집어지잖아. 아. 나 너랑 안 할래.
1: 아 왜요?
0: 안 돼. 라이브 할 때 그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거든. 너 너랑 안 할 거야. 예, 농담이고요.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진짜. 그 매니저분이 잘해줘요?
1: 네네.
0: 매니저분이 원래 배우 하셨던 분이래요.
1: 어.
0: 우리 저 아, 스카이라는 지금 하늘 씨인데 예, 그분이 참 배우 다루듯이 잘해주더라고 보니까.
1: 네, 저 잘해주세요.
0: 어, 예능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바로 쳐야 되거든요. 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예예. 어. 예. 일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1: 네.
0: 아 그러면 근래는 아, 예능인으로 계속 만나는 분들이 이제 저도 만나고
1: 네.
0: 또 어떤 러닝맨도 하시죠?
1: 네, 러닝맨도 하고
0: 거기 오빠들이 이렇게 예뻐한다면서요?
1: 네, 엄청 예. 저를 좋아해 주셔서
0: 어떻게 해주길래 잘해주는 거예요?
1: 아니, 되게 이렇게 막대 해주세요.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1: 아, 편하게 엄청 잘
0: 너무
1: 대주세요.
0: 좋죠?
1: 네, 너무 좋아요. 다들 착하시고
0: 네, 누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1: 아, 근데 진짜 한 분을 뽑을 수 없는 게 네. 진짜 다 잘해주세요.
0: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좀 못해드릴게요. 그래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오빠들이 다 오빠들이 아니고 이제 선배들이 다 잘해주면 네. 나는 그렇게 잘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니까 저는 좀 못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그래도 잘 대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네. 그래도 잘 대해주시면 좋으니까.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잘 대해주는 게 좋아요?
1: 네.
0: 알겠어요. 예예. 예. 많은 오빠는 아니죠? 예. 많은 선배들이 그 예뻐하는 네. 거는 그렇게 우리 저 예은 양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 잠깐 좀 보면은. 아빠와 따님 같다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나이가 그죠, 됐죠. 그죠. 예. 명수 오빠 칭찬 엄청 하신다. 이 정도면 예은 씨 박나인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나인 저밖에 없어요. 나이는 못 합니다. 예, 예. 타지 마시고요. 네. 다른 나인 타시고요. 네. 예. 마지막에 이상형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2부에서 뵐게요.
1: 네.
0: 2부에서 우리 지혜은을 더 좀 혹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0: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제 트레이드마크는 야야야 아시죠?
13: 네, 야야야! 알죠.
12: 네. 뭘 봐! 이거 가능하냐고, 예.
13: 야야야!
12: 오, 저거는. 뭘 봐!
13: 뭘 봐!
12: 이거 힘들겠지만 꺼져 보시죠, 꺼져!
14: 꺼려!
15: 박보검이 응원하는
12: 박명수의 라디오쇼!
15: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12: 뭐, 뿌잉! 이런 거라도 하나 해주세요. 예,
15: 알겠습니다.
12: 예, 예.
13: 야야야! 돌리지 마!
12: 괜찮아?
6: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2: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입니다. 우리 지예은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디오 게스트도 네. 좀 하셨고,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저 KBS는 거의 처음이시죠?
16: 아니요.
12: 어디 나오셨어요?
16: 하이 슈퍼라디오에 나왔었어요.
12: 아, 그, 저 하랑도 친하니까. 네. 예, 예. 재밌었어요?
16: 예. 네. 재밌었어요.
12: 그래요? 예. 지석진 씨하고 듀엣 앨범 냈어요?
16: 네, 작년에 이제 밀크쉐이크라고.
12: 예, 예. 지석진 씨가 제작비가 됐죠?
16: 네.
12: 그 어떻게 됐어요? KCM 원슈타인 박재정 씨 했던 MOM 앨범 제작비도 됐던데.
16: 네.
12: 석진이 부자예요?
16: 전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부자라고 알고 있긴
12: 알겠습니다.
16: 하거든요.
12: 예, 예. 그건 네.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석진 씨하고 같이 했을 때 재밌었어요?
16: 네, 저는 이게 저도 처음 앨범 예. 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2: 네. 그러면 그때 안무도 좀 바타 씨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16: 그때 해줬어요.
12: 해줬어.
16: 네.
12: 그때부터 좀 이렇게.
16: 네, 그때부터 약간 그 썸 느낌.
12: 그래요?
16: 네, 해줬어요. 그때 안무를.
12: 바타 씨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좋아하던가요?
16: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노래가 너무 좋다.
12: 노래가 좋은 게 노래가 좋다고 그랬어요. 예은이 형이 좋다고 그랬어요.
16: 둘 다.
12: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그 어때요? 그 평소에 눈물이 좀 많죠?
16: 눈물이 네 많아요.
12: 그러니까 울어라 하면 바로 울 수도 있어요?
16: 아니 그건
12: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16: 네. 그러니까 동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공감 예.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12: 예, 예, 예.
16: 그냥 누가 이렇게 울면 울어요.
12: 아...
16: 누가 울면 울어요.
12: 저랑 완전 반대네요. 누가 울면 좀 화내요. 야! 울지 마! 왜 울어 지금? 울 일이야? 운 적이 없어요. 어제 한번 울었어요. 어제 저도.
16: 왜요?
12: 운동하다 눈물이 땀이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번 울었고 운 적이 없는데 눈물이 많은 게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16: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우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12: 예, 없어요?
16: 네.
12: 2024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6: 네.
12: 예, 연기 대상 라이징 스타상을 받고 무대에서 운 게 큰 화제가 됐죠. 뿌앵 지은.
16: 네.
12: 도대체 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게 있죠?
16: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저에겐 너무 감동적인 일인데요.
17: 강훈 씨 좀 달래주세요.
16: 왜요, 강훈 씨 좀?
17: 강훈 씨
16: 달래주세요.
17: 울잖아요. 예.
10: 그만큼 아니 윤유머씨도 너무 귀엽네요.
11: 근데 이렇게 제가 런닝맨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10: 네, 런닝맨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11: 런닝맨 계속 불러주신 런닝맨 너무 감사드립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11: 그리고 저는 런닝맨 나오는 게 꿈이었는데 저 꿈을 이뤘어요. 더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라이징 스타 지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많이 풀리네요. 라이징?
10: 라이징.
11: 라이징. 감사합니다.
10: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12: 예, 네. 아주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런닝맨 하고 싶은 이미 싶은 이미입니다.
16: 아, 예, 마라탕 웨이인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12: 뭐라고요?
16: 마라탕 웨이 다시 나온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12: 마라탕 웨이. 네. 아이고 그랬구나. 예, 예.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아, 예, 너무 잘하고. 네. 그렇게 뭐 저 울고 웃다가도 또 연기할 때는 딱 또 본인의 어떤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네. 굉장히 저는 멋진 것 같아요.
16: 감사합니다. 예.
12: 그 땡플렉스의 유재석 캠프가 곧 공개됩니까?
16: 네, 이제 예. 5월 26일에 공개됩니다.
12: 예, 예. 예, 예. 그때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실, 물론 유재석 씨 함께 하실 거고. 네.
16: 또 변우석 오빠랑 이광수 선배님이랑 같이 했어요.
12: 어, 그래요? 재밌었어요?
16: 네, 네 전 너무 재밌었어요.
12: 예, 예. 변우석 씨하고도 좀 케미가 있었어요?
16: 네.
12: 어땠어요?
16: 친해졌어요, 엄청.
12: 어, 친해졌어요.
16: 네, 그 되게 친해졌어요.
12: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재석 씨도 있고 네. 이제 석진이 형도 아, 광수도 있지만 네. 변우석과 함께 할 때 기분이 좀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16: 어.
12: 예, 솔직하게 한번.
16: 일단 예. 그 앵글 자체가 다르고요.
12: 일할 맛이 더 났어요?
16: 아, 일할 맛 나죠, 진짜.
12: 확 나요? 막
16: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아, 진짜.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요.
12: 막 너무 일이 하고 싶은 거야? 막 빨리 가고 싶고?
16: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숙박객분들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던데요.
12: 그러니까 이제 저 뭐 그 유사 캠프니까 이제 네. 거기서 뭘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예은 양도 변수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느낌이 달랐다 이거죠?
16: 아, 다르죠. 다르죠. 그 환기 자체가 달라요.
12: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변수석만 쳐다본 거 아니에요?
16: 아, 아니죠. 저는 또 이제 다 예. 직원으로서.
12: 직원으로서?
16: 네, 직원으로서.
12: 아, 캠프니까? 네. 아, 그 어떤 내용입니까?
16: 이제 숙박객분들이랑 함께하는 진짜 유사 캠프예요. 예, 캠프를 예, 예.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12: 네.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있었고 네. 거기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16: 네.
12: 그럼 그분들하고의 케미를 만드는 네. 거죠? 네. 어, 그렇구나. 작년에는 이제 땡플렉스에서 대환장 기한장 네. 기한팔사와 BTS 친구와 함께 했고
16: 네.
12: 그때 큰 사랑을 또 받았죠.
16: 네. 예. 재밌었어요.
12: 울릉도에서 또 민박했고요.
16: 네.
12: 모르시는 다 이런 것만 하는구나. 이렇게 뭐 이렇게 캠프 차리고 이렇게 민박 이런 거 하고.
16: 네. 같은 제작진 분들이요.
12: 예, 예. 네. 같은 제작진이구나. 네. 예, 예. 그때 선박 면허도 땄어요?
16: 네, 제가 배 면허도 땄어요, 그때.
12: 왜요?
16: 그 제가 배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집이
12: 네.
16: 바다 안에 있었어요.
12: 어.
16: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를 배로 했어야 됐어요.
12: 예, 예.
16: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땄어요, 번호를.
12: 아, 진짜?
16: 네.
12: 진짜? 그게 쉽게 되던가요?
16: 아니요, 진짜 저 그때 여름에 땄거든요. 그 한강에서 진짜 그 구명조끼도 입어야 되잖아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비가 엄청 내릴 때도 있었고 그래서 비 맞으면서 땄어요.
12: 아.
16: 비 맞으면 비도 엄청 내려오고.
12: 그 머리가 좋구나 되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으니까 배 조종하는 걸 딸 정도면
16: 그죠? 근데 은근 잘한다 했거든요.
12: 예, 예.
16: 운전을
12: 예.
16: 잘하는 거
12: 그럼 어디 이제 그 라이센스가 어디까지 배를 몰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16: 바다 이종 면허인데
12: 예.
16: 그 배는 운전할 수 있어요.
12: 아,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겠죠?
16: 네, 크기.
12: 예, 예. 뭐 소형 보트라든지 뭐 그 정도.
16: 소형 보트? 저
1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큰 뭐 요트를 몰 수 있거나 톤수로 제한이 있는데
16: 네, 네, 맞아요.
12: 아무튼간에 가장 기본적인 걸 땄다는 얘기 아니에요.
16: 네, 네.
12: 예, 진짜 대단합니다. 인정해 줄게요.
16: 아, 감사합니다.
12: 예,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혜님 저 요즘 쇼핑을 너무 하고 있어요. 예, 윤정호 자중이 한 번만 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16: 아, 네, 당연하죠.
12: 예,
16: 윤정호 자중해.
12: 오, 잘한다. 깔끔하다. 목소리가 깔끔해. 어렸을 때 꿈도 이런 저 배우가 꿈이었어요?
16: 어렸을 때는 약간 그 소녀시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꿈은 소녀시대였어요.
12: 그랬어요?
16: 네.
12: 예. 그러면 혹시 네. 소녀시대 노래 좋아하는 거 있어요?
16: 아, 소녀시대 노래 다 좋아하죠.
12: 그러니까 이제 소녀시대가 되고 싶었으면 소녀시대만큼 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 아, 그래서 안 되나?
12: 아, 노래가 안 돼가지고?
16: 네, 노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12: 뭐 지라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16: 아,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12: 약간 좀, 조금 넋이 나간 것

0: 베이비 베이비에서 놔버렸어요. 예.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네. 너, 제가 너, 어, 너무 질문을 몰아서 한 것 같아가지고 네. 편안하게 한번 좀 해볼게요. 꽁트가 기가 막히게 하는 개그맨들이 이제 4577님이 주셨는데 네. 실제로는 되게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잖아요. 예은 씨도 낯 가리고 방송 안 할 때는 집에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1: 오, 저 진짜 집에만 있어요. 완전. 어. 엄청 나, 내성적이고 네. 사실 낯도 많이 가려요.
0: 아, 그 4577님이 주신 그 얘기랑 거의 흡사하군요. 네. 예. 그 설점식님, 설점식님은 네. 예은 씨는 사극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얘기도 주셨는데 이제 코믹 말고 네. 진짜 배우로서도 한번 그 전국 연기나 하고 싶지 않은지 그것도 좀 물어봐 주셨어요.
1: 아, 불러주신다면은 한번 기회가 된다면
0: 예, 예. 전국 연기도 잘하죠.
1: 잘할 수 있지 않을까.
0: 어, 그래요. 예, 코믹 연기만이 아니라 이제 지혜원도 이제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가야 되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뭐 그렇게 좀 전국 연기도 한번 해봐도 오,
1: 좋죠.
0: 저는 좋을 것 같고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어린이날 자선행사 갔다가 예은님 봤어요. 초등학생 딸이 언니 너무 예쁘다고 팬됐대요. 라고 송효준님도 송효준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은을 좀 더 알아보는 아, 그런 시간을 갖고요.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너무 급하게 제가 좀 여쭤본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니까. 먼저 지은은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지은은 파격 캐릭터의 고수다. 맞습니까?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0: 오, 그럼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마라탕 웨이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처음에 빵 터진 캐릭터는 큰머리 꽃밭.
1: 네.
0: 이 큰머리 꽃밭이 뭐예요?
1: 어.
0: 예. 제가 다 보질 못해가지고.
1: 아, 머리가 예. 꽃밭 같다.
0: 어. 야, 생방송인데 생방송인데 기승목으로 대가리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한 거죠. 예예 네, 네. 예, 이게 이제 그 공중파에서는 허락이 안 돼서
1: 네, 아,
0: 예,
1: 그렇군요, 네.
0: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기 죄송한데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PD 끌려갈 뻔했어요.
1: 아, 어,
0: 아, 그 정도 괜찮아요.
1: 아니, 이렇게 기승만 했는데 아,
0: 기승만 하게 다 들어갔어요
1: 아,
0: 지금 예,
1: 네.
0: 지금
1: 아,
0: 약 한 67만 명이 들었어요.
1: 어,
0: 야 지현이 대가리네. 그 네. 그런 캐릭터들은 어떻게 좀 만들죠?
1: 오, 캐릭터를 예, 주신 것도 있는데 또 예. 명칭을 또 잘 붙여주세요.
0: 예.
1: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예, 예. 그리고 또 그 초롱이 여친으로 나왔죠?
1: 아, 초롱이 여친.
0: 그거 진짜 웃겼는데.
1: 예, 초롱이 여친으로 그래도 저를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0: 예, 예, 예, 예.
1: 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초롱이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오빠 운동한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돼. 그거 예, 아니에요? 예.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사실 그 예. 영화에서는 초롱이 여친분이 이렇게 잘 안 나오셨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이거를 초롱 여친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배역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 이거 뭘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그 전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가지고
0: 예.
1: 진짜 엄청 그 생일 하는 그 친구들 같이 계속 그 연기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뭐 저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이슈가 돼가지고. 신기했죠.
0: 어, 그때 그 멘트 혹시 기억나요? 원래 영화의 멘트는 오빠 운동한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돼.
1: 맞아요.
0: 뭐
1: 오빠,
0: 이런 거였죠.
1: 오빠 뭐 하면 안 돼. 어, 뭐였지? 근데 오빠
0: 기억 안 나요?
1: 아 뭐 그 근데 그 톤이 중요했어요.
0: 어떤 거? 톤 아마.
1: 아 오빠 하지 마. 아 오빠 하지 마. 이렇게.
0: 야 진짜 잘한다 진짜 와 어떻게 그게
1: 그 톤이
0: 그 톤을 어떻게 잡았어?
1: 아 그 진짜 듣기 싫어야 된대요. 아,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듣기 싫었으면 좋겠대요.
0: 아, 친구들이 도움을 줬어요?
1: 네.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도 소심하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 진짜 괜찮대요.
0: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야 차 빼!
1: 네.
0: 아 이 자식 너 잠깐 너 일로 와봐. 너 차 안 빼? 이게 진짜 오늘 확확 하는 거 그때.
1: 오빠 하지 마.
0: 아우 아 잘한다
1: 이렇게 됐네.
0: 이렇게 잘하니까 SNL이 재밌는 거야. 예은이가 이렇게 잘하니까 다들 잘하시고 재밌다. 그 런닝맨에서도 그 가을 제철 무한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죠?
1: 아 진짜 이때요. 네.
0: 이런 거 시키면은 좀 아니 나 아 저 죄송한 저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못할까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요?
1: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 분장이라고 해가지고
0: 예, 예.
1: 전 처음에 무를 분장할 수가 있나? 그래서 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0: 예.
1: 근데 차라리 이런 것 같아요. 막 아예 덜 간 것보다 웃기려면은 이제 확실히 웃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확실히.
0: 아.
1: 그래서 아, 무거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0: 예예, 예,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웠어요, 되게. 예. 자, 아무튼 뭐 웃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분장이나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 아, 이렇게 웃음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어떤 저도 예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아, 동생이지만 존경스러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은은 신동엽, 유재석의 고수다.
1: 아니요?
0: 정신줄 놀래?
1: 정신. 아니 근데
0: 빠방 놔야지. 빠방.
1: 아니요. 왜 신동엽, 유재석이 고수다가란 뭔 말이에요?
0: 지은 씨가 이제 대선배들과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신동엽 씨하고 유재석 씨잖아요. 어, 그거 맞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예. 근데 그런 얘기예요. 아~ 어, 예, 예. 아~ 그러니까 신동엽 씨와 유재석 씨를 너무 잘 알죠?
1: 네. 네 자, 막 잘 뭘? 아 그래도. 좋아하죠.
0: 그러니까 잘 알고 네.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죠.
1: 네, 진짜 잘했어요.
0: 아, 예.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MC들이기 때문에
1: 진정.
0: 또 뭐 신동엽 씨는 연기를 또 너무 잘하잖아요.
1: 네, 연기 진짜 잘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1: 네, 맞아요.
0: 또 그 연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호흡을 또 배울 수 있어서
1: 맞아요.
0: 우리 예은 씨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어떤 선배들이에요? 어떤 얘기 좀 해주던가요? 예은 씨에게
1: 동엽 선배님은 네. 좀 선생님 같은 선배님이에요.
0: 선생님
1: 연기 선생님 같은 거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0: 어, 그렇죠. 연기 잘하니까
1: 그 연기 잘하니까 예. 그 웃음 포인트를 진짜 잘 아시고 오. 연출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저희 하는 걸 이렇게 리허설을 지켜보시다가
0: 예, 예.
1: 아 저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 좀 이렇게만 하는 게 좋겠다.
0: 근데 그 얘기가 맞죠, 근데.
1: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0: 그게 연륜이 있어서 그래요.
1: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너무 그걸 하면서 아 진짜. 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0: 아 그럼요, 당연하죠.
1: 이게 다 철저히 계산되어 있으시구나.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와 진짜 그때 한번 아 진짜 연기를 잘 하신다. 그걸 진짜 깨닫고 재석 선배님은 진짜 친구 같은 진짜 편안함. 너무 그냥 너무 잘해주세요. 선에 너무 잘해주세요.
0: 예, 나한테도 좀 잘해주면 좋은데. 예은이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게 문제네요, 그죠? 예, 예. 박명수랑도 한번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이 있어요?
1: 아 너무 좋죠. 네,
0: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웃기다 생각하세요?
1: 엄청 웃기다 생각하세요.
0: 아, 그래요?
1: 진짜. 네, 그 박명수 선배님의 그 캐릭터가 전 진짜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할 말만 하시고.
0: 예. 예 맞아요.
1: 그냥 진짜
0: 제 것밖에 안 봐요. 네, 제 것밖에.
1: 그러니까요. 저 그게 예. 너무 좋아요. 저도 제 것밖에 안 보거든요. 그게 또 정 맞는 것 같아요.
0: 딱 맞네, 딱 맞아. 네. 음악 좋아하고.
1: 음악 좋아하고.
0: 음악 좋아하고.
1: 그래도 네, 저는 좀 너무 부러운 게 할 말을 다 하시는데 웃기잖아요.
0: 예, 예, 예.
1: 눈치 안 보시잖아요.
0: 안 봐요.
1: 근데 웃기잖아요.
0: 그렇긴 하죠.
1: 네, 그게 네. 웃기잖아요. 그게 너무 진짜 재밌어요.
0: 알겠어요.
1: 그 포인트가.
0: 그럼 하나 합시다.
1: 진짜 좋아요. 완전 좋아요.
0: 회사도 똑같은데.
1: 그거 좋아요.
0: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뭐예요? 지혜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1: 지혜은은 그냥
0: 할 게 맞는데.
1: 그냥 이대로 아까 이대로 제가 이랬어요. 막 그냥 이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하 선배님한테 한번 이렇게 너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싶어?
0: 그렇지, 그렇지.
1: 나는 그냥 저는 그냥 이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너 그게 얼마나 큰 욕심인 줄 알아? 이대로가 진짜 제일 힘든 거야.
0: 맞아요.
1: 이런 데서 맞네. 나 진짜 욕심 많았네.
0: 그 한편으로는 뭐 하하 씨의 입장도 그런 게 있지만 네. 저는 이대로 쭉 그 텐션을 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사람이 뭘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서 이대로의 모습을 정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처지거나 좀 지치지 말고 네. 이 모습 그대로 쭉 가는 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자, 오늘 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 더 못한 얘기 좀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1: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0: 시간이 한 시간 다 됐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라요?
0: 아니, 본인이 재밌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자, 여기 문자창에 근데 막 신동엽, 유재석, 박명수 1등, 2등, 3등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예. 이런 거 너무 이제 식상한 것 같아요. 1, 2, 3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그쵸?
0: 그렇죠. 예. 예은님 요즘 SNS 스마일 클리닉 너무 웃겨요. 언제 실장님으로 승진하나 이거 물어봐 주시는데.
1: 그러니까 저 언제 될까요?
0: 그래요?
1: 언제 될까요?
0: 미리 좀 얘기 좀 안 돼요? 안 돼요?
1: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0: 그래요?
1: 언제 나오는지.
0: 대본이 전날 나온다면서요?
1: 네, 전날 나와가지고.
0: 아이고.
1: 전날 나와가지고 저도 예. 그 다음 그걸 모르겠네요.
0: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가 2채널 전국 방송이거든요. 네. 우리 지혜은 많이 예뻐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저 지혜은이에요. 매일 오전 11시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시죠? 우리 명수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11시엔 KBS. 다른 채널들은 자중해.
0: 감사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2: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I love coffee, I love tea.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지예은 양과 함께 했는데요. 예, 너무 잘하지 않아요? 예, 너무 잘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앞으로 계속 무럭무럭 잘할 수 있는 그런 예능 꿈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최애 게스트였다고. 예, 딸 같잖아요, 딸. 예, 양혜종님. 아, 그리고 8886님도 예, 재밌었다고 보내주셨고, 솔직하고 웃겼다고, 냉면 너무 웃겼다고. 내가 안 할 거예요. 냉면 연습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거예요. 송환이님도 주셨습니다. 자, 지석진 지혜은의 노래죠. 충주지 씨의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정체가 풀려가는 시간대지만 서울 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여파 크게 받는 곳 있습니다. 낭지 부근 5차로가 막혀 있고요. 뒤로는 서강대교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사이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서운 분기점 4차로 고장난 화물차 처리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경선 서울 방향 영동 2터널 1, 2차로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받습니다. 부산 쪽 역시 남사 부근 주춤하다가 북천안 5차로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어서 뒤로 속도 뚝 떨어지고요. 이후 천안 일대 6km 구간 사고 정체가 이어집니다. 또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신다면 당진 대전선 당진 방향 서세종 부근 1차로는 작업으로 호계터널 부근 1, 2차로는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고기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뭔가를 신나게 기대하고 있을 때 어차피 뻔하지 않아 이러면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 들죠. 영화 보러 가는 길에 옆 사람이 아유 뻔한 레퍼토리겠지 이러면 김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망하게 될까봐 미리 기대감을 낮추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오만한 시선이죠. 내용은 뻔할지 몰라도 옆 사람하고 함께 보면서 나누는 그 감정은 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나 일할 때 어차피 뻔해 이렇게 생각하면 다 귀찮고 기대가 사라지죠. 또 기대가 없으면 설렘도 없고 기회도 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 혹시 모르잖아 이런 작은 문 하나는 남겨놔야 의욕이 생기죠. 진짜로 혹시 모르잖아요.

0: 어우, 신나네요. 하! 네. 수도 에코의 Funky Town. 원곡은 미국의 디스코 그룹 립싱크인데요. 호주 밴드 수도 에코가 노래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음악이 흐르고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Funky Town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첫 곡에 빵 터지셨다고 719님. 학창시절 신나게 깝죽대며 몸 흔들던 생각에 송은경 씨도 백뮤직 출발. 안병숙 씨가 꺄 5종 세트 받았다. 제가 늘 시작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하트 5종 세트 보내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최은정 씨는 백디 하트는 처음 받아봐요. 감사합니다. 김영임 씨, 황승현 씨, 진호갑 씨, 이미아 씨도 기다리고 계셨고 늘 듣기만 하다 인사한다고 홍영미 씨도 오셨어요. 권유미 씨는 설거지하다 말고 고무장갑 벗었어요. 노래 신나 신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곁에 DJ 천이 자리 비워두셨나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 옆에서 제가 밥 친구 해드리고요. 점심 다 드시면 디저트로 음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인백션의 백뮤직이 좋은 노동요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저한테 다 보내시고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립니다. 웃을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요,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아니잖아요. 웃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 웃으셨는지 그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자, 오늘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깔아주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KBS 어플리케이션 KONG 귀여운 콩을 까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어요. 노래에 대한 그 정보도 있고요. 잠시 광고 듣습니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0: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영국 가수죠. 빌리 오션, 캐리비안 퀸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매력적인 너는 마치 카리브의 여왕 같아.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야 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선 씨가 빌리 오션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날씨 맑음, 내 마음도 맑음, 기분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날씨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요. 아 좋습니다. 이런 날 진짜 찬란한 날인데 좀 덥긴 하죠. 벌써 더워졌어요. 남혜윤 씨가 리틀 믹스와 찰리 푸스의 노래 Oops 좋아하신다고요. 6354님도 이 노래 청하셨죠. Oops 이게 감탄사죠. 영어로 앗 어머 뭐 이런 아이쿠 뭐 그런 영국의 4인조 걸그룹 리틀 믹스하고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가 노래한 Oops였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널 다시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색 옷 입고 오셨네요. 잘 어울리세요. 저는 꽃가루 알러지로 콧물이 줄줄 콧구멍에 휘짓꽂고 듣고 있어요. 신별님. 아유 그러시구나. 근데 꽃가루 알러지 엄청 많이 지금 고생하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센 척은 하고 있지만. 차재원 씨 오늘 엿작 경주 간포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이네요. 그렇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덕에 시원한 오후입니다. 도시는 억시로 더울 낀데 하셨나? 맞습니다. 지금 충청도 정도까지 굉장히 덥고요. 그 이남 쪽은 지금 22도에서 25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정숙 씨 어제 선물 도착해서 동료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동료들이 오빠 짱이래요. 대전에 있는 에코푸드 직원들과 옆지기 친구 순덕 언니랑 만나게 먹을게요 하셨네요. 어떤 선물이 갔나요 조정수 씨? 저희가요 넉넉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김경숙 씨가 백님 어제 감주 잘 도착했어요. 감주도요 이 먹을만 할 겁니다. 지금 양도 많고요. 좋은 사람들하고 나눠 드실 수 있는 양일 겁니다. 김은경 씨가 어젯밤에 저녁에 산책하는데 백디가 말한 아카시아 향이 엄청나는 거예요. 남의 편한테 백디가 향기마저 고맙다고 말했어. 당신도 해봐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박. 저만큼 몰아보는 게 좋은가 봐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는 향기한테 물론 뭐 이제 고맙지만 그 아카시 나무한테 두 손 모으고 합장하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매년 그렇게 좋은 향을 뿜어주잖아요. 그죠? 안정현 씨군요. 요즘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똑똑해져서 나온다더니 저희 아이가 8살인데 사춘기 같아요. 어제는 말을 안 들어서 게임을 못하게 했더니 엄마 왜 그래? 엄마 마음대로 다 하네? 나도 엄마 할래.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백천 오빠가 알려주세요. 정현 씨. 애 키우는 거 이거 답이 없죠. 정답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적응은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옛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거기다가 맞추면은 그거는 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8540님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케니 로긴스 음악 청하셨죠. For the first time. 영화 One Fine Day 아주 말랑말랑한 영화였죠. 거기에 OST였습니다. 나는 사랑 같은 건 잊은 줄 알았는데 널 만나고 처음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시 설레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한 곡 더요. 미국의 4인조 보이밴드 98Degrees의 Because of You예요. 너 때문에 웃고 너 때문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내 모든 변화는 너 때문이야. Kenny Loggins, For the First Time, 98 Degrees, Because of You.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최은주 씨군요. 남편이 키가 조금 아담한 편이에요. 바지를 사면 꼭 한두 단을 줄이는데요. 제가 한 번은 미리 한 단을 줄여서 남편한테 입혀봤어요. 먼저 줄인 걸 모르는 남편이 오! 바지가 딱 맞는다! 놀라더니 눈을 반짝거리면서 오! 내 다리가 길어졌나 봐!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줄였다고는 차마 말 못하고 그러게 성장판이 다시 열렸나? 웬일이지? 맞장구 쳐줬어요. 그냥 웃죠. 비교해보세요. 으이그 인간아 좋아하기는 내가 당신 사이즈 몰라? 줄인 거야. 이거보다 훨 낫잖아요. 계속 우쭈쭈쭈쭈 해주세요. 남편기는 누가 살린다? 몰래 줄인 바지가 살리는 거거든요. 강희주 씨,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수박 시식 코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한 입 크기로 작게 잘라서 손님들이 먹어보시게끔 하는데요. 엊그제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아이고, 그 쬐깐한 거 먹어봐야 위에 기별도 안 하겠구먼. 아까 좀 큰 벼락하게 좀 잘라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당황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러지 말고 한 통 사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할머니, 수박 아니고 대박. 윤성녀 씨군요. 사과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동탄 사는 조카한테 좀 보내주기로 했죠. 박스채 그대로 가져가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오잉? 며칠 후에 그 박스가 다시 저희 집 현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반대로 적어서 제가 붙인 사과를 제가 받은 거죠.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무거운 사과 박스를 두 번 들어야 하고 택배비도 두 번 내야 합니다. 그래도 웃자 하셨어요. 오잉! 그래서 나는 사과가 오이가 됐나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평생 발신인, 수신인 바뀔 일은 없겠죠? 2463님, 저수지근처 놀러갔다가 그 밑에 하구에서 망으로 새우 몇 마리를 잡았죠. 집에 가져와서 아이들 보라고 어항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청소하다 보니까 건새우가 돼서 방바닥에 붙어있더라고요. 탈출했다가 말랐나봐요. 미안하다 새우야, 살아보려고 뛰어내렸을 텐데 바닥이 온돌이라 놀랐지. 웃었어요. 새우의 일생, 생새우로 건새우로 인간한테 도움이 되네요. 앞으로 이런 표현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새우만도 못한

두란두란파가 좋아하셨겠습니다. 그죠? 그때 아하파 두란두란파 있었죠. 영국 밴드 두란두란 A View to a Kill이었어요. 007 영화 주제가였죠. 총 25편 중에 14번째 아마 밴드가 한 거로는 유일무이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사랑과 배신 그리고 생존 사이에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저희 남편도 키가 작은데 키 높이 신발 신으라니까 죽어도 싫다네요. 남편 자존심 인정 하셨나. 집 나가가지고 신는 거 아닌가요. 홍영미 씨가 새우 사연 들으시면서 하지 마세요 하셨나. 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5248님 여기 갱산도 화창한 산골 자두 적과 중에 뻐꾸기 소리 아카시아 꽃 향기 너무 기분 좋게 합니다. 거기에 한 스푼 더 임백천 진행 짱 하셨네요. 아유 제가 늘 노동요가 되드리는군요. 2시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7944님 텃밭에 상추로 쌈 싸서 점심합니다. 모두 맛점하세요. 선곡 최고 하셨어요. 이 우리 임산달 PD 선곡이 최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곡이 먼저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노래 보내주시면은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임산달 PD 선곡 깝니다. 정주현 씨, 저 라섹했는데요. 핸드폰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백천 오빠 보고 싶어서 눈 부릅뜨고 메시지 보냅니다. 제 자신이 그저 웃기네요. 열정 뿜뿜으로 백천님 보고 있어요. 노래 좋고 목소리 좋아요 하셨어요. 아유 주현 씨 얼른 끄세요. 당분간만 끄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소개하고 있죠. 그냥 웃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얘기 주세요.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돼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을 빙자한 내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정경화 씨가 아바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신청하셨어요. 스웨덴의 전설의 팝그룹이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고 패자는 조용히 남겨줄 뿐이지. 사랑도 게임처럼 끝났고 네가 떠난 자리에 나는 홀로 덩그러니 서 있어라는 쓸쓸한 노래입니다.

정경화 씨가 청하신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이어서 김홍관 씨 신청곡 지금 같이 들었죠. 근데 김홍관 씨가 부산 계시는 분인데 얼마 전부터 저희 프로그램 합류하셨잖아요. 괜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The Winner Takes It All 들으면서 승자가 버스나 지하철 말고 택시 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이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개그, 예, 좋아합니다. 자주 보내세요. 하시면서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청하셨죠? Rock With You. 뭐 세계 팝 역사를 새로 쓴 팝의 황제죠. 마이클 잭슨. 기록이 엄청납니다. Rock With You 이 노래는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너와 음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불빛 아래에서 밤이 끝날 때까지 춤추고 싶어 라는 노래예요. 오늘 부산 날씨 찍입니다. 식사하고 부산항 친수공원 산책하면서 출첵합니다. 오늘 마쟁님 다룬 영화 마이클 개봉합니다 하셨네요. Rock With You. 네, 같이 들었습니다. 박선정 씨가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백디 저 오늘 사랑니 뺐어요. 솜을 3개째 교체하고 물고 있습니다. 마취가 아직 안 풀려서 침이 줄줄. 예, 이거 느낌 아니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위 거 뺐나요? 아래 거 뺐나요? 위에는 뭐 빼기가 쉽죠. 발차기가. 근데 이제 아래에 묻혀 있으면 그거 진짜 구강외과 수술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고생 많으셨네요. 이완석 씨가 백디 다래끼 골마 터진 우리 아내 드디어 쬐습니다. 오늘 빼고 쬐고 이런 분들 많네요. 저 이제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못 찾을까요? 백디 혹시 간간이 숨어 계시는 장소 있죠? 저 좀 알려주세요. 빨리요. 급해요. 완석 씨 그거 잠깐 피하려다가 생을 마감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떡한다? 예, 사랑하는 아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대로 하세요. 완석이 형.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광고 잠깐 듣죠.

0: 될걸? 하림 훈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실라!

0: 기준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임백천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5월 1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중부 이쪽이 30도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습도가 조금 뭐 여름처럼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견딜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주말 계획 세우시는데 예,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9025님이 백디 저 지난주에 마라톤 대회 나간다고 했는데 인증해달라고 해서 인증하러 왔어요. 잘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셨네요. 예, 사진 보내셨는데 빵빵런 사진. 와,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해내셨네요. 이제 뭐 못할 게 없죠. 이 정도 이렇게 성취를 하면, 그죠? 뭐든지 다 자신감이 뿜뿜한 게 되는 거죠. 3729님 어제 산책 나갔다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간 흔적을 봤어요. 어찌나 귀엽게 생각이 들든지요. 저도 어릴 적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귀여워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지내 노는 그 놀이터에 그 흙 있는 데다가 조그만 그 나무를 심었군요. 그리고 물을 준 흔적이 보입니다. 그죠? 얘네들이 와서 또 관찰하겠죠? 잘 자라나. 아유, 얘네들 마음처럼 평생 살면은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 참 평화롭게 잘 살 텐데. 어른이 되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고 그렇겠죠. 자, 수요일 인백션의 백미직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하고 2부를 함께 가주세요. 가만 보면 좋은 노래가 시계바늘을 계속 밀어내는 것 같죠.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입니다. 메이시 그레이가 노래하는 When I

See You라는 노래가 1부 끝곡이에요. 널 볼 때마다 난 다시 사랑에 빠져라는 심쿵한 노래입니다. 인백션의 백미지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작업이 정체로 굳어진 곳들입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와 안전지대를 막고 차선을 긋고 있는데요. 뒤로는 동작대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잠실 쪽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도 원릉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 혼잡합니다. 고속도로 사고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쪽 경부선은 풍경 부근 2차로와 갓길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선 반대 부산 쪽으로 충청 분기점 부근 사고 구경 차량들이 남아 있어 남이 고개 일대로 서행합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원주 부근 1, 2차로 작업 여파 만종부터 크게 봤는데요. 중앙선 부산 방향도 만종 분기점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남혜윤 씨가 미풍이 불고 러브스 콘체르토도 좋고 하셨네요. 네. 김한경 씨도 중독성 있는 백뮤직.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뭔가에 좀 한두 개 좋은 거에 중독된다는 건 뭐 삶의 활력이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인백션의 백뮤직에 중독돼 주세요. 홍정환 씨 팝 전문 방송 백뮤직 최고 칭찬해 주셨네요. 양건우 씨도 이 반주 어디서 많이

0: 좋아요. 아무튼 비교해서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들어보세요. 이 저기 접촉이 생각난다고 김홍건 씨가 접촉 멘트가 이 곡 나오면 꼭 나온다. 접속이겠죠. 한석규입니다. 왜 그러세요, 홍관 씨. 이 한석규 씨하고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우리 영화 접속에 흘렀죠. 제가 아까 주말에 30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접속의 그 성인 영화 버전 접촉 말하는 것 같다. 나만 혼자 좋아하네요 지금. 근데 이번 주 날씨가요, 특히 서울 수도권 사는 분들 예보마다 1, 2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서 31도까지 올라요. 이거 실화인가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되는데 다음 주 초까지 간답니다. 남부지방은 아니고 지금 중부지방까지 고온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기온 찾아보니까 올해 5월이 확실히 더운 거예요, 지금. 솔직히 크리스마스 트리 치운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텐데, 그죠? 트리 치우자마자 지금 선풍기 꺼내고 에어컨 필터 청소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죠? 예전엔 뭐 4, 5월이 진짜 계절의 여왕이죠. 선선하고 좋은 계절이었는데 그 황금기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관리를 하셔야 돼요. DJ 천이는 좋은 음악으로 적정 온도를 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 깨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고은정 씨가 어제 청하셨었죠.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벤슨 부은이 노래하는 Beautiful Things 그리고 Heart의 Alone 두 곡이었습니다. 박봉정 씨가 언론의 Heart 뒤집어서 알고 있기도 하는 노래 그런 노래들 많죠. The Backstops의 The Letter 아니고 The Letter의 Backstops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지선 씨가 벤슨 분 좋아하시나요? 벤슨 분 급발진 곡. 네. 유민수 씨 신청하지 않아도 좋은 곡들이 마구 쏟아지는 백뮤직 하셨네요. 예, 자주 들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선곡 맛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인. 벤슨 분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Beautiful Things.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난 지킬 수 있을까라는 노래예요. 2002년생인데 본인의 자작곡 노래거든요. 어쩜 이렇게 근사한 생각을 했을까요? 대개 이제 자꾸 늘려만 가잖아요.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명곡이죠. 미국 밴드 Heart의 Alone. 난 지금 아무도 내 곁에 없이 혼자야. 넌 돌아오지도 않고 나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계속 무너지고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이수아 씨가 미술관 전시회 안내 봉사 가는 길입니다. 오우 근사하세요 수아 씨. 오늘 날이 좋으니 산책 삼아 관객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님들 봄날 미술관 산책 같이 해요 하셨네요. 이수아 씨 예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4517님 백천이 형 배고픈데 식당이 뷔페라 혼자 먹기 뻘쭘한데 갈까요 말까요? 식당이 이곳뿐이라서요. 저는 누가 갖다주는 것만 먹는 스타일이라 직접 배급하려니까 이거 뭐 군대 생각도 나고 군대는 안 다녀왔지만요. 어쨌든 먹어야 할까요 말까요? 백천이 형 알려줘요. 이거 사연 보내자마자 가서 마구마구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혼밥도 뭐 좋죠. 뷔페에서 저 사람이 몇 접시째 지금 갖다 먹나 그거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혼자서 드세요. 김미영 씨 백디 지인하고 약속이 있어서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이 만남의 광장인가 봐요. 반갑게 재회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요. 되게 역이라는 데가요.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또 예? 그런 장소잖아요. 꼭 무슨 뭐 그 명소 이런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접속과 접촉 그게 지금 좀 여러분들이 재밌으셨나 봐요. 김진영 씨도 재밌다고 하고 장한나 씨도 립스틱 바르다가 빵 터졌어요. 백뮤직 너무 좋아하셨고 김유로 씨가 영화 접촉. 남자 배우는 임백천. 다음 중 여주인공은 1번 전도연. 2번 한효.

효주, 3번 임윤아, 4번 박민영. 과연 백천영의 선택은? 하셨네요. 민호 씨, 저 고소당해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전도연, 한효주, 임윤아, 박민영 씨 본의 아니게 미안합니다. 네. 이분들 이 얘기 들었으면 지금 이민수석 시작하실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8886님이 가수분들 영어 발음 직이네요. 부럽네요. 아니 영어권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부르는 거예요. 백정행님도 영어 발음 직이주던데 예, 저는 부산 사투리 영어라 하셨네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Benson Boone, Beautiful Things 그렇게 하나요? 살아본 Lovers Concerto 그렇게 발음하나요? 강태훈 씨가 청하신 노래가 Ace of Base의 The Sign이군요. 스웨덴의 혼성 4인조죠.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떠나야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수 배우인 사브리나의 노래 Boys, Summertime Love라는 노래요. 여름이 되면 남자들이 날 설레게 해. 하지만 오래가진 않아. 나 그거 알면서도 또 같은 여름을 반복하고 있어. 라는 여름 노래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펑크 밴드죠. Old Time Love가 노래하는 Time Bomb이에요. 시한폭탄이라는 얘기죠. 우리 관계는 곧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죠. 위험한 줄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Ace of Base, The Sign, Sabrina, Boys, Old Time Low의 Time Bomb.

미국 펑크 밴드예요. 올타임 로우가 노래한 타임범, 사브리나의 보이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The Sign 듣고 왔습니다. 이한규 씨가 사브리나의 보이스, 이 노래 들으면 콜라텍 많이 댕겼는데 60을 바라보네. 그래요. 질 좀 하셨나요? 저 처음 글 남겨요. 백오빠가 틀어주는 노래 듣고 힘차게 오후 업무도 화이팅. 임우정 씨. 네, 이제 우리 우정을 지켜보자고요. 제 한계예요 이게. 노성신 씨는 가기 싫은 요가 제끼고 뒹굴거리면서 노래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요가 때려치워야 하나 하셨어요. 성신 씨, 왜 그러세요? 얼른 가세요. 아, 돈 아깝죠. 그리고 선생님도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가세요. 네. 김재일 씨가 아까 접촉 얘기 들으시면서 백천영은 이미 접촉 영화 찍었는데 차 접촉사고 찍었잖아요. 맞아요. 지난 겨울에. 어, 기억하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추억을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1625님, 백디, 저 지금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와 있습니다. 딸내미랑 아침 7시 출발, 좀 전에 드디어 정상을 밟았어요. 와, 박수 보냅니다. 저도 산악인으로서. 너무 기분 좋아요. 날씨도 끝내주고요. 우리 백대학에도 한라산의 정기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딸 주연아 고마워. 엄마가 늘 사랑한다 하셨네요. 아이고, 딸이랑 같이 갔군요.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백록담. 지금 그러니까 백록담 높이가 남한 쪽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그죠? 백두산이 물론 뭐 제일 높기도 하고 높죠.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못할 게 없습니다. 그죠? 네. 8886님이 아까 저한테 영어 발음 그 얘기하셨잖아요. 백천형님, 고향이 부산이었네. 예. 발음이 딱인데. 예. 노래 듣고 난 깨네. 집에 가서 접속 한번 더 봐야겠네. 오늘 주제가 접촉이네요. 그야말로.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통기타 라이브로 이름 넣어서 불러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든 축하송이에요. 가사의 주인공 이름이 매일 바뀌죠. 오늘은 어떤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지

사연을 만나보죠. 9676님, 두 사람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두 배로 행복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최영선, 음력이고 딸 이하늘, 양력이라고요. 생일 축하해.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줄게. 야, 어우, 스윗한 남편이시네요. 좋으시겠네요. 1370님, 김해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김종갑입니다. 제 쉬운 한 번째 생일이라 문자 남겨요. 형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종갑이 형. 김해죠. 그럼 김해 사투리를 해야 되겠네. 마, 우찌됐든 마, 건강하이소. 안전운전하시고. 어설퍼요. 박하나 씨, 어제 남편 생일이었는데 깜빡 생일송 신청을 못한 나 자신을 원망합니다. 오늘이라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 이름은 윤정권이에요 하셨어요. 그 영어권에 보면은 그 생일카드 이런 거 팔 때 제가 보니까 해피 레이트 벌스데이라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생일 축하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축하합니다. 2384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알람 설정해놓고 기다렸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래서 서글프지만 오라버니께서 축하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다연입니다 하셨는데 남편과 아들이 아마 작당해서 오늘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기대를 저버리시면 혹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기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서는 저 기대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축성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가합니다. 김상철 씨가 리차드 마크스의 Right Here Waiting을 청하셨죠. 아,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김상철 씨가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청했죠. 박은희 씨가 음악 들으면서 음악이 주는 힘, 이 음악 들으니까 왜 울컥하죠 하셨어요. 네.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눈물이니까요. 많이 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송명철 씨가 리어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구순의 엄마 모시고 공원 나왔어요. 엄마가 무척 좋아하세요. 좀 자주 모시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더워지기 전에 매일 나오세요.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데. 아, 근데 이 저 More Than I Can Say, 워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워우 워우 워우 뭐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이어폰 끼고 이렇게 혼자 그 노래 부르시다가는요, 주위에서 동물 나오는 자연 다큐 보는 줄 알 거예요. 늑대 나오나 그럴 겁니다. 네가 너무 좋아.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 매일 너만 떠오르고 내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 More Than I Can Say의 노래 내용이에요. 그리고 6702님이 시아의 Unstoppable 청하셨죠. 백디, 급하게 오는 여름이 반갑지만은 않은 대구 아지매예요. 이번 토요일에 그늘이 있는 야외에서 친선 경기가 있는데 땀 흘릴 생각에 걱정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 노래 제 벨소리인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시아 노래 청하셨죠. 어떤 종목인지는 안 적어주셨는데요. 아무튼 뭐 토요일에 있다는 거 보니까 동호회가 있는 모양이죠.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거고 결국 난 해낼 거야. 그게 이제 꿈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정일 수도 있고. 네. 방혜숙 씨가 캬,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 줄 남깁니다. 마늘종 볶다가 갬성 올라와서 멈춤. 아이 좋습니다. 갬성 고마워요. 광고 잠깐만 들을까요?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김수정 씨가 운전 중이시군요. 5시간 거리 본가에 가는데 좋은 음악 들으면서 반 왔다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소영 씨 달려 달려 시간 없어 달려 시간도 되기 또 백뮤직에 왔당 하셨나. 이렇게 늘 아껴주셔서 고마워요. 0482님 백디 오산시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팀 동료분들 9분과 함께 듣고 있어요. 점심 식사하고 아아 한잔하며 그늘에서 쉬면서 듣는 백뮤직은요. 어떤 디저트보다도 훌륭하죠. 늘 멋진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9분 모두 같은 생각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박은희 씨 백디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눈물을 머금고 보내드려요. 유유. 이성호 씨, 백디 이런 날은 업무 끝내고 시원한 소맥 한 잔 너무 땡깁니다. 하시면 되죠. 하세요. 네. 사는 거 뭐 있나요? 소맥 한 잔에 웃는 거죠. 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칼리 사이먼이 노래하는 All I Want Is You라는 노래가 오늘 끝곡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바로 너야. 너 하나면 충분해 라는 노래예요. 그런 분 계시죠? 잘해드리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월계일교에서 월릉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반포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북천안 부근 1, 2, 3, 4차로에 걸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더 지나 경산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반대 부산 쪽은 회덕분기점에서 대전부근 2, 3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으로 뒤쪽으로 3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매송까지 3km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787님께서요. 은디, 5월에는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식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던 아내가 홈쇼핑으로 피부 관리기를 샀네요. 이건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당신은 그럼 내가 늙어 보였으면 좋겠어? 하고 화를 내네요.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내분이 좀 너무하셨네요. 예? 허리띠를 졸라맬 거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혼자만 좋은 거 사서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분, 아내분이랑 같이 쓰세요. 아셨죠? 피부 탱탱해지고 젊어 보이면 분명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뻐지고 젊어지고 행복해집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홈쇼핑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피부 관리기를 팩도 아니고 관리기면은 조금 가격이 나갈 거거든요. 그걸로 또 샀어. 그래서 뭐야 우리 허리띠 졸라맨다며 이랬더니 그럼 당신은 내가 늙어보였으면 좋겠어? 할 말 없지. 적반하장입니다. 예. 승질을 내니까는 아니 졸라 매점에 이렇게 됐겠죠. 같이 쓰세요. 예. 뭐 여자만 쓸 수 있는 뭐 화장품이나 뭐 색조 화장품, 립스틱, 뭐 무슨 원피스 뭐 이런 거 산 게 아니라 이 피부 관리기를 사셨기 때문에 남편분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엄청 피부 관리에 신경 쓰잖아요. 같이 하면 좋죠, 뭐. 5632님께서 흐흐흐 아내분 너무 귀여우시네요. 절약은 해야 되는데 피부 관리기는 사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맞아요. 이게 참 내가 마침 생각하고 있던 거를 TV에서 싸게 파네. 안 살 수가 없지. 9796님께서 우와 피부 관리기 부럽다. 저도 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백 에센스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못 사게 했거든요. 여보 우리도 하나 장만하자. 응? 여자분의 사연인 줄 알았네요. 피부 관리에 조금 신경 쓰시는 편인가 봐요. 미백 에센스 이런 것도 맞아요. 얼굴 이렇게 칙칙하고 이러면은 미백 제품 같은 거 사고 싶고 그렇거든요. 아휴, 우리가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야 하고 아껴야 되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필요한 거 서로 눈 감아 줍시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오늘 그리운 옛 친구와의 추억을 소환해보죠. 보고 싶다 친구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중간에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진시몬의 아슬아슬이었습니다. 6298님께서요. 은가은님 반가워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사연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니 지난주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근데 오전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우리 딸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아이가 다친 건 아닌가 싶어서 놀랐는데요. 음악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였어요. 우리 딸을 포함한 반 아이들 전체가 수학이 넘어해서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주는데 반평생 살면서 이렇게 놀라고 행복한 날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미림여고 1학년 2반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딸 수지야 사랑해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저 같으면 막 엉엉 울었을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이런 이벤트 너무 좋다. 거기 선생님이 아주 좋은 이벤트를 하셨네요. 거기에 또 당첨 아유 우리 부모님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했을 텐데 아유 이렇게 또 수학이 너머로 다 같이 어버이날 노래 불러주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유 우리 또 부모님께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겠네요. 수지 양도 그쵸?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2558님께서 여유있게 일어나서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 사과, 달걀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 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취업할 곳 알아봐서 지원하기. 응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주 건강하게 시작을 하셨네요. 올리브에다가 사과에다 달걀에다 그릭 요거트. 너무너무 완벽한 아침인데요. 얼른 취업하십시오. 네, 좋은 곳에 취직될 겁니다. 응원하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송대관의 유행가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9297님께서 응디 어버이날 아이들이 주고 간 용돈으로 눈썹 문신하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썹만 보이는 상황이지만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고 이뻐질 거예요. 얘들아 고맙다. 엄마 새 눈썹 얻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이래서 선물보다는 용돈이 좋다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탁탁탁탁 쓰시니까 그리고 또 아유 뭐 돈을 줘 됐어 이러는 것보다 아우 얘들아 너네 덕분에 이렇게 눈썹 생겼어 얼마나 유쾌하고 좋습니까. 우리 애들도 용돈 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건 눈썹이 이게 점점 얇아져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면은 약간 이렇게 진해지잖아요. 짱구 눈썹처럼 이렇게 색소가 이제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놀라실까봐 못하겠어요. 언제 한번 날 잡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나도 아 정말 이쁘게 되셨길 바랍니다. 0429님께서 응디 지난 주말에는 22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어머니 만나러 고향 구미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수선화 심어놓고 왔어요. 어릴 때 맛있게 만들어주셨던 우엉조림이랑 북어채 조림이 오늘따라 더욱 생각나네요. 근데 하늘 나라에 계시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진이가 오늘도 엄마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진이 드림.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아유, 어머니가 또 우엉조림이랑 북어채조림을 아주 맛있게 하셨었구나. 그 언제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곁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는 참 진짜 뭐 어디서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래서 어머니 옆에 계실 때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투정 부리지 말고 잘 맛있게 먹어야 돼요. 우리 모두 잘 다녀오셨습니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정서주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 그리고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고 계셔. 근데 하루가 멀다하고 다툼이다? 누가 누구랑 싸우냐고? 나랑 엄마? 아니, 엄마랑 남편? 아니, 엄마랑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둘째 딸이랑 티격태격 그냥 장난이 아니야.

0: 엄마, 저 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1: 엄마! 엄마!
2: 시윤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1: 엄마, 나 어떻게 내 머리 좀 봐라.
2: 머리가 뭐 어때서? 어머머, 왜 이렇게 짧아졌어? 어? 미용실 가서 잘랐어? 이쁘네. 아니네, 이쁘다고 하기엔 좀 많이 삐뚤빼뚤한. 근데 할머니 왜 혼내줘? 그만 울고 제대로 좀 말해봐.
1: 아, 할머니가 하모야가 나한테 이렇게 샤워 안 하냐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내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오더니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고. 그것만 다 듣겠다고 하더니 머리 이렇게 잘랐다, 엄마! 할머니 혼내줘!
2: 뭐라고?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준 거라고? 엄마, 시은이가 하는 얘기가 진짜야?
1: 그래. 아니, 시은이가 머리카락이 너무 긴데 잘 감지도 않잖아. 이제 날씨도 더워졌는데 치렁치렁. 아유, 생각만 해도 덥다. 그래서 내가 잘라줬어. 할머니가 보기엔 이쁘기만 하구만. 시은이 그만 울어. 또!
2: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은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야. 한창 외모에 신경 쓸 텐데 엄마가 이렇게 잘라주면 어떡해.
1: 예! 너까지 너무 그러지 마라. 어? 벌써 그냥 며칠같이 시은이한테 잔소리 들었는데 너까지 그냥 오자마자 그러면 엄마 너무 서운해. 어?
2: 내가 뭐 놔주려고 그런 거니 내가? 어?
1: 됐다. 말을 맞춰도 진짜 나 눈물 날라 그러네 내가.
2: 엄마, 왜 엄마까지 울고 그래? 알았어, 엄마 알음, 엄마 마음 알지, 이해한다고.
1: 아니야, 엄마도 내 편 들어줘야 돼. 지금 머리카락 짧아진 사람이 누군데? 할머니 미워. 엄마도 미워.
2: 아, 정말 엄마 편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 편이 될 수도 없고 진짜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제발.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안성훈의 인생은 알록달록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미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미연님께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이게 참 그 맞벌이 하는 부부, 예, 아이를 낳으면 보통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죠. 보통은 이제 친정엄마 많이 오시고 시어머니도 가끔 이제 보러 와주시고 맡기고 막 그러는데 참 이게 남편이랑 문제가 나든 딸이랑 문제가 나든 본인이랑 문제가 나든 항상 이 그 저 친구들도 주변에서 보면은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그랬다가 크락 싸우고 연을 끊니 많이 이러면서 엄청 심하게 싸운대요. 근데 또 이제 중간에서 만약에 친정엄마를 불렀어. 근데 남편이랑 트러블이 났어. 그러면은 남편 편을 들 수도 없고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간에서 엄청 난처하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왔는데 또 뭐 딸이랑 뭐 이렇게 트러블이 나거나 또 남편이랑 싸우고 있으면 이것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될지 남편 편을 들어야 될지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자기 본인 의사가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또 할머니랑도 싸우고 엄마랑도 싸우고 아빠랑도 싸우고 막 이러는데 아유, 난리도 아닙니다. 8197님께서 가족이 모여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친정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살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야 서로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10년이요? 그전엔 계속 싸우다가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애기 어렸을 때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멀리 사시니까 도와주려면은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서울이니까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아 분명히 예 이게 진짜 사이좋은 모녀도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우리 엄마 힘든 것도 싫지만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다가 정 안 되면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와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참 맞는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어떻게 그게 힘들죠. 아유 1034님께서 저는 시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요. 잦은 다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살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걸요.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가 고비다 생각하시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아, 사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초등학교 뭐 5-6학년? 정도부터 약간의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미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약간 그 시작이 됐네요.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쓰고 근데 어떡해 진짜 속상해서 머리는 진짜 잘 자르는 미용실 가서 잘라도 사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근데 삐뚤빼뚤해서 어떡해 얼른 거기 근처 미용실 가가지고 다듬어야죠 뭐 이쁘게 기분 풀어 이쁘니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고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콩과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윤윤서의 대전 브루스, 박지연의 목포 브루스.

8006님께서요. 응디 저희 회사 과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불량이 나와서 안 나오게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네요. 관리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일을 대충 하려고 하시나요? 일 대충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하지. 불량이 나와서 안 나오게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불량이 나오게 두겠다라는 건가요? 그럼 그 불량 나오 계속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비용인데 본인 돈 안 나간다고 지금 뭐 대충 하는 거지. 그냥 나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돈만 받아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 불편해요.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과장님인데. 네. 자,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고 오겠습니다.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0: 건강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그리운 옛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 보고 싶다 친구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김용빈의 그리운 사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인데요. 탄천 1교에서 수서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보행자가 있어서 지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가량 정체 꾸준하고요. 이후 천안에서 북천안까지도 6km 정체입니다. 또 노포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3km 주춤하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까지도 짧게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홍진영의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반짝이분들 사연도 만나볼게요. 4947님께서 갑자기 필 받아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속 음식물들 다 정리했어요. 베이킹 재료까지 가득이라 10kg 넘게 버린 것 같아요. 사는데 돈 쓰고 버리는데 돈 쓰고 주부 빵점 같아서 부끄러워요. 냉장실, 냉동실 앞에 재고 목록 붙여두고 체크하면서 살아야겠다 반성합니다. 고생하셨네요. 또 10kg 넘게 버리는 것도 그것도 참 일이었을 텐데. 이게 참 냉장고라는 게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넣어놓으면은 까먹어. 아유, 일단 내일은 이거 해서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놔야지. 이러고 넣어놓잖아요. 어머, 이게 언제 여기 들어있었어? 어머, 세상에. 그리고 냉장고에도 그렇지만 냉동고에도, 와, 이 봉지에 쌓여있는 거 하나하나 열어보면, 이게 대체 언제 쪽 거야? 이거, 아, 그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이거 못 먹겠다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매일매일 소비하면서 사가지고 넣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근차근 쌓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냉장고 털이를 한 번씩 한다잖아요. 근데 그 냉장고 털이도 시간이 있고.

0: 민규맘님께서 은가님 안녕하세요. 저랑 이름이 같은 응디 딸 박서원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응디 닮았다면 정말 예쁘겠네요. 우리 딸도 시집을 갔다면 예쁜 손녀를 봤을 텐데 응디 부모님이 부럽네요. 저는 시장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일상을 함께해주는 응디 라디오 최고예요. 성함이 박서원이세요? 어머머머. 우리 딸이랑 진짜 이름이 똑같네. 잘 크고 있어요. 예. 정말 어제는 저도 대청소했거든요. 대청소하고 그 하는 동안에 참 얌전히 잘 앉아있고 놀다가 그리고 재우면은 또 잘 자요. 요즘은 혼자서. 원래 품에 안겨 잤었는데 이제 내려놓으면은 등 대고도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9시간 잤어요. 저녁에. 아유 참 착해가지고 덕분에 잘 육아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자 그리고 똑똑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2부에는요. 빛나는 초대석이 마련이 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가수 박현호 씨 그리고 이승현 씨입니다. 두 분이 친한 친구 사이래요. 내일 모셔서 라이브도 들어보고 남자들의 수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2부 박현호, 이승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길명자님께서 날씨가 좋을 때마다 뒷산에 오릅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도 비가 그친 뒤 뒷산이 맑게 세수를 한 것 같은 날에도 산에 오르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저를 자꾸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살살 올라가는 길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흘러나온다면 더욱 행복하지요. 민수연의 진도아짐에 신청해요. 이 노래 들으면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뒷산이 참 살살 그냥 산책하면서 걷기 참 좋은 적당한 산인가 보죠. 이게 너무 높아도 힘들고 또 너무 낮으면 또 심심하고 적당한 그 뒷산이 집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죠. 적당히 운동되고. 맞아요. 산은 흐릴 때 가도 좋고 그리고 비 온 뒤에 약간 축축할 때 가도 흙냄새 싹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도 다녀오세요. 0792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부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온전히 여행을 목적으로 부산에 다녀온 건 처음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여행 떠나고 싶어요. 부산 최고, 우리나라 최고. 이혜리의 자같이 아줌에 신청합니다. 여행 다녀오고 기분 전환 제대로 했어요.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부산 좋죠? 에이. 저는 진짜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않으면 저는 부산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다시. 부산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마다 그 끌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부산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을 때 바다도 마음껏 볼 수 있지. 그리고 먹을 것도 맛있고 그냥 뭔가 그 공기 자체가 내 마음이 쏙 든달까. 그래서 부산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제가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올게요. 민수연의 진도 아지매 그리고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얼마 전 고향 친구가 채팅방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단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지금은 모두들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내 친구들.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너무 반가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한동안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런저런 사연들로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야속해서,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속상해서, 그리고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럴 것이라는 걸 알기에 터져나오는 수많은 말을 삼키고 또 삼켰다. 근데 이렇게라도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다. 변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망설여지지만, 너희에게는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을 너희는 알까? 얘들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친구야.

소환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은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려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은화님께서 우연히 채팅방 프로필 사진에 올라온 초등학교 친구들의 단체 사진을 보게 되셨대요. 오랜만에 보게 된 거겠죠. 그 사진을. 그래서 예전 모습이랑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은화님은 한눈에 알아보셨대요. 참 신기하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래도 어렸을 때 얼굴은 참 남아있죠. 아무리 변하더라도. 단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음에는 동창회 모임에 우리 은하님도 꼭 참석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얼굴을 못 봐도 이렇게 프로필 사진 통해서 친구들의 근황을 좀 알게 되죠. 봄이 되면 꽃 보러 갔구나. 뭐 손주 봤네. 아유 여행 갔다 왔나 보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할 여건은 안 되지만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리움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반체일분들도 친구분들의 근황을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경우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콩과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보고 싶다 친구야를 통해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옛 친구 사연 만나볼게요. 유진표의 천년지기 그리고 김용임의 부처 같은 인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유진표의 천년지기 그리고 김용임의 부추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의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효영님께서요. 초등학교 5학년 봄 소풍 때였습니다. 보물찾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저를 밀치고 그 보물 종이를 가져간 거예요. 힘에 밀려서 빼앗긴 보물이 억울해서 저는 그 친구를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야 박은중 너 따라와 하고요. 그리고 우린 숲속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친구의 코에서 코피가 났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께 효영이랑 은중이가 싸운대요 하고 이런 바람에 선생님께서 달려와서 싸움은 끝이 났지만 우리 둘 때문에 그날 소풍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선생님께서는 둘이 화해할 때까지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은중이는 효영아 내가 잘못했다 욕심부려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제 싸웠는지도 모르게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은중이가 서울로 전학을 가면서 연락이 끊기고 말았어요. 야 박은중 너 나 잊은 거 아니지? 벌써 내년이면 우리 나이 앞자리가 4로 바뀐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더 늦기 전에 연락해라. 보고 싶다 은중아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너무 귀엽네요. 근데 그 꼭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운 친구들이 엄청 끈끈하게 친해지잖아요. 아 참. 근데 그 먼저 보물을 찾았는데 그거를 밀치고 보물종이를 가져간 것만 싸울만 했지. 근데 코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싸웠어요. 너무 귀엽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할 수 있는 싸움들이죠. 연락 주세요. 아유 서울로 연락 가서 연락이 끊겼으면 진짜 연락을 아예 못했겠는데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이석희님께서 보고 싶은 친구에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웃 동네에 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만났던 내 친구 진구야. 어느 날 나를 쫓아오는 작은 강아지가 무서워서 길을 못 가고 있는데 네가 내 어깨 잡고 같이 걸어가줬던 거 기억하니? 그렇게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갔었지. 우리 엄마 밥이 맛있다면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했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당번을 할 때 우린 청소도 늘 같이 했었지. 날 도와주고 늘 웃어주던 네 얼굴이 생각난다. 졸업 후에 네가 먼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끊기고 말았구나. 그때 네가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제는 나도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연락 좀 해주겠니? 보고 싶다 내 친구 진구야. 너무너무 귀엽네. 강아지가 무서워가지고 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같이 집까지 가줄게. 그래서 갔는데 밥도 먹고 갔어. 근데 어렸을 때는 참 뭐랄까 이렇게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같이 놀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친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 밥 먹고 가 이래가지고 엄마가 예? 예 이렇게 하다가 같이 밥 먹다가 이렇게 친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의도치 않게 친해지는 그런 사이들. 아 근데 이 친구 참 멋있네요. 자기도 솔직히 무서웠을 텐데 강아지가 좀 컸으면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같이 지켜주고 진구씨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면 은비투로 연락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의 갈색 추억 그리고 조용필의 큐.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의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대현님께서요. 초등학교 때 전학온 영철아, 네가 오자마자 내 옆에 앉아서 우린 짝꿍이 되었지. 그땐 둘이 어색한 사이라 책상 가운데 선 긋고 서로 팔로 안 넘어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니? 한참이 지나서야 서로 말도 하고 친해졌는데 그제야 책상에 그었던 금을 지우면서 엄청 웃었잖아. 그때 네가 나한테 새 지우개를 줬던 거 나 잊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딱지도 주고 구슬도 줬던 거 기억하냐? 그거 진짜 초등학생 인생의 전부를 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중학교 간지로 연락이 끊어졌는데 진짜 아직도 네 생각이 난다. 네가 우리 시골집에 놀러 왔던 거 기억하냐? 그 집에 우리 엄마 아직도 사시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도 좀 찾아와 주라. 그렇게 해야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영철아 진짜 보고 싶다 친구야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그냥 이거 보지 않아도 본 것 같은 이 기분. 딱지랑 구슬 줬으면 진짜 인생 전부를 다 줬네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선 긋고 이렇게 지우개 빌려주고 막 이랬던 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난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누구랑 어떻게 뭘 하면서 놀았는지 그런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난 진짜 기억력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닌가 봐요. 아 근데 집에 놀러와서 난 우리 집에 누가 놀러왔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들이 좋으세요? 아유, 아무튼 그 집에 또 어머니가 아직도 사신다고 하시니 영철씨 꼭 다시 찾아와주세요. 자 이경수님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었어요. 20리 비포장 도로로 길을 걸어서 다니곤 했었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가면서 5월이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도 했었어요. 소풍 가서 저수지 뚝방에 야외 전축 크게 틀어놓고 저녁록에 종이악을 부르면서 트위스트에 고고춤 추면서 마구 흔들었던 추억도 떠오르네요. 영숙이, 철수, 종길이, 세원이, 동현이, 대월이 그리고 영서가 우리 함께 나팔바지 입고 고고춤 췄던 거 기억나지?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물 한 바가지 마시는 걸로 고픈 배를 채웠었다. 너희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진짜 더 보고 싶다. 친구들아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면 연락이라도 해라.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또 신나게 고고춤을 춰보자. 너희가 정말 그립구나 친구들아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참 아카시아 꽃을 따먹고 배고파서 물을 마시는 걸로 대신하고 이런 배고픔을 솔직히 저희 세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있는 추억들이 진짜 소중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배가 고파서 서로 물바가지 노나 마시면서 물로 배 채우고 또 그러고 힘나면은 또 나팔바지 입고 춤추고 저희 집에도 진짜 큰 전축이 있었거든요. 낡아서 고장이 나서 쓰지는 못했는데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걸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TV 옆에 한 켠에 항상 그 전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LP판도 돌아가는 엄청 큰 거였어요. 맨 위에는 LP판 돌아갈 수 있고 밑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넣을 수 있고 그 밑에는 CD 넣을 수 있고 요렇게 큰 거였는데 아, 이 전축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전축. 오늘 보고 싶다 친구야 사연 보내주신 분들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을게요. 저녁록의 종이학.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2: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임영웅의 돌아보지 마세요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입니다. 이 정릉에서 기름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여전히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9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는 4km 정체, 더 지나 달랜에서 반포까지 도 9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나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제까지는 날이 흐리더니 하루 사이에 여름 모드가 열렸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일까요? 계절에 가장 민감한 건 의류업계와 식품업계죠. 한여름이 되어야 판매량이 수직으로 느는 아이템들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대요. 휴대용 손풍기는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2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여름철 인기 메뉴인 빙수도 얼마 전 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컵빙수 슬러시 스무디가 커피의 판매량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에는 여름이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게 된 이 계절을 우리 또 한번 잘 즐겨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빙수, 슬러시, 뭐 스무디. 정말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드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어떤 여름 메뉴 또 벌써 맛보셨는지 그게 있으시다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7969님이셨습니다. 이번님 오늘 많이 덥네요. 덥죠. 냉면하고 콩국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쏴주셨습니다. 김혜라님 오셨습니다. 빙수의 계절이네요. 크크크 맞습니다. 팥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요즘은 뭐 망고빙수도 있고 우유빙수는 뭐 기본이고 인절미도 있고 정말로 다양해요. 한명희님 오늘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에어컨을 켜시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여름입니다. 그리고 박민아님 부산인데요. 오늘 진짜 여름 같습니다. 그래서 학유아는 초딩 아들한테 블루베리 스무디 사줬습니다. 먼저 찾을 거예요. 우리 초딩 학생들은. 워낙 좋아하니까. 김명아님도 찾아와셨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장인데 등에서 땀이 납니다. 어여어여 빨리 드세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이 힘들어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우리 명아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르릉님도 찾아와주셨어요. 여름이 속도를 낸 만큼 찐득이가 일찍 많아졌다고 해서 요즘 걱정입니다. 저도 짤로 이걸 봤는데 어우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반려견 산책시키는데 찐득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사람도 다 조심해야 될 듯요. 꼬르릉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고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여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화창합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돼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고려 기프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진짜 여름이 오긴 오나 봐요. 뜨거운 커피 한잔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커피향이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한분한분 한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4850님,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30도래요. 이렇게 더운 날엔 청량한 언니 목소리가 저에게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야.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 이번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이신데요. 어제 돈을 줍는 꿈을 꾸었는데 혹시 1등? 하시면서 7044님 보내셨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야? 아 근데 이번에 라라랜드 1등이고 커피 선물로 족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44님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콩디 볕이 너무 좋네요. 퇴근을 쉬고 있습니다. 4283님 보내주셨고 6865님 약간 속상한 소식이에요. 남편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인데요.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월요일부터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 많이 안 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병원 생활 심심할 때 들으라고 라디오 방송 추천해 주었는데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6주 진단을 받으셨대요. 어여어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미님 콩대의 출첵요. 팥빙수는 아직이지만 점심으로 냉면을 먹었습니다. 저도 냉면은 이미 해치웠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대구는 오늘 바람이 한 점 없습니다. 굉장히 덥겠네요. 이성용님 저는 산타입니다. 좋겠다. 땀 흘리고. 좋겠다. 라디오 들으며 등산 중인데 덥네요.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이러려고 산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봄날의 뱃살. 봄날의 뱃살 그렇게 이쁜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이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진짜 여름입니다. 긴 머리 풀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 아줌마 맞나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본다방에 놀러 왔습니다. 샤인포도가 시작이라 하우스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나무 바라보고 있자니 걱정입니다. 878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시나 봐요.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아주 달고 맛있는 샤인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장원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듣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용기를 냈어. 저는 낮 시간과 야간 작업 시간에 재방송으로 늘 애청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 청취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장원재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제 생일이자 아내를 만난 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뜁니다. 가슴이 설레고 뛰어. 세월이 지나 주름은 조금씩 늘어가도 제 마음속 아내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멋지시다. 우리 아내분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엄청나게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장원재님, 장문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벌써 여름입니다. 저녁마다 비빔국수 먹어요. 오늘은 김치말이 국수. 메뉴 좋다. 황명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9284님, 오늘 택배 물건 많은 날이라 힘들지만 방송 들으면서 힘내서 파이팅 할게요 하셨습니다. 늘 안전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디 4시 저 본다방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야, 우리 구문서님 위트 있으시네. 본다방에서 우리 만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초여름이에요. 몸은 처지지만 신나게 2시간 즐기고 갈게요. 김옥현님도 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하시면서 김류희님. 이름 이쁘네요.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이소영님 오셨습니다. 여주연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운주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입대하는 아들 준비물 사러 여기저기 다니니 땀이 뻘뻘 납니다. 대프리카 슬슬 시동 중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날씨에 훈련 받아야 하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김운주님,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하지만 잘 해낼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248님, 언니, 콩디 언니, 오후 4시 콩디 언니의 카페인 처방이 시급합니다.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처방 내려드려야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도 농장입니다. 포천이에요. 남편이랑 원두막에서 냉커피 한 잔 마시고 포도순을 따고 있습니다. 등 따숩고 땀나고 참 좋네요 하시면서. 진심인 거죠? 너무 좋은 거? 9545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니 오늘 연차 내고 친구랑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습니다. 날씨 좋고 참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뭐든 도전을 해봐야죠. 0445님도 보내주셨어요. 언니는 없는데 순간 언니라고 읽어버렸네. 패러글라이딩 재밌죠? 저 촬영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저희는 눈 가리고 거기를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차가 막 정말 90도 이렇게 막 기울어서 막 어디로 올라가요. 진짜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촬영하면서. 근데 딱 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방에 이 패러글라이딩 성공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712님. 저는 라라랜드 들으면서 아들딸 주려고 열무를 담고 있습니다. 열무김치 만들어주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죠.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열무김치 넣어갖고 비빔국수, 열무 물냉면 이런 거 해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0712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백용기님. 운동 나와 너무 더워 다시 집으로 컴백홈합니다. 그렇게 더워요? 오늘따라 커피숍 줄이 기네요. 아무래도 라라랜드 들으며 기다립니다. 용기님도 보내주셨고 천은경님, 김상철님도 와주셨고 이재숙님 오셨습니다. 콩디콩디 오늘도 충성 사랑해요 라고 아주 이쁜 문자 날려주셨습니다.
이상준님, 항상 젊음이 넘치는 그대여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 얘기하는 거 맞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상준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두루두루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양혜종님도 오셨고 김동현님, 한지원님, 홍정환님 오셨고 이상민님도 오셨습니다. 역시 패셔니스타 콩디언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쁘게 봐주시네요. 오늘 오랜만에 두건을 썼더니 두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나도 두건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확인하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기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삐삐밴드의 아주 캐릭터가 강하죠. 잊을 수 없습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어머나! 마이클 잭슨의 빌리시 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조카죠. 자파르 잭슨이 마이클 잭슨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를 다룬 정기 영화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오늘은 왠지 마잭이 듣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 너무 많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노래의 추억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 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오늘의 마법소입니다. Music is magic.

마이클 잭슨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와, 몽글 양양님도 마이클 잭슨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강문화님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 신청하셨고, 3651님 마이클 잭슨 하면 빌리진이죠. 8240님 빌리진 캬악 하셨고, 정은영님 라라랜드 끝나고 오늘 저녁에 보러 갑니다. 오, 좋으시겠어요. 4500님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합니다.

뮤비도 인상적이었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9869님, 5403님, 평등이라는 메시지가 좋아서 들었던 노래입니다. 최고라고 하셨고, 1004님, 주말에 영화 보러 가려고요. 깨악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마즈에게 블랙 오 화이트.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더풀스님. 막디 맑은 미성이 찡한 밴도 너무 그리운 곡입니다. 그리고 전나영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시작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첫 솔로곡 밴 들어야죠. 김수영님. 마이클 잭슨의 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요 하셨습니다. 노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밴.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오늘 뮤직 매직. 오늘은 왠지 마잭이 듣고 싶다. 요 주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장진실님.

님, 마이클 잭슨 하면 신나는 노래도 생각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이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명숙님, 어느 곡 하나 좋지 않은 곡이 없습니다. 그였기에 가능했네요. 마이클 잭슨이 내어놨을 때 종합운동장에서 정말 이 퍼포먼스, 이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김길사님, 너무 좋아요. 고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생각난다 하셨고, 저 오늘 마이클 영화 보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콘서트 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꼭 보세요. 3753님, 그리고 최윤영님, 저는 트릴러가 생각납니다. 제 생애 첫 LP가 어머니가 사주신 트릴러 앨범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2525님은 늘 위로가 되어주 We Are Not Alone도 참 좋아하는 곡이라 하셨고, 우리 땅콩쿠키님은 Love Never Felt So Good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고 달달함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랑이 정말 최고죠. 8119님,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마음 깊이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진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곡입니다. 8119님 보내셨고, 1201님, 군대 때 빌리진 춤으로 1등하고요. 외출권 받았다고 합니다. 또 몽글냥냥님, 어린 모습의 마이클 잭슨 이 노래가 짱이라고 하시면서 밴 아까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수박과 호박 장기자랑하면 무조건 문워크였습니다. 최경희님은 오늘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오늘은 나오는 모든 곡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에서 MJ라니. 김영희님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임홍성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곡입니다. 힐 더 월드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2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 수원과 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추풍령 부근 2, 3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뒤쪽으로 2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 이어지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최종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공디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랜드에 자주 놀러오는 청주의 오공주 최종순입니다. 오늘은 콩디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처음으로 라방에 메시지 남겨봐요. 바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 우리 집 복덩이, 저의 영원한 짝꿍, 신랑의 생일이에요. 짝짝짝 축하 축하 축하요. 생일 선물로 신랑 자랑을 아주 조금만 해볼게요. 먼저 내년이면 생애 첫 직장에 벌써 입사 30년 차인 한결같이 근면 성실하고 가족 모두에게 다정다감하며 사랑해, 힘들었지, 괜찮아 등의 표현을 아주 잘하는, 정말 저와 소통이 잘 되는 저만의 햇살 같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더불어 꼭 말해야 될 정도로 아주 아주 잘생겼답니다. 라라랜드의 러블리 DJ 콩디도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나의 미스터 선샤인,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더더더 고마워. 생일 축하해. 오래오래 건강하자. 사랑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 K-OP해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안일호님 이 정도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요. 그런 남편 구하기 힘든데 백년해로 하세요 하셨고 한지원님 잘생기고 다정하고 아 부럽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느낌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종수님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핸섬하죠. 미스터 선샤인이죠. 근면 성실하죠. 다정하죠.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네요. 그리고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이 또 닮으셨고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우리 최종수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도 두 분의 백년해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이제 주제 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해, 달, 별 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 가수 이름에 해, 달, 별이 들어간 것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큰일 났어요. 막 지금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머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되지? 왜 이러지?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해, 달, 별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 가수 이름에 해, 달, 별이 들어간 노래들 싹 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유자차 선물로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 인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다리신다, 다리신다, 다리신다, 다리신다, 다리신다.
2: 김형섭님, 안내사님, 1564님, 소시적에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철의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이은서님,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7180님,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봐요. 유윤미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 씨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봄풀리 해달 별풀리로 함께했습니다.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김현철의 달의 몰라, 김종국의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7113님, 뽀니언니, 별은 딱 이거 아닌가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하셨고, 우렘의 에스퍼맨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크릿의 별빛 달빛, 딸아이가 유치원 때 이 노래에 율동하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런 또 귀여운 추억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1131님, 가수 별 데뷔곡 12월 32일 별 보고 싶다. 그리고 김경수님, 달아달아 밝은달아. 김미영님,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풀벌레 소리 듣고 싶을 때는 이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9735님, 혹시 달 타령도 되나요? 되죠. 달 들어가네.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이브의 해야 생각나신다고 전정현님, 그리고 선미의 보름달, 아, 달 보러 떠나고 싶다 하시면서 9033님 보내주셨습니다. 산울림이 아니 벌써 가사에 해가 나와요. 심은영님 잘 찾아주셨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오, 맞네 맞네. 8240님 아주 딱인 노래를 또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우리 최인숙님, 신호등 빨간 신호가 반가운 퇴근길입니다. 여행 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단에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1351님, 태양을 피해 양산을 쓰고 산책하셨습니다.

갑니다. 태양의 눈, 코, 입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 태양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눈, 코, 입.

요즘 남편이 나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다. 25년 전 20살 시절 남편이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첫사랑 얘기 말이다. 아, 내가 그때 걔를 참 좋아했지. 좋아했지. 얼마나 좋아했으면 말이야. 형 비상금을 훔쳐갖고 장미꽃 백송이를 내가 또 선물했잖아. 자기도 알지. 우리 형 진짜 무서운 거. 여기 볼에 난 상처 자기 알지? 그때 형한테 맞아서 생긴 거잖아. 훔친 돈 갚는다고 야 알바도 참 많이 했다나. 그때 나는 사랑에 완전히 미친놈이었지. TV를 보다가도 배우들이 썸타는 장면이 나오면 남편은 또 혼자 아련한 추억에 빠진다. 20대를 다 바쳐 사랑을 했다는 첫사랑과의 추억들 말이다. 내가 그때 걔랑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살았거든. 그 먼 거리를 말이야 매일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걔가 아침 1교시에 수업이 있잖아. 그럼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새벽 5시에 일어났지. 왜? 그때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걔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걔랑 그렇게 사랑을 했다. 아우, 나 진짜 걔한테 안 해준 게 없지. 남편은 20살에 만난 첫사랑에게 한눈에 반했었다고 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갑내기라는 걸 알고 친구들의 도움을 빌려 자연스레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찜하기 위해 고백도 학교 캠퍼스에서 했다는 얘긴 남편의 최고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형의 비상금으로 산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그녀에게 나랑 사귀자 고백했던 날을 떠벌릴 때면 표정이 아주 드라마 주인공 나셨다. 내가 걔 때문에 군대에서 말이야 매일 악몽을 꿨어. 내가 나 없이 나 없는 사이에 누가 채갈까 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내가. 그래서 군대에서 살이 7kg나 빠졌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걔한테 내 20대를 다 줬다. 아 진짜 20대를 다 줬네 내가.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 잘해야 돼. 모르면 양심이 없는 거야 이거는. 남편이 나를 붙잡고 지 첫사랑 얘기를 주절주절 떠드는 이유. 그 첫사랑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한테 못마땅한 게 있을 때마다 옛날에 잘했던 얘기를 끄집어내며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다. 자기야, 내가 그때 좀 잘했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나 좀 챙겨주라.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남자는 클수록 애가 된다고 하더니 우리 아들도 안 쓰는 때를 왜 저렇게 쓰는가 싶다. 지금껏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무슨 사랑을 뭘 어떻게 달라고 저러는지 참 모르겠는 그런 오후다.

네, 박효시 그리고 피처링의 서인구 씨가 함께한 러브 바리스타였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뭐 첫사랑의 이야기를 남편분께서 쭉 늘어놨습니다. 뭐 군대에서 말이야 매일 악몽을 꿨어 내가. 여기까지 쭉 하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정신줄을 어디다 놓은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아주 깜빡 속았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떤가요 사연? 이제 막 듣기 시작했는데 왜 사연 속 남자분의 안부가 염려될까요? 아내 앞에서 첫사랑 얘기해도 돼요? 라고 9638님 사연 다 안 들어도 화나네. 아, 안 들어도 화가 납니까? 저 남자인데도 화납니다. 그 여자한테 가라고 하세요. 끝까지 안 들으신 거야. 깜빡 속으신 거지. 저 이번처럼. 1323님. 이선아님. 반전이네. 정신 나간 거 아님. 아내 앞에서 첫사랑 얘기 못하죠. 크크크 하셨고. 1052님. 크크크 그러니까 살려두시는구나. 첫사랑이 날아서. 그리고 4999님. 남편 너무 귀여우시다 하셨어요. 대반전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콩을 켜고 계속 듣는 중이라고 이종숙님 보내셨고 이윤선님 콩디 목소리로 제 사연이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윤선님 그리고 남편분 생사 확인 되시나요? 라고 봄날의 뱃살님 보내주셨고 아우 너무나 잘 계십니다. 그 첫사랑의 아내분이어서 그리고 쌍문동의 우리 신기부님 아유 아주 그냥 매를 보시네요. 매를 버신다 하셨고 남편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연들 정말 많습니다. 아우 이건 그 여자가 이 여자네 자랑이신가요? 아 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또 이런 후기를 또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뭐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의견들 보내주셨고 전생의 나라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요. 홍정아님도 찾아주셨습니다. 이래서 전생의 나라를 구했어야 합니다. 안희로님도 또 한 줄 남겨주셨어요. 오늘 어떤가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욱했다가 아주 웃음으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윤익희의 사랑 느낌.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쭈니님, 쿵디 언니, 저는 수영 강습 받고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초조조. 초급반이라 이제 물에 뜨는 정도이지만 마음만큼은 바다 수영도 가능하답니다. 꾸준히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쭈니님. 5275님 와이프 픽업하러 인천공항 가는 길입니다. 영종대교 건너는데 바다 윤슬이 너무 예쁘네요. 여름휴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어우, 햇빛이, 이 달빛이 물 위에 비춰서 반짝반짝이는 이 윤슬 진짜 이쁘죠. 아름답죠. 우리 또 와이

와이프 픽업하러 가신다고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덥네요. 저희 조카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해서 아가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합니다. 아가 힘내라고 응원 부탁해요. 어우, 너무 예쁘겠다. 저도 힘냈으면 좋겠네요. 응원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7482님 주셨고요. 공디 오늘 퇴근하고 회사 동료들과 치맥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른 퇴근하고 오십네요. 어우, 들뜨셨어. 우리 최강수님. 그리고 8551님. 뽀녀님, 42살 워킹맘입니다.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자면 금방 기력 회복이 되었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기초 체력을 조금 올리셔야 할 듯 하죠. 그리고 8276님, 이보님 라라랜드 찐팬이라고 문자 주셨고 오늘도 역시 콩디의 유치원 선생님 같은 말투 목소리 흥겨운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6130님 감사합니다. 콩디 언니 저도 손 들고 있습니다. 보라를 보시면서 손 들고 있나 봐요. 언니가 이름 불러주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콩디 언니 오늘도 스타일 최고 하시면서 허연서님도 찾아와 주셨고 지현정님 박하나님 6334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버스에서 넘어져서 수술을 하시고 재활하고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걷는 게 불편하시대요. 어머님 빠른 쾌유 있으시길 저 이번도 기도하겠습니다. 9399님도 보내주셨어요. 9073님, 임소정님, 선우희님, 2512님 경산에서 옷가게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8352님, 6072님, 쌍둥이, 육아 중인 둥이파파님 주셨고 유윤미님, 오정희님, 퇴근길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콩디 목소리 듣고 급 글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수진님 너무 귀여워. 콩디 뽀니 언니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랬더니 우리 천은경님, 이번 언니 저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주춤하고요. 반대 목포 쪽은 대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이 동선 부근 4, 5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나 처리도 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은 옥포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딘가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집중할 때는 표정 관리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무장해제된 느낌이랄까요? 입이 앞으로 쭉 나와 있기도 하고요. 멍하니 헤 벌어져 있기도 하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눈썹은 한껏 모여 있기도 하죠. 어쩔 땐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헐거운 얼굴이 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무아지경이나 몰입이라는 건 누굴 신경 쓴다거나 뭐 이런저런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건 다 밀려나고 오로지 하나만 남는 순간. 자,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음악에 빠져보시렵니까?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집중하면은 참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보이죠. 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TV에서만 보던 그 관찰 예능을 우리 개개인이 할 수가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어? 와 되게 집중하는구나. 이걸 한편 깨달으면서 열심히 하네 싶기도 하지만 얼굴이 저게 뭐야? 왜 저러고 있어? 그래서 되게 놀라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OTT 서비스 티흥에서 야구 중계를 주말에 간혹 하는데 그 한구 야구 플레이가 되는 모습을 제 얼굴이 이렇게 잡힌 거를 다시 보기를 하면은 저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이러면서 야구를 보면 이기고 있어도 화를 내고 지고 있어도 화를 낸다 하잖아요. 정말 미간을 찡그린 채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만 우리 스테인들의 집중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싸느님 집중하면 왜 그렇게 입이 벌어지는지 정신 차리고 까지 해야 함. 맞아. 입을 앙 다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입을 벌리게 되죠. 아무래도 집중하면 막 입천장 막 다 말라. 막 혀도 말라. 막 그러다가 아, 너무 공감한다. 2114님 제가 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입술이 쭉 나와요. 화난 것처럼. 오늘은 웃고 있어요. 일부러 웃으려고 하죠. 입술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좋은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미소 운,

진짜 옛날에 아 인터넷 채팅할 때 시절 하이루. 예. 저는 집중할 때 콧구멍이 커진대요. 다음 주 반찬 구성에 집중하면서 인디 기다렸죠. 반찬 구성, 아 다음 주는 뭘 먹일까, 다음 주에 시장에 가서 뭘 살까 생각하시면서 콧구멍이 커진대요. 와 힘을 주시나 이렇게? 제가 한번 콧구멍을 크게 봤거든요. 아, 저는 쉽지 않은데. 김민정님, 저는 집중하면 혀가 낼름 나와요. 인디에게 집중하려고 정시 탑승합니다. 아, 혀가 나오는 분도 계시죠. 그러네. 각자 진짜 다르네. 그죠? 그럼 김민정님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도 혀를 낼름, 예, 나오고 있나요? 예.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우리 스테인들도 예, 집중할 때 영상에 집중하는 것 같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보면 인디가 뭘 저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있나, 인디 입모양 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출석 체크 타임 가져볼게요. 사연 소개되면 시원한 커피 한 잔씩 앵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박민서님이 인디인디 하트 우리 부부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아니 벌써 9년이나 같이 살았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스드인에서 축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와 9년이나 되셨어요? 우리 소나무 스드인 박민서님 간혹 오픈 스튜디오에 신랑님이랑 같이 오시거든요. 거의 신혼부부 같은데 벌써 와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야 그 와중에 스드인 들어주신 거 이제 4년째 한결같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결혼기념일 멋있는 대로 예약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사 드시겠습니다. 예,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와이안 커플 그래서 준비했나?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들려드리고요.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날이 부쩍 더웠던 수요일 저녁,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김윤지님,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는 날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요가 갔더니 너무 피곤했어요. 요가 안 가는 오늘 스윗드라이브에 더 집중해 볼랍니다. 하하. 아이고, 가장 가기 싫은 요일 월화에 집중해서 간 거예요? 아이고, 계약할 때 일부러 힘든 날 가서 운동해야지 하고 가셨죠. 좀 띄엄띄엄 가시지 왜 이렇게 몰아서 가셨을까. 오늘 안 가니까 너무 좋겠다, 그죠? 안윤남님, 퇴근 후에 지금 큰아이 학원 픽업 갑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아, 새삼스럽게 우리 아이들 저녁 시간에 밥 금방 먹고 학원으로 저녁 한 10시까지 하나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지켜보는 윤남님도 고생이시고. 네, 임홍석님, 인디행님, 홍석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더위가 남아있지만 간간이 부는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이런 날 설마 커피를? 감사합니다. 아, 이 넉살 어떡할 거야. 홍성님, 아우 귀여우셔요. 아, 당연히 드려야지. 한마디를 쓰셔도 이렇게 재밌게 쓰신다니까. 김길선님, 호진씨 양양댁 왔어요. 저녁 운동하면서 함께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양양댁 길선님, 좋습니다. 어떤 운동하시나요?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8159님, 출석합니다.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도 반갑네요. 하트 5개. 인디 화이팅! 예, 퇴근길이라도 집에서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편하고, 예, 좀 좋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hurt you. 이하이의 Rose 들려드렸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여러분 사연 만나고 있습니다. 와, 이하이의 Rose. 저희 집 앞에 장미가 딱 하나가 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미 폈다 안 봐라 해가지고 진짜네 보니까 우리 집 바로 그 창문 앞에 화단에 이렇게 장미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빨갛게 피어난 장미 한 송이 보고 왔습니다. 이제 많이 피겠죠? 5월은 또 장미의 계절이니까. 아, 상추의 계절이기도 하죠. 1291님 저녁 준비하면서 인사합니다. 아랫집에서 상추를 주셨네요. 사는 상추랑 맛이 완전 달라요. 비록 고기는 없지만 상추 쌈으로 만족합니다. 상추 쌈 좋아하죠, 저도. 상추 쌈도 좋고 깻잎 쌈도 그렇게 좋죠. 아마 건강엔 깻잎 쌈이 더 나을걸요. 예, 상추 그죠. 고기 없어도 그냥 김치만 싸서 먹어도 맛있죠. 그냥 고추장에 촉촉 찍어가지고 그죠. 마늘 좀 넣고 막. 아, 쌈밥집을 한번 또 가야겠네. 갑자기 또 땡기네. 2841님 인천 송도에서 근무 끝나고 논현동 집으로 가는데 송도에서 논현동? 차가 안 움직여요. 빨리 집으로 가서 쭈꾸미 볶음에 밥 볶아 먹고 싶어요. 쭈꾸미 볶음 맛있겠다. 쭈꾸미 볶음 밀키트 사놓은 거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꺼내주려고요. 집으로 가는 길 스윗드라이브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차가 안 움직이고 통행량도 많을 텐데 송도에서 논현동 너무 멀다, 그죠? 그나저나 쭈꾸미, 그치. 아, 맛있겠는데. 누가 먹고 있겠죠? 예, 식구들이 뭐 또 누가 먹어본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 갑자기 또.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 있을 거예요. 예, 쭈꾸미 꺼내주시죠. 9545님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순 따주는 작업에 몰두했더니 허리가 굽혀지질 않습니다. 남편이랑 저는요 인디 방송이 끝날 때 밭에서 퇴근합니다. 아이고, 저랑 함께 제가 퇴근할 때쯤 같이 이제 퇴근하시네요. 얼마나 힘들어.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프실 텐데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죠? 아, 좋은 음악으로 조금 노동요로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유미님, 못다한 업무 마무리하고 퇴근했더니 평소 육아 때문에 못 듣던 스윗드라이브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애기 좀 더 키우고 매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디 포레버 하셨어요. 조유미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새싹 표시 달고 계시는데 우리 유미님 처음 오신 건가 아니면 한동안 안 오시다가 다시 오셨나 싶어요. 그럴 땐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이쁜 아이 키우시느라 못 들어주신 겁니다. 그럼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천천히 여유 생기면 더 자주 와주세요. 그리고 한유나님, 오늘도 제 자신과 싸움에 이기고 수영을 가는 길입니다. 어제 강사님한테 쌍따봉을 선물 받아서 발걸음이 더욱 가볍습니다. 칭찬은 과해도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디에게도 쌍따봉 좋습니다. 유나님, 보이는 라디오에 제가 쌍엄지척, 소위 쌍따봉 날려드립니다. 아까 요가, 너무 가기 싫다는 표현으로 제가 해드려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이기고 이렇게 또 칭찬받고 건강 좋아지고 이러면 아주 좋은 일이죠. 방금 소개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틴 주목하시고요. 유인음악 가게 키워드는 무엇이냐? 파밤!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유후! 뿔뿔뿔! 축가에 이어서 이제 계절의 왕 5월에 어울리는 키워드, 축제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렸던, 그리고 열리고 있는, 앞으로 열릴 예정인 축제 홍보도 좋고요. 직접 참석하셨던 정말 잊지 못할 추억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 떠오르는 축제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씩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노래 4곡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의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드인 꿈나무상.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 비워둡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우리 이 만남도 인연인데 앞으로 자주 만나서 매일 축제같이 지내보자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See you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장나라의 스윗 드림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가게, 오늘의 키워드는 축제입니다. 스트링과 함께라면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축제로구나. 모든 막이 내리고 감미로워. 멜로망스의 축제다. 6445님께서 축제날 축제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하셨습니다.

8613님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의도 불꽃축제에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 잡는 것도 전쟁이었고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불꽃이 탁 터지는 순간 와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부부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또 가보진 못했답니다. 안 가도 되죠. 아이고 다비치 팡파레입니다.

9033님 축제하면 핫한 데이식스가 오죠. 초저녁 잔디밭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치콜하며 듣고 싶습니다. 치맥이 아니라 치콜. 치킨에 콜라 좋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Let's go. 임서정님이 저는 축제하면 빅뱅이 떠올라요. 특히 붉은 노을이요. 이 노래에 맞춰서 떼창을 했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빅뱅의 붉은 노을.

0: 매일매일 음악 축제가 열리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특히 축제를 중심으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시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자, 새싹을 위한 스팅 꿈나무상은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주십시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현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0: 노진입니다.
1: 이수기님이요. 라떼는 축제 엔딩곡으로 무조건 015B의 이젠 안녕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축제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퇴장을 했죠. 박종우님. 회사 탕비실에서 만두와 떡볶이를 먹으며 우리들끼리

이 작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스팀 틀어놓으시고. 아, 좋으시겠다. 순대는? 만두 떡볶이 순대 튀김. 튀김은요? 예. 다 드시고 계시겠죠? 예, 안 적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3123님. 집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싸이가 온대요! 저도 들어가서 즐기고 싶어요. 유유. 그러게. 싸이가 온다고 뭐 한 달 전부터 막 포스터 붙여있고 막 온다고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아,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경쟁이 싫어가지고. 줄 서고 막 들어가려고 사람 많고 막. 근데 가면 진짜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와, 싸이 씨 거기도 가시네. 자, 이쯤에서 이제 꿈나무상 발표하겠습니다. 축제하면 이 노래가 최고죠. 제목도 페스티벌이고요. 분위기도 최고입니다. 5월 반가워 해주신 우리 강문화님께 꿈나무상 드리겠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즐기시면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님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이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연희램프부터 고장차 구간까지는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주춤하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용인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용,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2부 첫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러브 발라드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 다솔님께서 이다솔님이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남자친구랑 부산 동네에서 초밥 먹었어요. 차에서 같이 스튜디오 듣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음 달에 축가 부르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같이 듣고 계세요? 아유 좋으시겠네. 남자친구가 이 노래 지금 나올 때 축가를 또 부르신다니까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난 가창력을 소유한 거의 가수급의 남자친구 노래 솜씨인가 봐요. 대단하다. 와. 내가 때 있어줘요.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와. 대단하시다. 어쨌든 아 오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노래로 이렇게 축하드렸고 또 편의점 쿠폰으로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담백한 그런 허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스드인들과 나누고 싶은 순간에 대한 사진 혹은 이야기 다 기다립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쇼리 실라!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청포도 에이드 쿠폰 청입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드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K-Will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였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우선 만나봅니다. 최영매님, 스비두바바바바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따라해 주신 거죠. 김수경님, 청해꾸! 예, 청포도 에이드 쿠폰 달라고 하십니다. 최창희님, 와, SG 워너비인 줄요. 비슷한 창법. 그때 우리 한창 미디엄 템포의 절절한 발라드 창법이죠. 김정현님, 환희 씨가 허밍하고 가셨네. 그랬어요? 환희 씨 왔다 갔어요? 못 봤는데 나? 어. 권순아님, 이노진의 믹싱뉴. 믹싱뉴. 믹싱뉴. 너를 섞어부러. 믹싱뉴. 아, 너무 웃겨. 아, 자음 하나만 붙인 건데 왜 이렇게 웃겨? 믹싱뉴. 무슨 휘발유 느낌 같기도 하고요. 혼합유? 아, 혼합유를 믹싱뉴. 오, 재밌다. 7955님, Fly to the Sky에? 예! 가슴 아파도? 아, 너무 가슴 아파. 아, 거의 왔는데. 아, 노래가 좀 제목이 헷갈리죠. 아, 워낙 명곡이 많은데다가 아, 히트곡도 많아가지고 제목이 좀 헷갈립니다. 예.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가수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뭐야?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자.
1: 오늘 정답은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였습니다. 너를 그리워하는. 예. 너가 없어서 그리워하는 거겠죠? 예. Missing You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볼까요?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역시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인디. 감사합니다. 세상 문자 김한나님 당첨되셨습니다.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오늘 퇴근 후에 코너에서 부르면서 눈물 찔끔했는데 이거 청해코 받을 운명인가요? 이별한 지 5개월인데 아직도 못 잊겠네요. 드려야겠다. 김준호님께 청해꾸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번에 청해꾸는 약간 울음을 참는 듯한 어금니 꽉 깨물고 청해꾸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저도 상품 Missing You 원츄 오 영어 잘하십니다. 1223님 드리겠습니다. 절절하네요. Fly to the Sky Missing You네요. 역시 절절한 노래.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여유롭게 보내주신 김수현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자, 네 분, 여기에 여섯 분을 더 모셔서요. 총 열 분께 청포도 에이드 쿠폰 청해꾸 보내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에 한 자리 꼭 본문에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정답곡 Fly to the Sky입니다. Missing You.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오늘 스피드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원더풀스님께서 노래 들으시면서 사랑은 왜 이다지도 아프고 아프고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것일까요? Missing you 이렇게 아, 이 두 줄의 사연에 노래가 여러 가지가 생각나네. 사랑은 왜 이다지도 아프고 아픈 이름 N의 노래도 생각나고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미싱 6까지 그쵸? 아파야 사랑이죠. 네. 보고 싶어야 사랑인겨. 그쵸? 김선아님 아들 운동화 빨다가 혼자 웃었네요. 인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웃기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빨래핀 후 칫솔질 잘 되세요? 네. 김경환님 젊었을 때는 이 노래 잘 불렀거든요. 최근에 노래방에서 불렀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서럽네요. 나이 드는 게. 잘 부르셨으면 조금 연습하시면 될걸요. 경환님 옛날에 불렀던 그 길을 잘 뚫으면 다시 그게 좀 이제 세

세월과 뭐 여러 가지에 이제 막혀 있어요. 그 기가 성대에서 이 머리 뒤로 연결되는 그 노래의 길, The Road of the Song Sing, 예, 이런 거 뚫어주면 괜찮아요. 노경현님, 고등학생 때 노래 잘 부르는 친구랑 노래방 가면 꼭 불렀어요. 그 친구의 기운에 눌려서 저는 립싱크만 하다 오곤 했지요. 정식아, 잘 지내지? 와,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 이 노래 노래방에서 엄청 했고, SG Wannabe, Brown Eyed Soul, Brown Eyes, Fly to the Sky, 정말 많이 잘 따라했죠. 가수보다 더 잘했어. 노래방 마이크로는 진짜 가수보다 더 좋았어. 경현님도 노래 좀 하셨겠는데요, 그죠? 정식 씨, 아, 노래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에픽하이의 투컷 아니죠, 정식 씨? 농담입니다. 7142님, 3일째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가 그립다. 예,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다이어트 중이니까 좀 참으셔야겠는데. 3일째? 3일째면 드셔도 괜찮지 않나? 그래도 이틀 하셨잖아요. 이틀이나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휴, 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래를 또 맛있게 먹고 오늘의 장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뉴의 독립선언, 김성재의 말하자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258님 오늘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뵙고 왔습니다. 졸업 후에 처음으로 갔는데 마침 저희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다섯 분 정도 남아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김진영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영이 맞지? 아, 갑자기 네 얼굴 보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어 하시는데 감사했어요.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참 혼자라면 못 갔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어 가준 친구 이미경 고맙다. 아, 진짜 이렇게 알아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아,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을 거고 그런데 우리 0258님께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학생이셨나 봅니다. 야, 못 알아보실까봐 겁나서도 못 가는데 그죠?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 미경님이랑 같이 가셔서 기분 좋은 추억을 또 만드셨네요. 6035님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오케스트라 반을 맡아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곧 본선에 나갈 텐데 아이들 모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연주 잘 준비하고 멋진 연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두천 여자중학교 칸타빌레 오케스트라 응원해주세요. 예, 정말 응원합니다. 아, 뭔가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드는 이 기쁨이 또 결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동두천 여자중학교? 제 기억에 동두천 여자중학교가 그 음악적으로는 되게 수준이 높고 수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오, 잘 되시겠는데요. 동두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관악기 연주하면서 옛날에 큰 나라의 행사 때도 막 이렇게 했던 느낌이 나서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4870님 오늘은 우리 부부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인데 매일 야근하던 남편이 꽃을 사들고 일찍 퇴근해 왔어요. 출근하고 이제 25개월 된 아이를 챙기고 뭐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행복한 오늘입니다. 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같이 듣고 있을게요. 축하합니다. 세 번째. 요즘은 결기라고 하죠. 결혼기념일. 와, 이렇게 예쁜 하얗고 핑크빛의 탐스러운 꽃다발을 사들고 오신 남편 사랑꾼인데 아, 그래도 매일같이 항상 고맙게 마음을 전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사진 찍어 보내야겠다 싶은 이런 순간이 있어서 더 좋죠. 저도 축하드릴 수 있고요. 우리 아이도 잘 크죠?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일기예보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와, 은사님을 뵙고 왔다고 사연 주셨던 우리 임영희님이시군요. 와,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긴장하고 갔는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신기해요. 그러시죠. 아, 선생님들 대단하시죠. 저는 영희님이 그 사연 보내고 음악 들으면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아, 나도 가면은 그 학교가 예전보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을 거고, 아, 고등학교 되려도 상문고를 딱 갔을 때, 아, 문을 예전엔 드르륵 열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어떤 문일까, 그 안에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또 선생님들의 교무실 그 풍경, 얼마나 긴장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어? 영희지? 어, 영희 맞지?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야, 긴장이 눅눅등 녹고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많은 학생들 어떻게 다 기억을, 그렇게 얼굴 보면 다 기억이 나시는 거야. 훌륭하셔. 정세별님, 우와,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두천 여자중학교는, 동두천 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는 실내악 정도의 디베르 오케스트라로 시작해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인디가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더 실력자들일 것 같은데요. 예, 소수 정예. 그런 동두천 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 칸타빌레라고 했었나요? 예. 그리고 제가 제 기억이 맞죠. 우리 9401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동두천 여상 고적대 유명했죠. 1983년 우리나라의 프로축구 리그의 전신인 슈퍼리그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와서 공연해서 현장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동두천 여상 고적대. 그 어린 마음에 그 TV 자막에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고적대는 빨갛고 하얗고 그랬어요. 그 의상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 누나들도 다 그렇게 정말 절도 있게 악기 정말 연주 잘했고, 그리고 무슨 스포츠 행사나 이런 건 다 동두천 여상 고적대가 수년에 걸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라 행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동두천, 예, 하니까 생각이 났었습니다. 9401님, 저기 너무 감사해요. 제 기억을, 제 지식을 맞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피 한 잔 주소 하셨대요. 9401님께 커피 드립니다. 그리고 4870님, 우와, 남편이랑 듣고 있는데 둘 다 놀래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모두들 우리 부부 기념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늘의 장면 이렇게 소개됐다고 바로바로 또 연락 주시고, 꼭 전화하는 것 같잖아. 진짜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행복감을 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시간,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선물도 보내드릴 겁니다. 사연자님들.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화요비의 맴맴돌아, 그리고 김범수의 바보 같은 내게. 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2시간 함께 잘 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었고요. 덕분에 따뜻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색종이의 사랑이란 건 남겨놓고 갑니다. 너무 반갑다 이 노래.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5km 정체 남아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방향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입니다. 제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일지분기점에서 광명터널 더 지나 안현분기점에서 신천 부근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점에서 수원까지 3km 주춤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은 고성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대전 방향은 생초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빗 호크니 그의 작업 철칙은 시시할 만큼 단순합니다. 첫째, 오랫동안 바라보기. 둘째, 열심히 바라보기. 호크니는 무엇이든 그리죠. 햇빛이 앉은 수영장,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화분, 방금 벗어놓은 모자나 슬리퍼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예술 작품의 피사체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누구나 보는 것을 더 오래, 더 깊이 관찰하는 것. 그의 예술 철학처럼 이 지루한 일상도 오래 열심히 바라본다면 근사한 작품 한 점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자미로콰의 캔드 힛.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3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데이빗 호크니 한때 작품이 1019억의 경매에 낙찰되면서 현존 작가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싼 작가라고 불렸죠. 그는 세상과 일상을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참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뭐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보통 거기서 거기죠. 예, 그래서 대충 보고 얼른 넘기고 예, 다음으로 가기 바쁜데요.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고요. 그런데 그 거기서 거기인 시간 속에 소중한 것들이 잔뜩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관찰해 보시죠.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미카 해피엔딩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경수씨 낙산공원 정상 부근에서 북한산과 북한산 북악산과 북한산 조망해 보신 적 있나요? 진짜 뷰가 일품이에요. 북악산이 품고 있는 성북동 일대도 멋있고요.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계속 생각나네요. 외국인들 많은 거 보니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나 봅니다. 4월에 다녀왔습니다. 예, 4월에 낮에 점심 약속을 그 근방에 동대문? 예, 종로 5가 근방에 보니까 닭 한 마리 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가봤는데 예, 평일인데도 줄을 서 있는데 거의 다 외국인 관광객들. 와. 거기서 닭 한 마리를 예, 맛있게 먹고 낙산공원까지 걸어갔죠. 예. 걸어갔는데 정말 내국인은 거의 없어요. 예, 다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 예. 성곽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북악산은 못 봤네요, 제가. 예. 그 길만 보다가 저희가 카페 찾느라고 그 근방에도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제가 그 결혼 전

네, 그 근방에서 살아서 갔을 때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 카페 골목들이 막 생겨나서 그 산기슭에 예,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 하면은 저는 예전에 그 쟁반냉면 유명한 집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는 안 가봤는데, 아, 쟁반냉면이 아니라 세수대야 냉면. 세수대야 냉면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그 1인분인데 3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수대야 냉면이에요. 간 김에 한번 좀 찾아볼 걸. 아, 딱산 공원. 예. 지금은 약간 좀 더울 수도 있는데, 예. 오전나절에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김순자씨, 오늘 드럼 배우고 왔습니다. 예, 어찌 이리 오른팔과 왼팔이 따로 노는지, 악보를 보면서도, 악보를 보면서 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모든 분이 못해서 다 같이 웃고 왔습니다. 드럼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예. 다른 타악기와 비교했을 때 칠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 그리고 뭐, 박자도 이게 막 엇박 있고 뭐 예. 처음에는 아 드럼 저게 막 잘 치는 예, 뮤지션들 드러머들 보면서 뭐 저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배워본 분들이 아 이걸 근데 견뎌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견뎌내셔야지. 뭐 한 곡이라도 완곡을 하시지 않겠어요? 9006님이 신청하신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그리고 클럽 8 Hope for Winter

9006님이 신청하신 This Sound, Do I Need a Reason, 그리고 Club 8, Hope for Winter 두 곡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3582님, 오늘은 오랜만에 김밥을 말아봤어요. 한 끼 먹을 양만 소소하게 싸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열댓 줄 쌌네요. 예, 딸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사흘치 식량이야 했어요. 예, 달걀 옷 입혀서 부쳐 먹으려고요. 예, 김밥 어떻게 한 줄만 쌉니까? 말이 안 되죠. 재료들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면 한 1인분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시려면 그 집에 그냥 먹다 남은 반찬, 예, 반찬 종류 물기 쫙 빼가지고 그냥 예, 김 한 장에다가 남은 밥, 찬밥 예, 조금 데워서 이렇게 그 남은 반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만 말아서 먹어도 진짜 맛있던데요. 뭐가 들어가든 뭐 김밥은 예, 굳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재료들 안 넣으셔도 예, 요즘 뭐 김밥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싸는 수고로움만 조금 예, 감수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대줄 예, 따님도 좀 주시지. 예, 엄마 사흘치 식량이라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식어서 달걀으로 부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냥 그때그때 싸서 딱 먹는 거 좋아하지 왠지 김밥은 좀 그거는 싫더라고요. 뭐 개인 취향이죠. 그렇죠. 5777님, 저는 요새 행복해요. 욕심 없어요. 정말 이렇게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네요. 아, 뭐 큰 깨달음을 얻으셨나? 이런 순간이 있죠. 다행입니다. 예, 욕심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 이게 다죠, 뭐. 삶에서.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스타세일러 Four to the floor.

True 들었습니다. 정임나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똥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싶은 곡인데 지금 드림팝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꿈디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뚱이야! 106.1에서 만나. 네.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왜 뚱이에요? 왜 항상 표정이 뚱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뚱입니까?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448님, 2000년생 아들한테 갖고 싶은 선물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아들이 엄마는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퇴근이 늦네요.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는 바라길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서너 개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순수한 상상을 했나요? 6448님 말이 더 맞을래나? 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예, 아드님? 2000년생 아들이면 잠깐만 27이네요 예, 우리나라 나이로 아, 27저 거의 막 취업 준비하면서 예, 진짜 그 당시 나이에는 정말 취업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예, 나이였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뭐 20대 후반 되면 졸업하고 나서 근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27이면은 예, 맨날 뭐 레파토리처럼 하는 얘기지만 정말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 아무도 안 가는데 예, 그런데 정말 가고 싶어요. 진짜 아,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아, 6448님 그 아드님한테 그 좀 물어보세요. 계속 예, 갖고 싶은 선물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지 예.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봐주는 것도 어떤 때는 좀 귀찮기도 하면서도 좀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뭐 갖고 싶냐고, 뭐 하고 싶냐고, 어디 가고 싶냐고. 예. 그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예, 꽤나 중요한 거거든요. 7386님 감기가 드디어 나았습니다. 아 정말 지독하게 안 낫더라고요. 감기가 독한 건지 내가 약해진 건지 건강관리 차원에서 헬스를 등록할까 말까 고민 중. 예, 둘 다죠. 예.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독한 감기가 나한테 온 거죠. 그리고 오래 가고 예, 오래 가죠. 아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가 걸릴 수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일교차가 일단 너무 큽니다. 예. 저는 감기가 걸리면 목감기는 안 걸리는 그런 체질인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는 좀 늦게 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목이 이렇게 이제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요. 예전에 비하면 목감기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 이렇게 몸이 좀 약해지고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건강하실 때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 예 그리고 나서도 이거 뭐 또 금방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감기 걸리고 또 아프고 예. 강선영씨 우리 집 우편함에 새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요 새들 놀라지 않게 조심히 다녔는데 어느새 부화를 하더니 다 커서 오늘 이사를 갔네요 예, 임대료도 안 내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팠는데 막상 없어진 거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래도 서운 새들아 닭이나 물어다 주라 임대료도 안 내고 갔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면서 무슨 박씨까지 바라십니까? 끝까지 좋은 마음을 가지셨어야죠. 안 그래요? 3119님이 신청하신 빌 위더스, Ain't No Sunshine, 그리고 RJ로 Morning.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김민지 씨 제보를 바탕으로 한 우리말 퀴즈입니다. 비슷한 요리법, 비슷한 양념을 넣어서 만드는데도 사람 손끝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을 칭찬할 때 이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브랜디, sitting up in my room은 이것 좋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쓴맛, 입맛도 애기 입맛도 다 사로잡았다고 말하죠. 쓴맛 입맛도 애기 입맛도.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손맛, 2번 밥맛, 3번 꿀맛.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영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브랜디의 Sitting Up in My Room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손맛입니다. 퀴즈 아이디어 제보해 주신 김민지 씨에게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자, 1부 끝곡으로 투팍 Dear Mama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높은 기온 탓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지금 대부분 도로에선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 순천 분기점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터널 쪽으로는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2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옥천 나들목부터 2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 나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와.
3: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0: 유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1: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0: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1: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0: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0: Coors So Young,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도 얹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Cranberries Dreams 들었습니다. 이영선 씨, 강희봉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강희봉 씨, 요즘 병원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다시 움직일 날을 기다리면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7인실에 있는데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요. 저도 커튼 치고 조용히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디가 또 편찮으신 겁니까? 병원에 있으면, 아, 그쵸. 예. 그날이 정말 그날 같고, 예. 뭐 책을 읽어도, 뭐, 휴대전화로 뭐 영화를 봐도, 뭐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예. 이게 그냥 병원이라는 어떤, 뭐 폐쇄됐다라기보다는 근데 낫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좀 닫혀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며칠 입원했는데도 어우 정말 답답해서 막 있기가 너무 싫었는데 진짜 오랜 시간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와 진짜 정말 아픈 사람이 많구나. 예, 정말 오래 병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건강한 거에 뭐 이렇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조차도 어떤 때는 좀 약간 사치로 좀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8시부터 10시까지는 드림팝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적적함을 달래시고 계시는군요. 예, 다행입니다. 강희봉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844님, 대리를 하는데요. 밥 먹다가 첫 콜이 떠서 급히 밥 버리고 왔더니 첫 콜 손님이 전화도 안 받고 잠적했습니다. 아, 너무합니다. 진짜 밥 먹는 거 다 팽개치고 갔더니 이분 만취하신 거 아니에요? 보통 많이 취하신 분들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 대리기사님들 고충이 그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근데 보면은 그 근방에 가면은 뭐 어떤 분은 그렇대요. 자기 차 옆에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받고만 있지 이제 너무 취해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속상하시겠다. 예. 5844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너무한다. 5416님 남편의 최애 드림팝 옆에서 듣다 보니 익숙한 곡이 많아서 저도 팬이 됐네요. 내일 또 출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지만 노래 들으며 다시 힘내봅니다. 아 남편분한테 예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Pretty Woman OST 중에서 It Must Have Been Love, 예, Rock City의 곡 신청하셨고요. 유리드믹스의 곡이어서 듣죠. I Saved the World Today.

5426님이 신청하신 락시트 It Must Have Been Love 그리고 유리드믹스 I Saved The World Today 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234님, 다음 주부터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첫 출근하게 됐습니다. 전업주부로 아들 둘을 대학생이랑 직장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서는 뒤늦게 공부 시작했거든요. 자격증 취득하고 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여러 번의 서류 탈락에 고배를 마시다 드디어 취업 성공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니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요양원이 사람 겪는 일에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곳이라 힘들 거라고 다들 걱정하는데요. 일단 1년은 버텨볼 계획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느지막이 공부 시작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고, 이게 서류 탈락이 몇 번 되고 나면,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실 법도 한데, 대단하십니다. 와, 근성이 있으신데요. 예,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은, 예, 뭐 직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년 정도는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계절은 좀 지나봐야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익숙해지는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또 힘든 것만 예상하시고 걱정하시다 보면, 예,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나 뭐 설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 행복하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234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Simply Red, The Air That I Breathe.

니노 로소 일 실렌지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064님, 우리 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다들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돈을 못 모은다고. OTT 구독도 해야 하고, 휴대폰도 최신 기종으로 바꿔야 하고, 시계도 사야 하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맛집 탐방하고, 취미 장비질도 하고, 예, 그러면서 다들 돈이 없다고 한다고요. 제 얘기라 반박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 다 하시면 돈을 어떻게 모아. 예. 근데 여기서 좀, 저기, 좀 한번 쳐내볼까요? 꼭 필요하지 않은 거 한번 쳐내볼까요? 휴대폰 최신 기종 안 바꿔도 되고요. OTT 구독도, 이건 해야 되나? 요거는 좀, 뭐, 할 얘기도 있어야 되고, 대화의 주제 때문에, 예,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되고. 시계는 안 사도 돼요. 차도 안 사도 돼요. 여행은 그냥 가까운 데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데 갔다 오시면 되고, 맛집 탐방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근데 제가 하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각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있죠. 돈을 정말 모으시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버시려는 게 아니라 버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예,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다른 수입원으로서 돈을 버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 다른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 예.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치환을 시킨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예. 근데 뭐 삶을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남들 하는 거 다 누리시면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돈 안 모으면서 뭐 굳이 뭐 돈을 모아야 돼요? 예. 버는 돈 내가 행복하게 알차게 잘 쓰고 이 세상 가면, 예,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왜냐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본인 가치관이거든요. 예, 근데 돈을 모으셔야 한다면, 예,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0064님이 지금 그러시구나. 예, 제 얘기라 반박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돈을 모으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김영미 씨, 22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남편과 제주도 한 달 캠핑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집으로 가게 되네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 버킷리스트를 이뤄서 행복합니다. 와, 멋지시다. 여기에 함께 이렇게 동행해준 남편분도 너무 멋지신데요. 그냥 뭔 캠핑이야, 그냥 한 달 제주살이 한 달 하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 아마 그거 다니면서 이렇게. 예, 금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사이가 좋으신. 멋지십니다. 한 달. 한 두 달 하시지. 예. 딱 날 좋을 때, 여름 전까지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돈 맥클린의 빈센트. 예,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브래드 이프까지 두 곡이에요.

돈 맥클린, 빈센트, 김영미 씨가 신청하셨고요. 브래드 이프 들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5367님 오늘 드디어 파마라고 왔어요. 벌써 10년째 같은 미용실에 다닙니다. 그동안 이사도 갔고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가야 하지만 원장님과 정이 들었거든요. 제가 가면 늘 과일도 주시고 샌드위치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다 퍼주세요. 저도 갈 때 꼭 간식거리를 챙겨가고요. 다른 손님들도 떡이나 빵을 가져와서 나누어 드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도 동네 미용실에 팥죽, 호박죽, 김밥 가져가서 나누어 드셨던 것 같아요. 미용실이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인 거죠. 생각해보면 도심 속에도 아직 정이 넘칩니다. 꼼지도 단골 미용실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입사하고 나서 처음 저 머리 해주셨던, 예, 그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 한 20년? 예,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그간에 좀 많이 바꾸긴 했는데 저는 좀 오래가는 편이라 보기 좋네요. 5367님 오종훈 씨가 신청하신 필 콜린스 One More Night.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신디 로퍼 True Colors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Like a rainbow.
1: 의사가 만든 삼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삼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4: 코디너.
3: 공간 연출도 코디너.
4: 코디너.
3: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3: 코디너.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체력적인 문제보다 이런 상황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을 너무 신경 쓴 날.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나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닌 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에도 수많은 남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많은 남을 신경 쓰면서 내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겠죠?

밖에 이래저래 신경 쓰느라 지친 분들, 지금부터는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해서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해 보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2호 공감의 노래 0528님 신청곡으로 5월 13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프닝 듣고 1634님께서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진짜 커요. 제가 딱 그래요. 저도 좀 사람들 만났을 때 에너지를 충전받기보다는 소모하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어쨌든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형이님, 오프닝 들으니 비밀이 풀렸어요. 시어머니 진짜 좋으시고 집에 오셔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시는데도 왜 이리 나는 피곤했던 것인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불편한 거 아니고 좋고 그래도 뭔가 가고 나서의 후련함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요? 밤그대 들으시는 동안은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오늘의 선물 야식의 정석 치킨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이젠 잊기로 해요. 김한선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홍정환님 신청곡이었어요. 수요일 밤 유지원을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게요.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석희님, 아내가 가스 점검 일을 하는데요. 오늘 차가 고장나서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은 10분이었는데 그 잠깐 새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도착해서도 안 깨고 자길래 푹 자라고 조용히 있는 중입니다. 안에 고단함이 느껴지는 밤이네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10분 딥슬립에 빠지셨을까요? 사실 이 가스 점검, 검침 하시는 분들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시니까 몸도 힘들지만 또 이건 역시 그야말로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마음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석희님, 오늘은 아내분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네, 양말도 좀 벗겨주시고 그럼 깨시려나요? 8372님 집 뒷마당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요. 슬슬 죽순때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빠가 죽순 배시고 저랑 엄마는 손질했습니다. 매년 제철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 농촌 생활입니다. 두릅, 취나물, 방풍나물, 고사리에 죽순까지. 모두가 집 앞뒤에 텃밭에 있는 녀석들이라 선물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이 맛에 귀농했나 봅니다. 그쵸, 정말 농촌 생활하면 이게 정말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손이 갈 것도 많고 부지런해야 하지만 그만큼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살 수 있어서 또 우리 몸도 그 제철 음식을 먹으면 참 좋잖아요.

저도 어떻게 어떻게 또 올해 갓 나온 죽순을 구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7654님, 7645님, 고2 아들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라디오 들어요. 요즘 부쩍 힘든 우리 수혁이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고2가 고3 같죠. 사실 요즘은 너무 고생이 많은 우리 수혁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힘듭니다. 우리 7645님도 힘내세요. 지치지 마시고요. 성시경의 너에게 4421님 신청곡입니다.

소양의 바람의 노래 4104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성시경의 너에게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0: 생각이 켜진 밤.
1: 우와, 끝났다. 하루 종일 몸을 꾸깃꾸깃 구기고 있었기에 팔을 쭉 펴서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는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 그나마 내가 덜 민망했던 건 그쪽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크아 하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시시 새어나오는 웃음을 꾹 누르며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피곤하시죠? 아, 네. 직장 끝나고 와서 하다 보니. 저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나 외우면 10개를 잊어버려요. 어머, 저도요. 왜 이렇게 용어들이 어렵죠? 나이 50이 넘어 공부하려니 이래저래 쉽지가 않다. 심지어 낮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한 채 바로 공부를 하려니 체력의 한계도 많이 느낀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쩌겠나, 해내야지. 거기다 주변에서 자꾸만 대단하다 치켜 세워주니 해내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 악물고 하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 와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사정이야 하나하나 다 알 순 없지만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극이 된다. 그러고 보면 나도 참 웃긴다.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셔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놀기 바빴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학구열이 불타선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자꾸만 눈이 감겨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보충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도 참 낯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에 공부하면서 먹을 간식거리도 살 겸 고등학생 아이의 학원 앞에 마중을 나갔다. 지친 얼굴로 나오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우리 딸 고생 많네 하니 아이가 엄마도 하며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데 힘이 불끈 난다. 나는 남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인간이라 단숨에 큰 산을 하나씩 넘어가진 못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야트막한 배움을 채워가는 게 참 기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커다란 산이 될 수 있겠지?

SES의 달리기 조상민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김명환님 공부 참 어렵죠. 영화님도 공부하는 중이신가요? 하재섭님 힘들 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막상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안 힘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전 요즘 일본어를 조금씩 공부해보고 있어요. 일본 여행 가고 싶어서요. 근데 어렵네요. 참 외국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는 어째저째 따라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참 어렵죠. 너무 어려워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요. 그때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또 한자의 벽이 있잖아요. 아, 한자.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모든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포함 뒤늦게 학업의 길로 뛰어드신 직장인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어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어떤 공부를 사연자님이 하고 있는지 밝히진 않으셨지만 어찌됐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멋있습니다. 원래 배움엔 끝이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랑 다르게 어른이 돼서 하는 공부는 스스로 선택한 거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저도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배우는 게 있거나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따고 싶은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뒤늦게 운전면허에 도전한다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아니면 거절 잘하는 법, 과외라도 받고 싶어요 할 수도 있겠죠? 공부뿐만 아니라 취미, 운동, 삶의 지혜까지 어떤 분야에 또 어떤 배움에 목말라 있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장정도님 신청곡이에요.

밤이 깊었네 크라잉넛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였고요. 1539님, 저 35 넘은 나이에 친구들이 다 생뚱맞다며 말렸지만 요즘 전통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무용이 정말 정적이면서 아름다운 춤인데 왜 제가 출 땐 막걸리 한 사발 마신 동네 어르신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아, 요즘 또 전통무용을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생각이 켜진 마음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 배움에 목말라 있는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학술적 공부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흥미를 갖고 있는 게 밤그대 가족들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뭐 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춤도 사실 타고나는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39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전통무용도 어릴 때부터 또 차근차근 하신 분들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시다 보면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르는 그날도 오지 않을까요? 백이명님, 저 주말마다 도자기 공방에 다녀요. 물레 돌리는 거 너무 재밌어요. 샐러드볼, 머그컵 이런 거 제 스타일로 작품 만들고 싶어서 몇 년 동안 벼르다가 한 달 전부터 도전했습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영감이 떠올라도 마음처럼 안 되고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재미나면 되는 거죠 뭐. 맞아요. 이런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너무 굳은 각오로 하면 어느 순간 또 지칩니다. 즐겁게 하려고 배우는

0: 건데 지치면 또 그만두게 되잖아요. 재미나게 신나서 그냥 슬렁슬렁 하다 보면 또 의외로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집중도 잘 된대요. 5600님, 지금 공공기관에서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나중에 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데, 와, 한국사가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 선사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제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네, 아직은 그 선사시대에 살아가고 계시지만 곧 구석기, 신석기 지나서 청동기인이 되실 거고요. 철기인이 되고 또 이제 삼국시대, 고려, 조선 쭉쭉 나아가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사 어렵죠. 역사는 다 어렵습니다. 5600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니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8640님, 저는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공부 중입니다. 엄마 없이는 안 될 것 같이 살가웠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며 사춘기를 맞이했어요.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오늘은 도서관에서 사춘기 아들과 싸우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빌려와서 저녁 내내 공부 중입니다.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행복한 모자지간이 되어보자꾸나. 파이팅! 중학생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좀 가라앉는 것 같고요. 많은 경우.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당연히 사이가 좋아지시겠죠. 얼마나 걸리든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6240님, 배움엔 끝이 없어서 저도 직장 다니다가 간호 공부하는데요.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부담을 줄여야 공부가 된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부담이 되면은 결국 중도 포기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간호 공부가 정말 쉽지 않은데 6240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나영님, 내일은 피부 미용 수업을 듣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었던 네일 아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망설임 1도 없이 바로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수강하고 연습해서 주말에 복지관 봉사 가면 어르신들 손톱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와, 피부 미용 수업이 있군요. 이런 게 정말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은 정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경서의 나의 X에게 9213님 신청곡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지금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카니발 아무르 자우림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가인의 카니발. 가인은 2006년 4인조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로 데뷔했고요. 2010년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탱고 장르의 곡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2016년 발매된 솔로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김이나가 작사, 이민수가 작곡을 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하얀 밤이 있어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밤. 그런 밤이 있어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1년 방영된 김명민, 이정은, 김범, 류혜영 주연의 드라마 로스쿨.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이 배경인데요. 한 교수가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검사 출신으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양종훈 교수, 그리고 형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진범을 가려내기 위해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싸움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법은 불완전한 정의다. 법을 가르치는 순간 그 법은 완전해야 한다. 법을 배우는 순간 그 법은 정의여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니까.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 밀려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담은 서멘사 하비의 소설 형태없는 불안 중 한 구절입니다. 밤에 올려다보는 하늘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별을 보지만 정확히 말해 별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허를 본다.

사람의 번호를 지우며 그 사람과의 지난 3년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있지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가인의 카니발, 아이유의 분홍신, 박진영의 스윙베이비였고요. 대사 있지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로스쿨 OST에서 이승윤의 We Are, 하진의 We All Lie,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책의 친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양정승, KCM의 밤하늘의 별을, 제이세라의 언제나 사랑해, 써니힐의 통화 연결음, 유조, 에릭의 노스텔지아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양효섭의 카페인.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에픽하이의 커피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제까지는 날이 흐리더니 하루 사이에 여름 모드가 열렸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일까요? 계절에 가장 민감한 건 의류업계와 식품업계죠. 한여름이 되어야 판매량이 수직으로 느는 아이템들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대요. 휴대용 손풍기는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2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여름철 인기 메뉴인 빙수도 얼마 전 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컵빙수 슬러시 스무디가 커피의 판매량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에는 여름이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게 된 이 계절을 우리 또 한번 잘 즐겨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면 이 팥빙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윤종신의 팥빙수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슬슬 초여름권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8도 찍은 곳도 있고 내일 30도 이를 거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올해도 선풍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팥빙수, 또 컵빙수, 슬러시, 뭐 스무디. 정말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드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어떤 여름 메뉴 또 벌써 맛보셨는지 그게 있으시다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7969님이셨습니다. 이번님 오늘 많이 덥네요. 덥죠. 냉면하고 콩국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쏴주셨습니다. 김혜라님 오셨습니다. 빙수의 계절이네요. 크크크 맞습니다. 팥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요즘은 뭐 망고빙수도 있고 우유빙수는 뭐 기본이고 인절미도 있고 정말로 다양해요. 한명희님 오늘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에어컨을 켜시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여름입니다. 그리고 박민아님 부산인데요. 오늘 진짜 여름 같습니다. 그래서 학유아는 초딩 아들한테 블루베리 스무디 사줬습니다. 먼저 찾을 거예요. 우리 초딩 학생들은. 워낙 좋아하니까. 김명아님도 찾아와셨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장인데 등에서 땀이 납니다. 어여어여 빨리 드세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이 힘들어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우리 명아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르릉님도 찾아와주셨어요. 여름이 속도를 낸 만큼 찐득이가 일찍 많아졌다고 해서 요즘 걱정입니다. 저도 짤로 이걸 봤는데 어우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반려견 산책시키는데 찐득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사람도 다 조심해야 될 듯요. 꼬르릉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고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여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화창합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돼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베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베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우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향이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4850님,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30도래요. 이렇게 더운 날엔 청량한 언니 목소리가 저에게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야.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 이번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이신데요. 어제 돈을 줍는 꿈을 꾸었는데 혹시 1등? 하시면서 7044님 보내셨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야? 아 근데 이번에 라라랜드 1등이고 커피 선물로 족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44님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콩디 볕이 너무 좋네요. 퇴근을 쉬고 있습니다. 4283님 보내주셨고 6865님 약간 속상한 소식이에요. 남편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인데요.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월요일부터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 많이 안 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병원 생활 심심할 때 들으라고 라디오 방송 추천해 주었는데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6주 진단을 받으셨대요. 어여어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미님 콩대의 출첵요. 팥빙수는 아직이지만 점심으로 냉면을 먹었습니다. 저도 냉면은 이미 해치웠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대구는 오늘 바람이 한 점 없습니다. 굉장히 덥겠네요. 이성용님 저는 산타입니다. 좋겠다. 땀 흘리고. 좋겠다. 라디오 들으며 등산 중인데 덥네요.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이러려고 산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봄날의 뱃살. 봄날의 뱃살. 그렇게 이쁜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이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진짜 여름입니다. 긴 머리 풀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 아줌마 맞나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본다방에 놀러 왔습니다. 샤인포도가 시작이라 하우스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나무 바라보고 있자니 걱정입니다. 878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시나 봐요.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아주 달고 맛있는 샤인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장원재 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듣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용기를 냈어. 저는 낮 시간과 야간 작업 시간에 재방송으로 늘 애청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 청취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장원재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제 생일이자 아내를 만난 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뜁니다. 가슴이 설레고 뛰어. 세월이 지나 주름은 조금씩 늘어가도 제 마음속 아내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멋지시다. 우리 아내분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엄청나게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장원재님, 장문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벌써 여름입니다. 저녁마다 비빔국수 먹어요. 오늘은 김치말이 국수. 메뉴 좋다. 황명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9284님, 오늘 택배 물건 많은 날이라 힘들지만 방송 들으면서 힘내서 파이팅 할게요 하셨습니다. 늘 안전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디 4시 저 본다방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야, 우리 구문서님 위트 있으시네. 본다방에서 우리 만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초여름이에요. 몸은 처지지만 신나게 2시간 즐기고 갈게요. 김옥현님도 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하시면서 김류희님, 이름 이쁘네요.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이소영님 오셨습니다. 여주연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운주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입대하는 아들 준비물 사러 여기저기 다니니 땀이 뻘뻘 납니다. 대프리카 슬슬 시동 중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날씨에 훈련 받아야 하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김운주님,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하지만 잘

해낼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248님 언니, 콩디 언니, 오후 4시 콩디 언니의 카페인 처방이 시급합니다.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어우, 처방 내려드려야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도 농장입니다. 포천이에요. 남편이랑 원두막에서 냉커피 한 잔 마시고 포도순을 따고 있습니다. 등 따숩고 땀나고 참 좋네요 하시면서 진심인 거죠? 너무 좋은 거? 9545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니 오늘 연차 내고 친구랑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습니다. 날씨 좋고 참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뭐든 도전을 해봐야죠. 0445님도 보내주셨어요. 언니는 없는데 순간 언니라고 읽어버렸네. 패러글라이딩 재밌죠? 저 촬영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저희는 눈 가리고 거기를 올라가겠어요. 근데 차가 막 정말 90도 이렇게 막 기울어서 막 어디로 올라가요. 진짜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촬영하면서. 근데 딱 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방에 이 패러글라이딩 성공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712님. 저는 라라랜드 들으면서 아들, 딸 주려고 열무를 담고 있습니다. 열무김치 만들어주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죠.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열무김치 넣어갖고 비빔국수, 열무, 물냉면 이런 거 해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0712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백용기님. 운동 나와 너무 더워 다시 집으로 컴백홈합니다. 그렇게 더워요? 오늘따라 커피숍 줄이 기네요. 아무래도 라라랜드 들으며 기다립니다. 용기님도 보내주셨고 천은경님, 김상철님도 와주셨고 이재숙님 오셨습니다. 콩디콩디 오늘도 충성 사랑해요 라고 아주 이쁜 문자 날려주셨습니다. 이상준님, 항상 젊음이 넘치는 그대여,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 얘기하는 거 맞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상준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두루두루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양혜종님도 오셨고 김동현님, 한지원님, 홍정환님 오셨고 이상민님도 오셨습니다. 역시 패셔니스타 콩디 언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쁘게 봐주시네요. 오늘 오랜만에 두건을 썼더니 두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나도 두건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확인하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기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삐삐밴드의 아주 캐릭터가 강하죠. 잊을 수 없습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어머나! 마이클 잭슨의 빌리시 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조카죠. 자파르 잭슨이 마이클 잭슨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를 다룬 정기 영화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지, 오늘은 왠지 마잭이 듣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 너무 많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노래의 추억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 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오늘의 마법소입니다. Music is magic.

마이클 잭슨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와, 몽글 양양님도 마이클 잭슨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강문화님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 신청하셨고, 3651님 마이클 잭슨 하면 빌리진이죠. 8240님 빌리진 캬악 하셨고, 정은영님 라라랜드 끝나고 오늘 저녁에 보러 갑니다. 오, 좋으시겠어요. 4500님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합니다.

뮤비도 인상적이었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9869님, 5403님, 평등이라는 메시지가 좋아서 들었던 노래입니다. 최고라고 하셨고, 1004님, 주말에 영화 보러 가려고요. 꺄악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마즈에게 블랙 오 화이트.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더풀스님. 막디맑은 미성이 찡한 밴도 너무 그리운 곡입니다. 그리고 전나영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시작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첫 솔로곡 밴 들어야죠. 김수영님. 마이클 잭슨의 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요 하셨습니다. 노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밴.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오늘 뮤직 매직. 오늘은 왠지 마직이 듣고 싶다. 요 주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장진실님, 마이클 잭슨 하면 신나는 노래도 생각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이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명숙님 어느 곡 하나 좋지 않은 곡이 없습니다. 그였기에 가능했네요. 마이클 잭슨이 내어놨을 때 종합운동장에서 아 정말 이 퍼포먼스 이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김길사님 너무 좋아요. 고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생각난다 하셨고 저 오늘 마이클 영화 보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콘서트 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꼭 보세요. 3753님 그리고 최윤영님 저는 트릴러가 생각납니다. 제 생애 첫 LP가 어머니가 사준 사주신 트릴러 앨범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2525님은 늘 위로가 되어줘 We Are Not Alone도 참 좋아하는 곡이라 하셨고 우리 땅콩쿠키님은 Love Never Felt So Good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고 달달함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랑이 정말 최고죠. 8119님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듣고 마음 깊이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진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곡입니다. 8119님 보내셨고 1201님 군대 때 빌리진 춤으로 1등하고요. 외출권 받았다고 합니다. 또 몽글냥냥님 어린 모습의 마이클 잭슨 이 노래가 짱이라고 하시면서 밴 아까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수박과 호박 장기자랑하면 무조건 문워크였습니다. 최경희님은 오늘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오늘은 나오는 모든 곡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에서 MJ라니 김영희님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임홍성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곡입니다. 힐 더 월드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최종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공디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랜드에 자주 놀러오는 청주의 오공주 최종순입니다. 오늘은 콩디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처음으로 라방에 메시지 남겨봐요. 바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 우리 집 복덩이 저의 영원한

짝꿍 신랑의 생일이에요. 짝짝짝 축하 축하 축하요. 생일 선물로 신랑 자랑을 아주 조금만 해볼게요. 먼저 내년이면 생애 첫 직장에 벌써 입사 30년 차인 한결같이 근면 성실하고 가족 모두에게 다정다감하며 사랑해, 힘들었지, 괜찮아 등의 표현을 아주 잘하는, 정말 저와 소통이 잘 되는 저만의 햇살 같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더불어 꼭 말해야 될 정도로 아주 아주 잘생겼답니다. 라라랜드의 러블리 DJ 콩디도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나의 미스터 선샤인,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더더더 고마워. 생일 축하해. 오래오래 건강하자. 사랑해.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플립사랑 최성수 씨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라방 주인공은 최종수님입니다. 이 청주의 오공주 딸부잣집 우리 최종수님 목소리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김두래님 신랑 자랑할 거면 돈 내세요. 그리고 안병숙님 남편분 자랑하려면 커피라도 기증하고 하기 크크크 하셨고 이수진님 500원만 내세요. 그리고 김은님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 K-5패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안일호님 이 정도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요. 그런 남편 구하기 힘든데 백년해로 하세요 하셨고 한지원님 잘생기고 다정하고 아 부럽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느낌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종수님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핸섬하죠. 미스터 선샤인이죠. 근면 성실하죠. 다정하죠.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네요. 그리고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이 또 닮으셨고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우리 최종수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도 두 분의 백년해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이제 주제 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해, 달, 별 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 가수 이름에 해, 달, 별이 들어간 것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큰일 났어요. 지금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머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되지? 왜 이러지?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해, 달, 별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수 이름에 해, 달, 별이 들어간 노래들 싹 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유자차 선물로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2: 김형섭님, 안내사님, 1564님, 소시적에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제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이은서님,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7180님,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봐요. 유윤미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 씨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봄풀리 해달별풀리로 함께했습니다.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김현철의 달의 몰라, 김종국의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7113님, 뽀니 언니, 별은 딱 이거 아닌가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하셨고, 우렘의 에스퍼맨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크릿의 별빛 달빛, 딸아이가 유치원 때 이 노래에 율동하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런 또 귀여운 추억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1131님, 가수 별 데뷔곡 12월 32일 별 보고 싶다. 그리고 김경수님, 달아달아 밝은달아. 김미영님,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네. 풀벌레 소리 듣고 싶을 때는 이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9735님, 혹시 달 타령도 되나요? 되죠. 달 들어가네.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이브의 해야 생각나신다고 전정현님, 그리고 선미의 보름달, 아, 달 보러 떠나고 싶다 하시면서 9033님 보내주셨습니다. 산울님의 아니 벌써, 가사에 해가 나와요. 심은영님, 잘 찾아주셨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오, 맞네 맞네. 8240님, 아주 딱인 노래를 또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우리 최인숙님, 신호등 빨간 신호가 반가운 퇴근길입니다. 여행 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단에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1351님, 태양을 피해 양산을 쓰고 산책합니다. 태양의 눈, 코, 입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 태양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눈, 코, 입.

요즘 남편이 나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다. 25년 전 20살 시절 남편이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첫사랑 얘기 말이다. 아, 내가 그때 걔를 참 좋아했지. 좋아했지. 얼마나 좋아했으면 말이야. 형 비상금을 훔쳐갖고 장미꽃 백송이를 내가 또 선물했잖아. 자기도 알지. 우리 형 진짜 무서운 거. 여기 볼에 난 상처 자기 알지? 그때 형한테 맞아서 생긴 거잖아. 훔친 돈 갚는다고 야 알바도 참 많이 했다나. 그때 나는 사랑에 완전히 미친놈이었지. TV를 보다가도 배우들이 썸타는 장면이 나오면 남편은 또 혼자 아련한 추억에 빠진다. 20대를 다 바쳐 사랑을 했다는 첫사랑과의 추억들 말이다. 내가 그때 걔랑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살았거든. 그 먼 거리를 말이야 매일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걔가 아침 1교시에 수업이 있잖아. 그럼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새벽 5시에 일어났지. 왜? 그때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걔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걔랑 그렇게 사랑을 했다. 아우, 나 진짜 걔한테 안 해준 게 없지. 남편은 20살에 만난 첫사랑에게 한눈에 반했었다고 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갑내기라는 걸 알고 친구들의 도움을 빌려 자연스레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찜하기 위해 고백도 학교 캠퍼스에서 했다는 얘긴 남편의 최고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형의 비상금으로 산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그녀에게 나랑 사귀자 고백했던 날을 떠벌릴 때면 표정이 아주 드라마 주인공 나셨다. 내가 걔 때문에 군대에서 말이야 매일 악몽을 꿨어. 내가 나 없이 나 없는 사이에 누가 채갈까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내가. 그래서 군대에서 살이 7kg나 빠졌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걔한테 내 20대를 다 줬다. 아, 진짜 20대를 다 줬네 내가.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 잘해야 돼. 모르면 양심이 없는 거야 이거는. 남편이 나를 붙잡고 지 첫사랑 얘기를 주절주절 떠드는 이유, 그 첫사랑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한테 못마땅한 게 있을 때마다 옛날에 잘했던 얘기를 끄집어내며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다. 자기야, 내가 그때 좀 잘했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나 좀 챙겨주라.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남자는 클수록 애가 된다고 하더니 우리 아들도 안 쓰는 때를 왜 저렇게 쓰는가 싶다. 지금껏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무슨 사랑을 뭘 어떻게 달라고 저러는지 참 모르겠는 그런 오후다.

네, 박효 씨 그리고 피처링의 서인구 씨가 함께한 러브 바리스타였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뭐 첫사랑의 이야기를 남편분께서 쭉 늘어놨습니다. 뭐 군대에서 말이야 매일 악몽을 꿨어 내가 여기까지 쭉 하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정신줄을 어디다 놓은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아주 깜빡 속았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떤가요 사연? 이제 막 듣기 시작했는데 왜 사연 속 남자분의 안부가 염려될까요? 아내 앞에서 첫사랑 얘기해도 돼요? 라고 9638님 사연 다 안 들어도 화나네. 아, 안 들어도 화가 납니까? 저 남자인데도 화납니다. 그 여자한테 가라고 하세요. 끝까지 안 들으신 거야. 깜빡 속으신 거지. 저 이번처럼. 1323님. 이선아님. 반전이네. 정신 나간 거 아님. 아내 앞에서 첫사랑 얘기 못하죠. 크크크 하셨고. 1052님. 크크크 그러니까 살려두시는구나. 첫사랑이 나라서. 그리고 4999님. 남편 너무 귀여우시다 하셨어요. 대반전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콩을 켜고 계속 듣는 중이라고 이종숙님 보내셨고 이윤서님 콩디 목소리로 제 사연이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윤서님 그리고 남편분 생사 확인 되시나요? 라고 봄날의 뱃살님 보내주셨고 아우 너무나 잘 계십니다. 그 첫사랑이 아내분이어서 그리고 쌍문동의 우리 신기부님 아유 아주 그냥 매를 보시네요. 매를 버신다 하셨고 남편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연들 정말 많습니다. 아우 이건 그 여자가 이 여자네 자랑이신가요? 아 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또 이런 후기를 또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뭐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의견들 보내주셨고 전생의 나라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요. 홍정아님도 찾아주셨습니다. 이래서 전생의 나라를 구했어야 합니다. 안희로님도 또 한 줄 남겨주셨어요. 오늘 어떤가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욱했다가 아주 웃음으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윤익희의 사랑 느낌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쭈니님, 쿵디 언니, 저는 수영 강습 받고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초초초 초급반이라 이제 물에 뜨는 정도이지만 마음만큼은 바다 수영도 가능하답니다. 꾸준히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쭈니님. 5275님, 와이프 픽업하러 인천공항 가는 길입니다. 영종대교 건너는데 바다 윤슬이 너무 예쁘네요. 여름휴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어우, 햇빛이, 이 달빛이 물 위에 비춰서 반짝반짝이는 이 윤슬 진짜 이쁘죠? 아름답죠? 우리 또 와이프 픽업하러 가신다고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덥네요. 저희 조카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해서 아가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합니다. 아가 힘내라고 응원 부탁해요. 너무 예쁘겠다. 저도 힘냈으면 좋겠네요. 응원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7482님 주셨고요. 공디 오늘 퇴근하고 회사 동료들과 치맥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른 퇴근하고 싶네요. 들뜨셨어. 우리 최강수님. 그리고 8551님, 뽀녀니 42살 워킹맘입니다.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자면 금방 기력회복이 되었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기초 체력을 조금 올리셔야 할 듯 하죠. 그리고 8276님, 이보님 라라랜드 찐팬이라고 문자 주셨고 오늘도 역시 콩디의 유치원 선생님 같은 말투, 목소리, 흥겨운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6130님 감사합니다. 콩디 언니, 저도 손 들고 있습니다. 보라를 보시면서 손 들고 있나 봐요. 언니가 이름 불러주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콩디 언니, 오늘도 스타일 최고 하시면서 허연서님도 찾아와 주셨고 지현정님, 박하나님, 6334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버스에서 넘어져서 수술을 하시고 재활하고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걷는 게 불편하시대요. 어머님 빠른 케어 있으시길 저 이번도 기도하겠습니다. 9399님도 보내주셨어요. 9073님, 임소정님, 선우희님, 2512님, 경산에서 옷가게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8352님, 6072님, 쌍둥이, 육아 중인 둥이파파님 주셨고, 유윤미님, 오정희님, 퇴근길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콩디 목소리 듣고 급 글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수진님 너무 귀여워. 콩디 뽀니 언니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랬더니 우리 천은경님, 이번 언니 저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0: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2: 그럼 이건가?
3: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4: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2: 어허, 잘 찾아봐라.
5: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6: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7: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2: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8: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6: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2: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6: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아버지께 뭘 좀 부탁드려야 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엄마에게 먼저 SOS를 쳤던 경험.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민망해서 아이들을 앞세웠던 적. 또 직장 상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 동료들과 함께 했던 경험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은 혼자 먹어도 어제 있었던 서러움을 혼자 삼키기는 힘들고요. 잠은 혼자 자도 가슴에 난 상처에 밴드를 혼자 붙이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다독여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부민입니다.

Let's Come Together. 선플래시의 노래로 KBS 라디오 밥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물건을 잘못 사서 환불하러 갈 때도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이나 이웃이 따라 나서줄 때 훨씬 힘이 나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거, 내 편이 되어서 뭔가를 같이 해준다는 건 늘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그대 곁에서 음악을 같이 들어드릴게요. 저와 같이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실까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오시는 길은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잘 듣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PH로 시작해서 AN으로 끝나는 그대는 귀여운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곁에서 잘 들어주시는 그대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베지스의 베리 기백에 발탁이 돼서 가수로 데뷔한 실력파 뮤지션이죠. 타리 데사리오와 케이스 앤더 선샤인 밴드의 리더인 케이씨가 함께한 곡이에요. Yes, I'm ready 하고요. 스티븐 비숍입니다. On and on.

Pops Today에서는 딸이 대사리오한 케이스의 Yes, I'm Ready, 스티븐 비숍의 On and On 들어봤습니다. 비틀즈는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된 1960년대 전 세계 다중음악의 흐름을 바꿔놓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죠. 또한 이들은 단순한 밴드를 넘어 자신들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직접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하나의 레이블을 세우기도 했어요. 바로 애플 레코드입니다. Pops Today. 1968년 오늘은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가 미국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 자신들이 설립한 이 레이블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날이에요. 애플 레코드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과 창작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비틀즈의 실험 정신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또한 예술가들이 거대 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주고자 했던 그들의 꿈이 담긴 레이블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애플 레코드의 첫 번째 싱글 비틀즈의 Hey Jude하고요. 애플 로고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앨범 The Beatles 화이트 앨범 가운데 Oblada, Oblada 들려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팝스 투데이에서는 비틀즈 헤이 주드와 오블라디 오블라다 들어봤습니다. 5월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주위에는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도 너무 고맙고요. 여전히 밥은 잘 먹었냐고 전화를 주시는 부모님도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이나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게 잘 이끌어준 사람들 생각도 나서 고마운 마음이 불쑥불쑥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말 대신에 음악으로 고마워요라는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잔잔한 멜로디 속에 담담한 고마움을 전하는 노래, 다이도의 Thank You. 그리고 조금은 다른 방식의 감사의 노래죠. 지나온 사랑과 경험까지도 나를 만들어준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옛 남자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노래,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본조비의 Thank You For Loving 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눈앞에 뜸틀이 있습니다. 한번 넘을 때마다 뜸틀의 높이는 높아지고 내 키보다 높아지는 뜸틀 높이에 겁이 납니다. 도움닫기 없이 뜸틀을 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뜸틀에 부딪히기도 하고 뛰어올라도 걸리기도 하고 넘어도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도움닫기는 넘을 수 있을까 싶었던 높이의 뜀틀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들에 겁먹지 말고 달려가서 도움닫기를 해보세요. 지난 실패의 경험을 잊고 당신의 땀과 좌절과 그걸 넘어온 당신의 노력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이번 뜀틀을 넘어서 꼭 보여주세요. 다시 힘차게 도움닫기 하는 당신이 참 멋집니다.

사실 우리는요, 뛰어보기도 전에 겁먹는 순간이 많습니다. 눈앞에 뜸틀이 산처럼 높아 보여서 넘어보기도 전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멈춰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도움닫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는 당신, 그 모습을 응원해 드릴게요.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김수민님의 인생은 뜸틀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렸고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늘 라스엑스의 Start Working, 마시멜로와 앤 마리가 함께 부른 노래죠. Friend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식 감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죠. 장프랑스와 모리스의 Pas de slow pour moi, 나에게 slow, 느린 춤은 어울리지 않아 들려드릴게요.

장 프랑스와 모리스 파드 슬로우 풀모아 나에게 슬로우 느린춤은 어울리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느린춤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빠른 춤이 어울린다는 얘길까요? 그대에게는 어떤 춤이 어울리세요? 생각해보니 어울리다라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말 같아요. 서로 잘 맞다, 조화롭다라는 뜻이죠. 내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어울리는 모자가 있고 어울리는 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어울리는 것들 속에서 행복하세요. 웸의 Careless Whisper 오늘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같은 포인트에 부글부글 화가 나고 같은 순간에 빵 웃음이 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쿵짝쿵짝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일단 저, 유디 한 명은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다는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르세라핌의 핫 듣고 오셨습니다. 끊는 점이 같은 사람. 아 근데 진짜 뭔가 화내는 포인트가 같고 빵 터지는 포인트가 같은 사람들끼리 특히나 더 금방 친해지고 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살짝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T 성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T 성향이긴 해도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는 늘 오픈 마인드입니다. 공감을 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차근차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끊는 점이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포인트 그리고 좀 웃게 되는 포인트가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나 봐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친구들이랑 같이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때 웃으면서 지내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빵! 하고 웃으셨나요? 고민이 있다면 뭐든지 다 털어놔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페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페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선우정아 상상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KBS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꼭꼭꼭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0104님께서요. 아, 저 좀 살려주세요. 가족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부엌 하수구가 역류를 해서 부엌, 거실, 현관문 앞까지 온통 물바다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이 1층이거든요. 위층에 있는 누군가가 음식물을 그냥 하수구에 쑤셔버렸나 봐요. 하, 언제부터 이런 건지 냄새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남편이랑 지금 도착하자마자 걸레질하고 있어요. 우엑.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와,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물바다가 됐네요. 아, 근데 아, 여행 마치고 진짜 아, 드디어 집이다. 야, 집이 최고지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 이렇게 물바다 돼 있으면 너무 너무 힘 빠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아. 아니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 하수구가 역류를 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아, 어떡해요, 0104님. 에이. 아, 그 와중에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 상쾌한 아침에 보내주신 게 너무 어떡해. 진짜 위로받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떻게든 기운 내시라고 달달한 카라멜 라떼 두 잔 보내드릴게요, 0104님. 아니,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음식물을 하수구에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떤 분인지 제가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 아유, 진짜 고생하셨어요, 0104님. 차연우님께서는요. 대전으로 출장 가요. 오랜만에 기차 타고 가니까 새롭네요. 가끔 이렇게 출장 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유명 빵집도 들러서 빵 잔뜩 사올 거예요. 히히. 아, 또 대전이 제가 첫 직장이 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압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었어요. 네. 대전 진짜 좋죠. 근데 제가 살 때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으니까 KBS 대전의 기상캐스터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성심땡이 뭐 유명하긴 했지만 지금만큼의 열풍은 아니었어요. 대전이 빵의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빵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자취하던 그 오피스텔 앞에 성심땡이 있어서 매일매일 진짜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샌드위치 있어요. 브리치즈 들어간 샌드위치. 그거를 진짜 열심히 먹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브랜드가 엄청 빵 뜨더니 대전이 빵의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있었을 때 줄을 안 서가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도 들면서도 아, 나 있었을 때 이렇게 빵집 많이 생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드실 거예요, 연우님? 저는 아, 그 시로 시리즈 먹어보고 싶어요. 그 케이크, 네, 딸기 시로, 말차 시로 이런 거요. 네,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요. 아, 아니구나, 출장 가시는 거구나. 출장 잘 다녀오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10cm의 서랍, 그리고 적재,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10cm의 노래 서랍, 그리고 적재,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들려드렸습니다. 7619님, 여름맞이 향수를 사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에요. 상큼하고 상쾌한데 물냄새는 안 나는, 너무 독해서 머리는 안 아픈데 흔하지 않은 나만의 향수를 찾고 싶은데 정말 어렵네요. 아, 향수, 저 진짜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딱, 아 이거 근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어떡하지 진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딱 7619님 같은 생각으로 장만한 향수가 있는데요. 코코넛 향을 좋아하신다면 그 해변에서, 제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긴 했는데 말리부 같은 데서 뭔가 그 해변가의 코코넛 향과 그 바닷가 향이 느껴지는 향수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물냄새 나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코코넛 향이어서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상큼해요. 첫 향이 되게 상큼하고. 아, 제가 힌트를 어떻게 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름 코코넛 향수. 근데 조금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네. 비싼 여름 코코넛 향수.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저도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문영숙님. 큰 딸이 용돈으로 50만 원이나 줬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좋을까요? 딸은 미용실도 가고 쇼핑도 하라는데 그렇게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아 부럽습니다, 영숙님. 아 저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50만 원으로? 요즘 같을 때는 주식 어떠세요? 네. 유명한 요즘 좀 5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네, 또 장이 워낙 좋으니까 보고 있으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소중하게 준 용돈이었지, 네, 새록새록 기억을 할 수 있고. 오름 아닌가? 근데 또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으려나? 조금 대형주를 사시는 거 어떨까? 네,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근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엄마한테 용돈 드릴 때는요, 그냥 저금하지 말고 제발 저축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또 드리면 되는데요, 뭐.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드리는 건데요. 우리 영숙님 하고 싶으셨던 거, 뭐든지 다 하세요. 펑펑 그냥 써버리셨으면 좋겠네요. 아, 같이 노래 듣고 올까요? 박선주, 김범수가 함께 부른 남과 여, 그리고 가인과 주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요한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4위와 3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4위는 악뮤의 리바이예요. 저희가 어제 차트 7위로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악뮤의 노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심지어 리바이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가 같은 앨범에 수록된 더블 타이틀곡이라는 점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3위는 정은지 씨의 하늘바라기가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는 정은지 씨의 첫 솔로곡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가사가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인데요.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악뮤의 리바이, 정은지 하늘바라기.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4위 악뮤 리바이 그리고 3위 정은지 하늘바라기 들려드렸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수분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진짜. 특히 정은지 씨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사랑을 담긴 노래를 쓴다는 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진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아 저도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 이렇게 좀 유명해져서 부모님 이렇게 좀 어깨 으쓱하게 해드리고 아 좀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 이런 얘기 주변에 하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너무 소소하네요. 아무튼 우리 악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함께 듣고 왔어요. 김재공님께서요. 애가 자꾸 도마뱀을 키우고 싶다고 난리예요.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갑자기 도마뱀에 꽂힌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니고 도마뱀이 왜 키우고 싶은 걸까요? 개미도 징그럽다고 까무러치는 녀석이 제 자식이지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 근데 제가 그 대구에 있었을 때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집에서 도마뱀을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마뱀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도마뱀 생각하면 되게 징그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겁도 많고 촉감 같은 게 되게 좀 너무너무 작고 귀엽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스타일리스트 분의 도마뱀을 한번 보고 실제로 진짜 거짓말 실제로 대구에 있으면서 자취하니까 나도 도마뱀 한번 키워볼까 해서 도마뱀 체험 카페 막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종류별로 도마뱀을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갔었어요. 아 근데 얘네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환경이 조금만 변하거나 뭘 못 챙겨주거나 하면은 되게 쉽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살기도 하고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포기했었어요. 네,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튼 도마뱀 은근 매력 있어요. 파충류 좋아하시는 상아 가족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좀 이런 특이 취향 네. 강아지, 고양이 아니고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어쨌든 도마뱀은 귀엽지만 키우기는 살짝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주우님께서는요. 휴대폰 잃어버린 지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내 기기 찾기 기능을 써봤더니 중국에 가 있네요. 핸드폰아 엄마 여기 있는데 왜 혼자 거기 가 있니? 어쩌다가... 아 근데 최신 폰이신가 봐요. 아 어떡해 중국까지 가가지고 아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하다. 내 기기 찾기 기능 이거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쨌든 휴대폰을 전원을 킨 거네요 그러면. 아 어떻게 하셨어요 주우님. 새 폰 장만하셨나요? 이참에 그냥 더 최신 폰으로 장만하세요. 아 근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진짜 마음 아픈데. 아 저는 아 너무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아 연출일 수 있는데 아직 휴대폰을 잃어버려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이 감정이 살짝 상상이 안 돼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너무 막 막막하고 힘들 것 같아요. 셀폰으로 예쁜 걸로 하나 장만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식스펜스 난더 리처의 키스 미 함께 듣고 올게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노래 Kiss Me 들려드렸습니다. 아이디가 최애는 군밤님. 제가 구황작물 킬러거든요. 감자, 고구마, 밤 너무 좋아하는데 다 탄수화물이 높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라 이래서 살이 찌나 봐요. 깔깔깔깔깔. 아, 구황작물 너무 좋죠. 아니, 누가 고구마 보고 다이어트 식품이래, 진짜. 고구마 먹으면 살 진짜 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 속았잖아요. 고구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자파예요, 고구마파예요? 저는 완전 고구마파. 근데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서는 최애가 군밤이라고 하시네요. 아, 제가 그 운전하기 전에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저희 그 역에 나오면은 항상 제가 퇴근하는 그 시간에 군밤 아저씨께서 계세요. 근데 그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버스 정장 바로 옆에 있는데 항상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또 7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9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아 뭐 저녁 대신 먹지 뭐 하고 군밤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아 걔네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밥 대신 먹어야 살이 안 찐다. 네, 구황작물 맛있지만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황작물 킬러이신 최애는 군밤님께 기분 좋으시라고 고구마 라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태연의 불티 띄워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하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저희는 1부 마지막 곡으로 미연의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팝 발라드 곡을 통해서 유용한 문장들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고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세 번째, 흔들리고 싶지 않아. 미국 아티스트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 Don't Smile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202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Don't Smile. 아, 미소 짓지 마, 웃지 마 정도의 제목이 되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굉장히 몽환적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Don't smile. 웃지 마. Because it happened, baby. 좋았던 기억이라고 웃지 마. 네, 의역을 해볼게요. Cry because it's over. 뭐래요? 끝났으니까 울어.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유명한 이별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Don't cry because it's over. Smile because it happened. 라는 문장이에요. 해석을 하면 끝났다고 울지 말고 있었던 좋은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웃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서는 지금 반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웃지 마. 끝났으니까 울어. 네, 이처럼요. 이해되시죠? Don't smile because it happened, baby. Cry because it's over. 네, 정확하게 파악되셨죠? Oh,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자, 이 부분 be supposed to 라는 구조도 잘 들렸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명확하죠?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Every time you hold her. 그녀. 다른 여인을 안을 때마다 너는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꽤 또박또박 알려주고 있는 가사였는데요. My heart is heavy now. 들으셨나요? My heart is heavy now. 맞아요.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My heart is heavy now. 그러면서 It's like 100 pounds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100파운드 같아.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100파운드면 환산을 해보면 한 45.4, 예, 그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되겠습니다.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자, 이 가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마음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네가 나를 shut me down, 밀어내던 방식보다, 밀어내던 속도보다 마음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shut down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닫다, 꺼버리다, 작동을 멈추다 라는 해석이 되죠. shut down.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he store shut down. 그쵸? Shut someone down 이라는 구조로 지금 가사 속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의 말을 끊다. 그 다음 상대를 무시하다. 차단하다. 관계를 닫아버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뭐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면 push me away 혹은 뭐 ignore me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shut me down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나를 밀어낸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문장 한 번 더 알려드리면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네가 나를 shut me down, 차단하고 관계를 닫아버리고 나를 밀어냈던 방식보다,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I think I need a shower. 나는 씻고 싶어. My friends are taking shots. 내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Are taking shots? 술을 마시고 있대요. You think it's happy hour? 너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 For me? 근데 나에겐 it's not. 그렇지 않아. 라는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흔들리고 싶지 않아 라는 말 찾아보세요.

네, pour my feelings in the microphone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에 pour my feelings라고 했으니까 내 감정을 전부 쏟아낸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감정을 쏟아낸다는 거죠. Pour my feelings in the microphone. I stay in. 나는 어떤 상태예요?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I stay in. And when the girls come home,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면 I want one of them to take my phone.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내 폰을 가져가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Take my phone and lose your number 이라고 했습니다. 아, 왜 친구 중에 하나가 나의 휴대폰을 가져가면 좋겠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죠. Lose your number 이라고 했으니까 내 폰을 가져가서 너의 번호를 지워버리면 좋겠다 라는 뜻이었어요. I don't wanna be tempted. 이 가사죠. 미션 문장.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아. 나는 유혹받고 싶지 않아.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Be tempted. 이게 유혹받다, 다시 끌리다에 해당하는 구조잖아요. I don't wanna be tempted. 나는 다시 유혹받고 싶지 않아.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아. Pick up when you wanna fall back in. 자, pick up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화를 받다 혹은 뭐 걸다, 연락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pick up when you wanna fall back in. 그리고 이 끝부분에 fall back in이라는 것은요. 다시 빠지다,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pick up, 연락해 라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You can fake it, but you know I know 라고 했습니다. Fake it라는 부분은 감정을 속이다, 아닌 척하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You can fake it. 너는 괜찮은 척할 수 있겠지. But you know I know. 하지만 내가 아는 거 너도 알잖아 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쵸,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Sabrina Carpenter의 Don't Smile.

그럼 확실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자, 특히 be supposed to라는 구조를 활용을 했었죠.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그쵸, 이거였어요.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You can't just forget me like that. 이런 말과도 통하겠죠. 너는 나를 그런 식으로 잊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이거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죠? My heart is heavy now. 였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거워. 라는 표현이고요. My heart feels so heavy right now. 이런 버전도 가볍겠죠? My heart feels so heavy right now. 가뿐하게 이렇게 짤막한 문장 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흔들리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e tempted. 유혹받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 don't wanna go back to you. 이 말도 가능하겠죠? 대체 문장으로 I don't wanna go back to you. 너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be tempted, 유혹받다 라는 구조를 통해서 I was tempted to text her. 이런 문장도 실용적인 문장일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You're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My heart is heavy now. My heart is heavy now. My heart is heavy now. 세 번째, 흔들리고 싶지 않아.

만에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최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세상이 빙글뱅글 돕니다 돌아요. AOA의 빙글뱅글 신청합니다. 빙글뱅글. 아우 영님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구구구구.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술 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AOA의 빙글뱅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007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옆집에서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깜짝깜짝 놀래요. 출근하기 되게 싫은가 보다. 모모랜드의 뺨 신청할게요. 아, 얼마나 출근하기 싫으면은 소리까지 지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0073님 같이 소리 질러보시는 건 어때요? 네, 그러면은 아마 덜 지르실지도 몰라요. 깜짝 놀라서요.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모모랜드의 뺨.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박준하님. 오늘 여친이랑 손정원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갈 거예요. 부럽죠? 우하하하. 청아 롤러코스터 신청합니다. 아니 여친이랑 가는 것도 부러운데 손정원 셰프 요즘에 식당 예약하기 진짜 힘들지 않나요? 너무 부럽습니다. 준하님 신청곡 들려줄까 말까 들려줄까 말까 들려드립니다. 청아의 롤러코스터.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 볼 텐데요. 김은희님께서요. 똥배 빼는데 훌라후프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똥배 피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 훌라후프 아시나요? 그냥 민자 말고요. 이 오돌토돌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게 진짜 효과 만점이래요. 저도 안 그래도 근데 저랑 좀 통하셨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똥배 훌라후프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엔 아마 그 오돌토돌한 게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또 어렸을 때는 훌라후프를 열심히 해도 뭐 귀엽네 이러고 샀는데 지금 제가 동네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기에 살짝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은희님 문자 보니까 한번 갑자기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똥배 잘 해결하시고요. 국진태님께서는요. 동네 뒷산 오르고 있습니다. 아내랑 함께 하는데 건강해진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쭉 건강합시다. 너무 이렇게 훈훈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요즘에는 아침 시간대에 해가 떠 있어서 뒷산 오르실 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특히 아침에 이제는 뭐 날이 더워져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살짝 좀 서리까지는 아니지만 촉촉해질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나뭇잎 같은 게 되게 미끄러울 수 있어요.

있어서 그 운동화 같은 거잘 신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안전 조심하시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김은희님, 국진태님께 운동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 앤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라라슨의 크러쉬.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흘러가자.
1: 아, 유원 씨랑 출장 온 건 처음이네. 아, 아침부터 고생했어.
0: 아,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방법 있나요, 뭐.
1: 아, 참 그 유원 씨가 아이 성격이 좋아. 어? 간단하게 뭐 좀 먹을까? 아침 안 먹고 왔지?
0: 네. 아, 과장님도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제가 그럼 얼른 식당 한번 찾아볼게요.
1: 에헤, 그 뭘 그런 걸 찾고 있어. 그냥 가면 돼.
0: 아, 아닙니다.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아씨,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어디 가지? 이 시간에 문 연 데도 없을 텐데.
1: 저기 택시 온다. 저거 타고 가면 되겠다.
0: 아, 그러면은 택시. 아, 그럼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택시까지 타고 가자고? 그럼 최소 20분 거리인데. 파스타를 아침부터 먹을 리가 없잖아. 아구찜? 아구찜은 매운 거 못 드시는데.

0: 아유, 안녕하세요, 기사님. 아, 저희 밥 먹으러 가려는데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1: 아, 기사님, 저 맛집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0: 아유, 서울에서 하시오? 아, 그러면 내가 저 데려다 드릴 테니까 한번 잡숴봐요. 그 참 맛있어 거기.
1: 네? 저희 어디로 가는데요?
0: 유원 씨 어때요? 괜찮지?
1: 와, 진짜 과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0: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추천하는 맛집이 진짜 찐 맛집이라니까. 식당 알아보는데 괜히 시간 쓸 필요 없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1: 와, 과장님 오늘도 제가 과장님께 한수 배웁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그래, 아예 춘천까지 왔는데, 아유, 내가 오늘 법카 쏜다. 많이 먹어.
1: 진짜요? 사장님 저 공깃밥 하나 추가요.

0: 검정치마 Follow You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흘러가자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아 진짜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냅뒀을 때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저는 솔직히 성격상 다 좀 미리 계획을 하고 좀
0: 파워 제이시잖아요.
1: 좀 그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0: 네.
1: 근데 막상 또 갔는데 그날 뭐 가게 사정이 생겨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0: 대안까지 계획하시잖아요.
1: 그래서 2안 3안을 만들긴 하는데
0: 이제 아마
1: 근데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상황이 막 변수가 생겨서
0: 그럼 어떡해요?
1: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허유원 아나운서는 그냥 막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0: 네. 전 사실 진짜 만약에 이 사연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날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전 당황하지 않고 먼저 기사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맛있는 데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생각해봤던 게

0: 사실 다른 회사의 막내 분들은 그 막내들이 그 음식점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는 아나운서실에서는 보통 선배들이 더 열심히 찾아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거야. 당신이 아, 그냥 저 아무거나 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아, 괜히 선배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0: 아 그런 거였구나.
1: 뭐 먹고 싶은 거 있니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아 저희는 다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0: 아, 전 그래서 되게 난 좋은 환경에 있구나 이렇게 갑자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1: 그 선배님들이 물론 잘해주시긴 하지만 네. 그 저희 동기 중에도 이혜연 아나운서가 또 굉장히 또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0: 아 맞아요.
1: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네 명이서 공동 그 분배를 하거든요.
0: 네.
1: 항상 이제 이현 아나운서가 다른 세 명이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해놓습니다. 예.
0: 맞아,
1: 너무 계획적이라서.
0: 맞아.
1: 예. 그 막내인데 항상 저희를 이제 혼내요. 그래서 네. 고마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0: 저 항상 생각하는 게 예원 아나운서가 없었다면 50기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을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학자 나셨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신문 보고 애늙은이에요 완전.
0: 아무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맛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맛집 많이 아는 편이에요? 어때요?
1: 저는 그래도 가본 맛집은 표시를 하고요.
0: 네.
1: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0: 다 잘 먹지 않아요?
1: 저는 다 잘 먹죠.
0: 미식가는 아니시잖아요.
1: 아 근데 미식가는 네. 아닌데 네. 최저는 낮거든요.
0: 네.
1: 근데 최고는 높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1: 그래서 다 웬만하면 괜찮은데 네.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데 좀 드물어요.
0: 그럼 이 근방에서 좀 괜찮은 데가 있었어요?
1: 아 최근에 제가 네. 어제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점을 친구가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29,000원짜리 네. 점심 오마카세를 갔는데 너무 괜찮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여의도예요?
1: 예. 저녁은 39,000원이에요.
0: 우와!
1: 그 저는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요.
0: 네, 다음에 같이 가는
1: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네,
1: 끝나고.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이야기가 잠깐 이상한 대로 샌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는 음식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1: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0: 자, NCT 위시의 O to Love 함께 들을게요.

NCT Wish의 노래 Ode to Love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5241님께서요. 집에서 혼자 앞머리 자르다가 망했어요. 너무 짧아져서 눈썹이랑 이마가 훤히 다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출근 못할 것 같아요. 퇴사할까? 아 죄송해요. 갑자기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어떡하죠? 앞머리 가발 하나 지르시는 거 어때요? 저는 이제 앞머리가 없는데 앞머리 자른 머리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앞머리 가발을 한번 사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고 막 주변에서 사람들도 다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짧아진 앞머리랑 잘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될 텐데 아 너무 짧으면 핀으로 안 되는데 실핀으로 어떡하지? 아 처피뱅도 유행 지났는데 어떡하지? 앞머리 가발 가장 추천드려요. 5241님. 아 그럴 때 진짜 너무 짜증나. 왜냐면 자를 때는 잘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딱 잘랐을 때 확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초등학생 때인가? 아예 진짜 바보 같은 발상을 한 게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정수리까지 짧게 잘라본 적 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머리 가발 하나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장만하시는 걸로. 네. 노래 띄워드릴게요. 로꼬 민니 나도 오케이.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뉴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나제입니다.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 셀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나는 머려 버릇이 하나.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요란한 봄비가 지나고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아래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회덕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으로 무주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서대전 분기점 부근 1차로와 더 가서 북대전 부근 2차로

0: 2차로에서는 각각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맞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중에서 5월 14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낙원 같은 아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5603님, 1999님 신청곡이었어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7356님이 저도 좋아하는 곡이라 볼륨 업 시켜서 들으며 오이 따고 있어요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 요즘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죠. 마지막에 그 새소리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최성만님, 굿모닝입니다. 오늘부터 낮 더위가 30도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출첵이요 하셨네요. 오늘 오후에는 그 소나기 오는 어떤 남부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아, 전국적으로 지금 기온이 오르는 것 같아요. 최우미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높다고 해서 아예 재킷 없이 출근합니다. 몸이 가볍네요 하고 낮 동안에 더워진 기온에 대비해서 그렇게 가볍게 출근하셨군요. 저도 지금 오늘 반팔? 뭐 완전히 반팔이라고 하기엔 그런가? 7부 얇은 블라우스 입었고요. 가볍게 혹시나 몰라서 아주 가벼운 재킷을 들고는 왔는데 아마 오늘 하루 동안 입을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강규철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김가람님, 출첵이요. 목요일이 금요일 같은 건 출근하기 싫어서겠죠? 오늘도 금요일 같고 내일도 금요일 같고 그러면 계속 주말을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데요. 김은님, 날씨가 7월처럼 덥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603님, 출첵해요. 오늘 아침 배달하는 도중 장미가 많아 사진으로나마 보내드려요 하고 장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담장 앞에 피어있는 장미나무인데 와, 이 색깔 장미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진분홍색 장미예요. 아, 참 예쁜데요. 이 아침 풍경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호님, 우아조 좋은 아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유희님, 굿모닝이에요 경화님. 이렇게 모두 인사 주셨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고민들 보내주세요. 제가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오늘의 고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0996님 강사인데요. 수강평가 5점 만점에 4.7점 받았습니다. 뿌듯하네요. 축하해 주세요. 김경현님, 드디어 결혼 6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요즘은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축하해 주세요. 서정욱님, 생일입니다.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사무실 도착해서 우아조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1435님, 동생네 부부의 임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경진아, 네가 엄마가 된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다. 축하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보니엠의 써니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저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생일, 기념일, 결혼, 임신, 이사 등등등 축하받고 싶은 일 전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세요. 오, 성형국님, 당진에 안개가 많이 꼈다고 하네요. 안전운전하라고 경아님 전해주세요 하고 말씀 주셨어요. 인근 지나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신 성형국님 감사합니다. 이동규님, 오늘 체육대회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종목에는 꼭 승리만이 있기를 하고 아주 당찬 포부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참여하세요? 뭐 전 종목 다 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어떤 종목이 뭘까요? 승리의 지배자가 되시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4352님, 아침부터 라디오 방송 진행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지영 사랑해 말씀 부탁합니다. 이지영 사랑해! 라는 4352님의 외침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4314님, 종로 3가를 지나네요. 오늘 휴무라서 전철 타고 강화 친구 집 가요. 다음역 지나 시청서 내려 2호선 타고 신촌역에서 강화행 버스 탑니다. 잘 다녀올게요. 가시는 발걸음 발걸음 지금 뭔가 설렘이 묻어나네요. 글만 보는데도. 뭐 지하철 타고 가시니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종로 상가하니까 제가 요즘에 한 달여 넘게 종각 쪽으로 계속 녹음할 일이 있어서 좀 갔었는데 청계천 부근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도 좋고 어디 여행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못 가고 있다가 그 부근 일대 보면서 여행 온 기분이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지나다녔었거든요. 그런데 4314님은 더 좋은 곳 가시네요. 강화를 가시는군요. 친구분 반갑게 만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1391님, 15년 차 전업

주부입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교육 들으러 가는 길에 응원받고 싶어 문자 드려요. 내일이 시험인데 척 붙어서 늦깎이 사회생활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저는 일 중에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업의 꽃이 보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격증 그 취득 공부 파이팅이고요. 내일 시험도 원하시는 대로 척 붙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 드립니다. 꼭 소식 전해주세요. 1391님.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상상해보죠.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106.1 숫자가 보이는 하얗고 작은 라디오, 그리고 라디오 앞 파란 무늬가 선명한 접시 위에 놓여있는 껍질 벗긴 찐 감자 네 알. 엄마가 가끔 밥하실 때 감자를 넣으시는데 참 희한하다. 밥을 다 먹고도 또 감자가 맛있게 먹힌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감자찐 날은 늘 과식하는 날인데 그게 바로 오늘이다. 얼마나 포슬포슬할까 맛을 상상하니 침이 고인다.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맛있는 후식을 먹을 생각에 더없이 흐뭇한 기분으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0: It's all about love.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are loved.
1: 사랑은 맛있다. 휘성의 노래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061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그러게요. 감자도 탄수화물인데 밥 먹고도 감자 또 먹을 수 있고 또 감자는 조리 방법을 달리하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자는 맛있는 거죠? 이현주님, 포슬포슬 감자 만나죠. 비 오는 날 퇴마루에 앞서 바글바글 머리 맞대고 동생들이랑 나눠 먹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하셨고요. 김미각님도 포슬포슬 감자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굿모닝입니다. 인사도 주셨어요. 감자 러버들 많으신 것 같네요. 모두 공감하시죠? 0614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9379님이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출근길 라디오를 틀자마자 흘러나오는 노래 그대 떠난 후 동고 베이비 딱 이 부분 들으셨나봐요. 아까 이상한 노래 들으시고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는 날은 하루가 즐거워요. 아 기분 좋게 시작하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기뻐요. 0698님 차를 가지고 다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방금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교통카드 잔액 부족. 엄청 뛰었건만 간발의 차로 놓쳐서 땀만 많이 났네요. 휴, 경아님 시원한 커피 선물 원추요. 사연 읽다가 저도 약간 헛걱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더워요. 뛰지 마세요. 원하시기도 했지만 그 땀 식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민정님, 늦은 저녁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아침이에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의 컨디션을 조절해봅니다. 이 말씀 참 좋은데요. 마음의 컨디션을 조절해본다. 그렇게 결심하셨으니 그렇게 되겠죠. 김경숙님,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선종이 발견돼 바로 입원해서 제거했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알고는 왜 숨겼냐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괜히 마음 짠하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아우, 제거하고 지금은 이제 몸 괜찮으시죠? 아, 참 제가 김경숙님 입장일 때는 저도 그랬을 것 같고 또 따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거든요. 참 희한하죠? 서로 걱정하고 이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그 상황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행동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9698님, 20대 아들이 3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악착같이 돈 벌어 모으더니 드디어 첫 생에 자기 차를 뽑겠다고 하네요. 아들이 많이 대견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잘 해나가면 될 듯 하네요. 와, 멋지네요, 아드님. 이제 이 새 차 타고 어디든 흉흉 갈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발걸음도 그렇지만 마음도 어디로든 뻗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재님, 희망 퇴직하는 날 대출금 완납했어요. 이제 완벽히 우리 집입니다. 제 2의 인생 살려고 이직 준비 중이에요. 기운이 좋아 잘 될 것 같아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좋은 일 맞이하신 분들 많아서 참 좋네요. 이제 완전히 우리 집. 그 안정감과 뿌듯함 얼마나 좋으실까요? 응원 드리면서 우리 같이 노래 두 곡 들을까요? 데이브레이크의 셀리, 이어지는 곡은 코요테의 사랑공식.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우아조 식구들 뭐 때문에 고민이세요? 7970님, 원피스를 입을까? 얇은 청바지에 티셔츠 입을까? 심각해요. 아, 심각까지요? 그렇다면 이번 주 계속 쭉 기온이 높대요. 다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1%의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49%는 내일 입으시고요. 6055님, 카라반 빌려 캠핑 왔는데 고등어 숯불구이에서 아침 식사를 카라반 안에서 먹어야 하나, 시원하고 상쾌한 밖에서 먹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밖이 지금 파란 하늘에 그 초록 정경이라서 아, 밖에서 드시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네요. 근데 아,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거 보니까 좀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시려나. 김은주님, 아, 울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학교 선생님 면담 갑니다. 옷도 변변한 것도 없어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고민이네요.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라. 아유, 개구쟁이. 우리 에너지 넘치는 초이 아드님을 두셨군요. 8934님, 주말에 썸남과 한강 라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도시락도 준비하고 싶거든요. 저 요리 똥손인데 직접 만들지 사서 도시락에 예쁘게 담아갈지 잘 보이고 싶은데 직접 만들지

0: 등등 음식 먹고 도망갈까봐 고민이에요. 아휴, 정말 예쁜 사랑 하세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 사랑으로 커버가 될 겁니다. 안직화님, 아내가 자꾸 눈썹 문신하라고 유혹하는데 고민이에요. 눈썹이 없긴 한데 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네요. 어쩌죠? 의외로요, 여자들은 메이크업에 따라서 눈썹 모양이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의외로 남성분들의 그 눈썹 문신 만족도가 주변에서 보면 참 높더라고요. 고민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미리 그냥 이렇게 살짝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눈썹 문신을 하면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제이슨 무라지가 부릅니다. Geek in the Pink. 김성철님 신청곡이에요.
1: Yo, brother A to Z.
2: Yo, what's up, B?
1: Yo, what time is it?
2: Haha. It's long.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인데요. 전조등 켜시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아래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반포대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먼저 인천 방면 부천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신월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서울 쪽으로 신월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천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초정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입니다. 이범학 씨 하면 이 예능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출연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웃음을 주던 프로그램입니다. 퀴즈 아카데미에 문제 출제자로 출연하는 줄 알고 진지하게 2 더하기 2는 덧니죠. 3 더하기 3은 뭘까요? 이런 퀴즈를 내던 이범학 씨 모습

새록 기억나시죠? 어떤 예능일까요? 진행자는 이경규 씨였어요. 1번 몰래카메라, 2번 봉숭아 학당, 3번 괜찮아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5분 아니고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범학 씨 편이 전설로 남아있는 예능입니다. 이경규 씨가 진행자였던 이 예능 뭘까요? 1번 몰래카메라, 2번 봉숭아 학당, 3번 괜찮아요.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범학 시편이 전설로 남아있는 예능, 이경규 씨가 진행자였던 이 예능 뭘까요? 오늘의 정답 1번 몰래카메라였죠. 아, 정말 전 국민이 함께 엄청 봤던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2789님 1번 몰래카메라. 그때 그 풀어보는 재미에 일요일만 기다렸었죠. 어, 맞아요. 김영희님 오답 4번 양심냉장고. 이경규 씨가 또 진행하셨던 그 프로그램도 그 코너도 정말 인기 많았었죠. 김혁탁님 조경아 성우님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걸 선택하고 싶지만 정답은 1번 몰래카메라요. 어머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요? 아우 정말 김효탁님도 웃음 장벽이 낮으시군요. 저 같으시다. 웃음 장벽 1cm. 김일도님 1번 몰래카메라. 오 조경아님 이범학 씨 아세요? 당시 이범학 씨는 젠틀한 이미지로 지금 성시경님과 비슷한 느낌을 주셨죠. 여학생들에게 인기 짱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 약간 그것도 생각나요. 그 이 지금 그 2 더하기 2는 던이죠? 3 더하기 3? 그건 정답은 뭐였게요? 6입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었는데 GNP는 국민 총생산을 가리킵니다. 세 발의 피는 뭘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왜 제가 이걸 기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정답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0059님 1번 몰래카메라 저 그때 본방으로 직접 봤어요. 정말 너무 진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슨 원숭이 얼굴 그 표현하는 그 마임 있죠. 약간 그것도 하셨었어요. 이 동물이 뭘까요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아 참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몰래카메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는다는 것 자체가 전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보는 속는 걸 보는 것도 아주 유쾌하지는 않는데 아, 또 그때는 온 국민이 같이 보니까 아, 정말 막 깔깔깔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 박하정님, 기상청에서 기온 높다더니 햇빛도 강하네요. 선글라스 장착 후 출근합니다 하셨네요. 계절마다 여러분 준비물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름 준비물로는 선글라스 그리고 우양산 비와 햇빛을 다 막아야 하니까요. 우양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5월 들어서 이미 선글라스를 가방에 상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아, 햇빛이 이제 정말 강해져서요. 이민자님 벌써 더워요. 저는 모자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나이 먹으니 얼굴에 검버섯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모자 자주 써요. 어, 그쵸. 햇빛 강하다니까요. 선크림도 바르시고요. 어, 익명으로 부탁하신 분이 계시네요. 지난 주말 지인 결혼식이 두 개 있었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딸 결혼에 참석해준 분에게 축의금을 보냈는데 글쎄 다른 분에게 감사 인사가 왔어요. 잘못 보냈나 봐요. 축의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꼭 챙겨야겠다 생각하시는 그 분에게 오히려 못하셨군요. 빨리 하세요. 0467님 경아님 만개한 아카시아 꽃향기 맡으며 제 생일 자축 등산 중입니다. 이제 반백살 된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하시면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아카시아 정말 만개했네요. 너무 만개한 꽃사진을 보니까 정말 사진에서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오, 지금부터 맞습니다. 오늘이 가장 우리는 젊으니까요. 정순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조조 영화 보러 갑니다. 저번에도 혼자 영화 봤는데 두 번째예요. 혼자도 이젠 괜찮더라고요 하셨어요. 어, 그럼요. 저도 혼자 영화 보러 자주 가는데 어떤 영화 오늘은 보시나요? 요즘에 뭐 영화들 뭐 항상 요즘만이 아니죠. 영화는 항상 많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버스에 영화 광고들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어, 최근에 이렇게 보는데 마이클 잭슨이 영화로 개봉했더라고요. 마이클. 그 영화도 좀 궁금하던데 마침 이현주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 같이 듣죠. 빌리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이어서 들으신 곡은 또 다른 마이클 씨의 노래였어요. 마이클 부블레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화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184님 올해 초부터 셔플댄스를 시작했어요. 타고난 몸치 박치지만 두어 시간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무척 상쾌하고 즐거워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작은 공연에 곁다리로 끼게 되었답니다.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랑 단체로 나가는 거라 빠지지도 못하고 너무 걱정되어요. 민폐 안 끼치고 잘할 수 있겠죠? 민폐라니요. 같이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우 정말 즐겁겠네요. 이 그럼 뭐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댄스를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의지도 생기고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부블라 노래 들은 이유라서 그런가? 뭔가 1184님이 열심히 댄스를 하시는 그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은수님, 오늘 유치원 참여 수업이라 오전 반차 내고 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마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런 내용으로 많이 수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다녀오세요. 조경희님, 엘베를 탔는데 향수인지 냄새가 너무 좋아서 킁킁대다가 내렸는데 너무 궁금한 향이네요. 그녀 혹은 그의

향기가 남았군요. 엘리베이터에.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싹 누군가 지나갔는데 향이 너무 좋아. 아니면 옷이 너무 예뻐. 그래서 가서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향수 뭐 쓰셨어요? 아니면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게 궁금한데, 아, 이 소심한 대문자 아이, MBTI는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가서 물어볼까 싶기도 한데. 강보현님, 올해 전학한 아들 여름 하복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짜증을 내네요. 덥긴 하겠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는데 얼마나 짜증을 낼까요? 아들아, 어쩌냐? 내가 교복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냐? 어쩌냐, 정말. 조금만 기다리거라. 7205님, 병원 진료가 있어 거제에서 출발해 이제 막 서울 도착했어요. 어휴, 먼 길 오셨습니다. 남편이 차 몰고 친정엄마와 같이 왔네요. 셋 다 새벽에 출발해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병원 진료 잘 받으시고요. 이따 여유 있게 드세요. 운전하신 남편분도 고생 많으셨고 또 지금 그 어머니도 같이 힘주시러 오셨나 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3장 보내드릴게요. 신청곡도 듣고 커피도 받고 오늘은 딱 한 분을 위한 시간. 오늘 꼭 이 노래. 4000님, 4000님이네요. 한 시간 빨리 일어났더니 배에서 알람이 울려요. 달달하게 비비 밤양갱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 알람 어서 끄십시오.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비비 밤양갱.

0: 보면 점점 빠져드는 두 분의 말솜씨 오늘도 기대하시죠?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허남웅 영화 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우 오늘 들어오자마자 자리하시자마자 허남웅 평론가님이 그 비비의 밤양조
1: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0: 잠시만요.
1: 잠시만요. 밤찰떡.
0: 아, 그래서 아, 아니, 정말 오늘의 저기, 이 영화 이거 괜찮은 건가? 소개해 주시는 거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 일단 소개부터 해 주시죠. 아, 영화 소개해 주신 거니까
1: 게스트를 뭐. 위해서 좀 감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0: 우리 세상에 네. 비밀 영원한 비밀은 없는
1: 그런가요?
0: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하지만 뭐 영화는 네. 소개 잘해 주시니까 방영갱이나 찰떡이나 이런 건 헷갈리시지만 네.
1: 아, 영화는 소개 잘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영화가 아닙니다.
0: 그럼 뭔가요?
1: 8부작 드라마예요.
0: 오, 네. OTT 드라마인가요?
1: 네. 우리 항상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은 이렇게 속에는 뭔가 이렇게 막 화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잖아요.
0: 갑자기요.
1: 저는 지금 그분
0: 안에
1: 기분이 그러네요.
0: 불이 많으세요? 네. 아 어떡하지? 정말 네. 많이 품어드려야 되는 네. 분이야.
1: 제가 준비한 작품 성난 사람들 시즌 2입니다.
0: 아 시즌 네. 2 돌아왔군요.
1: 네. 그 시즌 1이 아마 3년 전이었죠.
0: 네. 저는 아직 시즌 1도 사실 못 봐가지고 왜냐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막
1: 네네,
0: 이렇게
1: 맞아요.
0: 광고나 홍보를 많이 봐가지고 그쵸. 출연진들은 아는데 네네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어요.
1: 네. 그러면 시즌 1을 좀 간략하게
0: 네,
1: 말씀을 드리면
0: 좋겠는데요.
1: 네. 그때 이제 스티븐 연이 출연하기도 했었고
0: 네.
1: 아무 되게 작은 사소한 일이에요. 이 극중에 스티븐 연이 그 숯불 관련해가지고 마트에 반품을 하러 갔는데 처음 반품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가지고 벌써 세 번째 간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캐셔가 짜증이 나잖아요.
0: 그쵸. 캐셔도 짜증이 나지만 그 스티븐
1: 연도
0: 얼마나
1: 네, 짜증이
0: 나겠어요.
1: 나죠.
0: 벌써 세 번째인데.
1: 그쵸. 네. 그러니까 세 번이나 갔는데 너무 습관적인 거죠. 하지만 스티븐이 화가 나. 화가 나서 이제 차를 주차한 데로 가서 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차를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려요.
0: 네.
1: 근데 뭐 그러다 보면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되잖아요. 화가 많이 나잖아. 참을 수 없다. 쫓아가요. 로드레이지라고 그러죠.
0: 네.
1: 근데 그 쫓기는 그 주인공도 이제 에이미라는 국정 인물인데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를 이제 보복하다가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를 보고 얘가 어디 사는구나 뭐 하는 애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보복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비극이 되는 거죠.
0: 정말요. 네. 그 사소했었던 짜증 그쵸. 하나하나가 계속
1: 맞춰지면서 불어나죠.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계속 불어나면서 네. 스티븐 연은 정말 네 굉장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0: 이 성난 사람들 제목이 정말 직관적인 제목이군요.
1: 근데 실제 제목은 이제 비프. 네, 비프인데 네. 네 이제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문명화가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이게 하는 짓들을 보면 또 그냥 비프 같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성난 사람들 시즌 1이 나왔었는데
0: 네.
1: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고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때 네. 동양계 배우들이 사실은 거의
1: 맞아요.
0: 다 이렇게 그쵸. 나오고 하면서 그것도 이슈였지만
1: 맞아요.
0: 상도 막
1: 상도 많이 받고.
0: 받고
1: 그래서 이제 거기 크리에이터가 네. 이성진이라는 네. 인물인데 또 그 이성진이라는 인물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그 미국 쪽 이제 엔사의 드라마거든요. OTT 네. 엔사. 이거 잘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시즌 2를 만들었죠. 근데 그 시즌 1을 본 사람들은 시즌 2 나온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스티븐 연이 다시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보복했던 사람과 로맨스를 가는 건가 뭐 이상한 예측들을 다 한 거예요.
0: 네.
1: 하지만 시즌 1에 나왔던 인물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럼 이제 시즌
1: 또 다른 이제 예,
0: 그쵸.
1: 예, 또 다른 성난 이제 상황들이 펼쳐져요.
0: 네.
1: 근데 시즌 1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아 계열 배우들이 이제 주요 인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요 인물이 오스카 아이작.
0: 네. 프랑켄슈타인.
1: 그렇죠. 캐리 멀리건. 네. 드라이브.
0: 윌리엄 개츠브.
1: 네. 윌리엄 개츠브가 아니라 개츠비가 아니라 개츠비. 네. 이 두 사람에다가 또 네. 중요한 건 윤여정. 송강호. 그래서
0: 네.
1: 되게 그러니까 그 윤여정과 송강호는 또 부부로 출연해요.
0: 네.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네. 엄청난 연상 연하 커플이시네요.
1: 원래는 송강호 배우는 출연할 생각이

0: 게 없는데 이제 네. 윤여정 배우가 그러니까 이성진 크리에이터가 있고 아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이제 송강호 배우한테 아 좀 나와 오. 라고 해서 나왔고 그러면서 극 중에 윤여정에게 굉장히 나이 어린 남편 오. 하지만 문제한 남편
1: 아, 그럼 주요 배역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0: 그러니까
1: 건가요?
0: 송강호 배우는 주요 배역이긴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네, 하지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2: 네, 그리고 맞아요. 나오실 때마다 완전한 신스틸러의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엄청난 근데, 에너지로 빛나고 아, 있습니다.
0: 중요한 건 네. 이제 오스카 작가 캐리 멀리건 이제 부부는 네. 컨트리 클럽의 이제 책임자예요. 그런데 네. 윤여정이 이제 그 컨트리 클럽을 인수를 하는 거죠.
1: 아 대부호네요. 네.
0: 그렇죠.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서울에 있어요. 그 용산에 있는 굉장히 멋있는 건물의 주인인 거예요. 오. 실제 건물 주는 아니지만.
1: 그럼 우리나라에도 배경으로
0: 배경이 나와요. 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 배경이 많은데 그래서 네. 마지막에 8부 보면요 오스카이자가 캐리 멀리건이 서울에 와요. 그래서 그 아마 청담동인 것 같은데 청담동 한 복판에서 네. 예, 송강호와 오스카 아이작이 서로 이렇게 같은 차를 타거나 도로에서 마주와요.
1: 아, 그러니까 오, 그런 장면도
0: 되게 희한하잖아요. 네. 네, 그런 장면도 굉장히 희한하고.
1: 갑자기 흥미가 확 도는데요.
0: 잠시만요. 제가 그 지금 이재 기자님보다 먼저 소개한다는 건 중요한 작품이란 얘기잖아요.
1: 아, 그거보다는 우리 네. 윤여정님, 송강호님이 그쵸. 나오신다니까 좀 당긴 거지만, 네, 네. 아무튼
0: 아무튼 여기에는 네. 일종의 좀 계급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컨트리 클럽을 소유한 그 극중에 이제 윤여정, 박 회장. 그리고 네. 그 아래 책임자가 이제 그 오스카이자 캐리 멀리건 부부 네. 또 아래 있어요. 비정규직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그 컨트리 클럽의 이제 오스카이자기 지갑을 그 두고 가세요 회사에 그래서 그 네. 지갑을 돌려주러 가요. 근데 오스카이자가 캐리 멀리건 집에서 너무 과격하게 싸우는 거예요. 물건을 네. 부수고 막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요.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습관처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면 이 비정규직 커플들이 좀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를 해요. 네. 왜 거래를 하냐. 오스카이작은 이제 박 회장이 인수자로 새로 나오는데 네. 책 잡히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오너리스크가 네. 있으면 외부에서도 사실 그쵸. 좋지 않을 거고.
0: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오스카이작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사실 회사의 자금을 몰래 조금 횡령해요.
1: 아.
0: 네, 그게 또 걸리면 안 돼요. 네. 근데 걸려요. 하지만 박 회장은 또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무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리고 물린 거예요.
1: 아, 뭔가 네. 그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시즌 1보다 네, 네. 훨씬 더 인간 관계들이 네. 서로 그쵸. 더 얽히고 설킨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0: 그리고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이 계급도 안에서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서로가 되게 희한해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좀 더 올라가고 싶고 하는 욕망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잃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종 연예인이 돼요. 왜냐면 오스카이작과 캐리 멀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서로 더 유리한 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 얘네 동영상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서로 손을 잡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네. 지금 시대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공권력이라는 것도 갖고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런 것까지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쑥대밭이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 아, 이게 정말 정말 작은 거로부터 촉발되는 점점 그쵸. 커지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거 자체는 좀 비슷하지만 그쵸. 내용도 다르고
0: 네네.
1: 뭔가 지금 보니까 그 세대 간의 격차도 맞아요.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 가진 것에 대한 빈부격차도 맞아요. 있지만
0: 그래서 이게 그 8부가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면이 진짜 정말 상징적이에요. 뭐냐면 부감이라고 하죠. 이제 공중에서 네. 아래를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세트처럼 돼 있어서 가운데는 박 회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에 원 양궁할 때 우리가 이제 네. 맞추는 것처럼 그 원처럼 또 한 원에는 오스카이작과 같은 인물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는 아까 제가 말한 또 그 비정규직 커플 네. 들이 있어요.
1: 네.
0: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계급 상승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뭐 아이를 낳는다거나 네. 아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 그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성난 사람들 시즌 2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거랑 맺어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의 어떤 신자본주의 시대에는

0: 예전에 어떤 낭만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낭만은 뭐냐? 사실 부부관계, 연인관계, 가족관계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그런 사적인 이득에서는 떨어져서 공동체적 가치가 있었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혼자 사는 게 혼자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난 사람들 시즌2 같은 경우 반응들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성난 사람 시즌2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떤 네. 분들은 아 시즌1에 비해서는 네. 아니다라고 하는데
1: 그 아니라고 하는 네.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작은 거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와 너무 현실하고 밀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보고 분정하고 화가 나고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리와 가깝다기보다는 좀 뭔가 멀리 있는
1: 좀 사회 구조적인 사회. 부분이나 이런 그쵸. 것까지 좀 확장이 돼버리니까.
0: 네, 미국에서는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이 크리에이터 이제 이성진 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되게 뭐 세러데이 나이쇼 같은 토크쇼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본주의를 잘 표현한 작품들을 계속 기생충도 그렇고 만드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되게 재밌어요. 너 그거 몰라?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자본주의 세계야. 우리는 이런 걸 다 꿰뚫고 있어. 우리가 잘하면은 어떤 세계관 맞아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 역시 하는 그런 이제 평들을 낭비한 거죠.
1: 그러니까 인터뷰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니까요. 네. 아, 이 OTT 시리즈 성난 네. 사람들 2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배우들 한국을 대표하는 오스카이 작가 윤여정.
1: 네.
0: 아,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윤여정과 송강호죠. 오스카이 작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캐리 멀리건. 네.
1: 네.
0: 근데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높은 계층이 박 회장이잖아요. 네. 또 여자이잖아요.
1: 네.
0: 예전 같았으면 남자의 백인의 미국인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1: 그것도 뭔가 약간 네. 전복되어 있고 상징성이 그렇죠. 좀 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계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가장 첨단의 이야기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성난 사람들 시즌2 그리고 중요하게 이성진 크리에이터로 주목하라
1: 네.
0: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노래 듣고 이지혜 기자님 소개장 만나볼게요. 널스파클리와 부릅니다. 크레이지.

0: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이지혜 기자, 허나몽 평론가와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지혜 기자님 소개작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피나인데요.
2: 언제적 네. 영화죠? 저는 최신작 준비해왔는데.
0: 네. 오, 이게 언제적 영화인가요?
1: 네, 2012년 작품인데 이번에 다시 개봉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빔 벤더스 감독의 전작전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0: 그쵸. 아, 지난번에 네, 이 영화도 그 파리 텍사스 네. 소개해 주신 그 연작이군요.
1: 더 옛날 영화도
2: 아, 잠시.
0: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보고 들어주고 아니,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 방송 중에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하세요.
1: 그래서 이번 영화도 개봉하게 됐는데요. 네. 피나바우시의 일종의 전기 영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피나바우시 네. 어떤 인물인가요?
1: 아마 무용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피나바우시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대 무용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름이죠. 이제 그전에 고전 무용 발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극예술 장르인 탄츠 테아터를 이제 확립한 그런 인물인데요. 20세기 그 문화예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 탄츠 테아터는 영어로 말하면 댄스와 시어터를 이제 결합한 것인데요. 네. 무용과 연극을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극예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고전 발레 문법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 연극적인 요소들, 무대 미술, 의상, 소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융합을 하고 주제 면에서도 고전 문학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뭐 사랑이나 소외감 아니면 뭐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예술을 탄츠 테아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 피나바우시의 예술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2012년이면 그때 당시에 어떤 평가나 이런 건 어땠나요?
1: 이때 빔 벤더스 감독도 독일의 거장이고 피나바우시도 네. 독일 출신의 거장이잖아요. 네. 이 둘은 한 20년 전부터 이제 빔 벤더스 감독이 처음 피나바우시의 탄츠 테아터를 접하고 감동을 받아서 쭉 예술적인 교감과 우정을 이어온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나바우시의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 전이죠. 네. 그런데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될지 감독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피나바우시라는 인물의 예술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에 대해서 실마리를 못 찾다가 네. 기술의 발전에 이제 힘을 입은 거죠. 3D 촬영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이것이야말로 피나바우시의 무대를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촬영에 돌입을 하기 바로 직전 네. 안타깝게도 2009년에 피나바우시가 암 선고를 받은 지 5일 만에 사망하게 돼요.
0: 선고를 받고 5일 만에요?
1: 네, 너무나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이제 좌초될 위기였는데 네. 이 탄츠 테아터의 다른 이제 단원들 무용수와 이제 빔 벤더스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 피나바우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주는 친구의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이제 무대들을 무용수가 이제 다시 한번 재현을 하고 그걸 3D 기술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일렬에서 관람하는 기분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네. 실황을 잘 담은 영화들은. 근데 네. 이건 일렬에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 무용수들의 거친 숨소리나 땀방울,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담아놓다 보니까 내가 그 무용수와 함께 춤추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렬이 아니라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잡아냈거든요.
0: 약간 체험 영화. 나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
1: 맞아요.
0: 같은 느낌.
2: 2012년 이러니까 처음에는 네. 아니 이렇게 옛날 영화 했는데 그 당시가 그러니까 아바타 2009년 와서 3D가 엄청 유행이었을 맞아요. 때 2012년까지 정말 여러 가지 3D 시도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0: 네.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단순한 어떤

0: 전기 다큐 서사가 있고 이렇다기보다 네. 이 공연 자체에 굉장히 집중한 다큐인가 봐요.
1: 네네.
0: 그러면 그 작품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네. 작품들인지.
1: 일단 피나바우슈가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제 안무 작품들이 뭐 카페 밀러나 보름달, 봄의 제전, 콘택트 오프 같은 이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보시는 건 아니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에너지로 가득해요. 특히 봄의 제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대에 우리가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제의를 올리는 거죠. 그때 보통 처녀들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담은 작품인데 이걸 여성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이 고대 제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도로서 봄의 제전이 등장을 하고요. 네. 카페 밀러 같은 경우에는 피나바우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여관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네. 그 카페에서 춤을 추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봤던 그 카페라는 공간에서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다시 사라지는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그 공간의 특성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있다가 그게 이제 무대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피나버시의 무대를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게 분명히 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서사가 처음과 끝이 명료하게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기이한 몸짓들, 기이한 에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춤 사이가 벌어지는데 정확히 내용은 내가 처음과 끝을 모르겠지만 지금 저 인물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 나도 저런 외로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지 바로 느껴지게 만드는 굉장히 좀 마법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사실 무대를 찾아가지 않은 보기 힘든 그리고 피나바우시가 운영하는 이 탄츠테아터라는 이 집단이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무데나 가지 않거든요. 초청하고자 하는 도시 그 주최에서 이제 면접을 봐야 돼요. 피나바우시. 그래서 이제 발탁이 돼야지만이 이제 그 도시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그렇게 모시기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피나바우시의 대표작들을 다 본다는 거는 사실 남는 장사인 거죠.
2: 모시지는 못했지만 대신 영화로
0: 보게 되는 거는 갑자기 꼭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2: 성난 사람들 시즌2 먼저 보시고
0: 그거는 그럼 집에 있을 때 보고 네. 꼭 극장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보시고 집에서 시간 나시면 또 N사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약간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사실 그게 확장이 되면 춤과 뭐 이런 인간의 몸짓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담은 게 아닌가 하는
1: 엄청나게
0: 또
1: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0: 제가 가끔 이렇게 뒷걸음질을 잘해요.
1: 피나버지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춤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말은 다 전할 수 없다.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말은 그냥 어떤 힌트를 던져줄 뿐이다. 하지만 춤은 온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사이 우리에게는 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주는 불완전성을 우리의 몸짓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방금 하신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2: 근데 저희는 셋이 모이면 말만 안 해요. 춤은 안 추잖아요.
1: 저희 춤 사이를 한번 벌여봐야겠어요.
0: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품 세계 자체가 친절히 뭔가 설명이 되고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러면 이 작품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다큐라면 보통 막 인터뷰가 있거나 뭔가 그 사람을 실제로 좀 따라가 본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정작 당사자가 아까 또 일찍 고인이 되셨다고 하고 그러니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1: 또 거기다가 피나바우시는 평소에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하는 걸 즐기는 또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큰 목소리 한번 내는 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피나바우시의 과거의 어떤 장면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인서트 컷으로 자료를 삽입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형식보다는 그건 최대한 지양을 하고 이 피나바우시의 안무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신체로 표현해낸 그 함께 일하는 무용가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어요. 작업할 때 어땠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거기에 또 한국인 무용가도 있어서

0: 또 듣다 보면 한국말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또
1: 한국 관객들에게는 그 네. 부분도 반가울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이게 다큐멘터리인가 싶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느새 내가 피나바웃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다큐멘터리 피나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1: 이 피나라는 영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노벨상 수상 작가죠. 한강 작가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2: 그렇군요.
1: 한강 작가님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네. 피나 전용 상영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영화거든요. 또 한강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춤추는 사람들의 몸을 보고 있으면 아, 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력이 해방되었구나라는 어떤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주니까 여러모로 그 한강 작가님 그리고 나의 몸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 네, 이렇게 피나보다 한강 작가님이 더 방점인 것 같은데요.
2: 오늘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의 권위에 기대요.
0: 네. 권위에 늘 기대고 싶어요.
2: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0: 네.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허남웅 평론가님이 OTT 드라마 성남 사람들 시즌 2 이지혜 기자님이 피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쿡쿡으로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으로 낙동 간이쉼터에서는 2차로를 막고 사고 잔해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에서는 청통 와촌나들목 진출램프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둔내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 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마성터널 부근에서는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한남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2: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1: 약간 불안불안해.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2: 뭐가 달라요?
1: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2: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요즘엔 인공지능이 웬만한 질문엔 척척척 대답을 다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인공지능은 절대로 우문 현답을 해주지 않고요. 대충 물어보면 대충 대답해주고 조목조목 물어봐야 꼼꼼하게 대답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엔 누가 뭘 물어보든 잘 대답하는 능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잘 물어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앞으로 인공지능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매사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즐거움을 콕콕 하나씩 실천하면서 함께 하시죠.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